0: Your best choice. BFM 부산 영화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에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the world. BEFM, 부산 영어 방송.
1: English with
2: 부산 아지매.
1: 대한민국 제1호 국제관광도시, 글로벌 해양수도.
2: 바로 부산 아닙니까?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줄라 합니다. 배울 준비 되지?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오이소 보이소
2: 영어 하이소. 와, 무슨 은행에 손님이 이래 많노?

0: 하루 종일 기다리네.
1: Next customer. Customer number 800. Please come to the next available counter.
0: 어, 보자. 800번. 아, 드디어 내 차례네. Here.
2: Hello, good afternoon. How can I help you?

0: right, all right. So you'd like to open a bank account with us, right? I'd be happy to help you with that. First, may I see your ID, please?
1: ID요? 아니, 왜 통장도 없는데 앱을 깔라 하지를 않나? ID는 또 왜 물어보지? 나중에 비밀번호까지 보는 거 아이가? 아니, 이거 보이스피싱 같은데. 엄마야, 내가 절대로 안 속지. No app, no ID, never.
0: Oh, no ID? I'm sorry, but you can't open a bank account without an ID. Please bring your ID and visit us again. Thank you. Next customer.
2: 오늘 배워볼 표현. 물론이지, 당연하지. 영어로 뭐라고 해?
0: Absolutely. Absolutely.
2: Absolutely.
0: 상대방의 말에 강하게 동의하거나 기쁘게 승낙을 할 때 absolutely 라고 말합니다. 직역하면 절대적으로 라는 의미지만 실제로는 물론이지, 당연하지, 완전 동의해 처럼 강한 긍정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단순히 yes 보다 더 강한 동의나 확신을 보여줄 때 사용하고 특히 부탁이나 제안에 흔쾌히 응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표현도 비슷한 뜻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Definitely. Of course. For sure.
2: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나도 그래. 나도 마찬가지야. Absolutely.
0: Absolutely.
2: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3: See you tomorrow.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Coming up next is Busan Worldwide with Stephanie Yoon. BEFM, Busan 영어 방송.

0: The time is now 11:12, which means it's time for the interview. As peak summer vacation season begins, vacationers are flocking to Busan's beaches, valleys, and water parks. However, with record heat waves and tropical nights continuing this summer, alongside a series of water accidents and jellyfish stings, safety concerns are higher than ever. Accidents strike without warning, but most can be prevented if we prepare in advance, right? So today, we are joined by and we'll be speaking with Mr. Choi Yong-gi here in the studio, chief of the Busan Jungbu Fire Station, about essential safety rules and emergency response methods every citizen should know this summer. 네, 오늘 더 인터뷰에선 최용기 부산 중부 소방서장과 함께 올 여름 시민들이 꼭 알아야 할 생활 안전 수칙과 응급 상황 대처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함께 와주신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카메라 보시면서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청취자분들께 인사와 함께 소개 부탁드릴게요.
1: 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 중부 소방서장 제용기입니다. 먼저 이렇게 또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이제 폭염이 이렇게 계속되고 있는 이번 여름철에 우리 주변에서 이제 자주 발생하고 있는 안전사고 유형과 이에 대한 예방, 또 어떻게 하면 이제 대처할 수 있는지 그런 방법에 대해서 또 쉽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직접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So our guest is Chief of Busan Jungbu Fire Station, expressing his gratitude for being invited to the broadcast. He shares that he will briefly and clearly walk us through the common safety, summer safety accidents during the ongoing heat wave, along with key tips on how to prevent and respond to them. Well, with the summer vacation season in full swing, the Busan City Fire and Disaster Headquarters personally inspected beach safety management and water accident response system. So what types of calls are coming in most frequently at actual fire stations?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서 부산 소방재난본부에서도 해수욕장 안전관리와 순환사고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있는데요. 실제 소방 현장에선 어떤 신고가 가장 많이 들어오고 있나요?
1: 네, 저희들이 이제 지난 7월 한 달간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부산 지역의 소방 출동 현황을 분석해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계절적인 어떤 특성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출동은 현재 그 벌집 제거 출동으로 약 한 2,400여 건, 그다음에 이어서는 이제 온열 질환 42건, 그다음에 순환 사고 이제 한 38건이 이렇게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무더위가 이제 계속되면서 벌의 활동이 좀 활발해지고 있고요. 폭염과 이제 휴가철이 겹치면서 관련 안전사고도 이렇게 함께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름철에는 뭐 주택가, 공원, 또 뭐 등산로 등에서 이제 벌집을 저희들이 종종 이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0: 네.
1: 이때 이게 직접 제거하거나 또 벌집을 건드리면은 매우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거리를 확보하시고 또 119에 신고해 주시면은 저희들 전문적인 대원들을 나가서 또 전문적인 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0: 네. 위험하다 싶으면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1: 맞습니다.

0: 119에 신고하는 예. 원칙 꼭 기억해두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So he notes that analyzing call data for July across Busan area shows clear seasonal patterns. So the highest volume of dispatches was for hornet and bee nest removals with around 2,400 cases, followed by 42 heat-related illness calls and 38 water rescue incidents. Explaining that the ongoing heat has boosted bee activity while the heat wave and vacation season combine to really drive up related safety accidents. He warns that nests are frequently found in residential areas, parks, and hiking trails during summer, stressing that attempting to remove or disturb a nest directly is extremely dangerous, so citizens should maintain a safe distance and call 119 for professional assistance. We actually have some messages coming in. Wisdom Tooth Fairy님께서는 소방관분들 정말 멋집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We also have Mr. Bang님 saying this firefighter is awesome. I'm sure. Yes, yes. Thank you so much for messaging in. Well, emergencies can happen when we least expect them, making it crucial to know how to handle them. So could you explain what situations required an immediate 119 call and what key information citizens and our listeners often miss and what details are essential to share when reporting? 응급 상황은 언제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미리 알아두는 게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여름철엔 온열 질환이나 물놀이 사고도 많죠. 어떤 상황에서 119에 즉시 신고해야 하는지 또 신고를 할 때 꼭 전달해야 할 내용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1: 예. 여름철에는 이제 폭염으로 인한 온열 질환이 많고요. 그다음에 계곡 하천 해수욕장에서 이제 발생하는 물놀이 사고가 아무래도 크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의식이 없거나 이제 호흡이 없을 때는 물론이고 이제 열사병이 의심될 정도로 이제 의식이 저하되거나 또는 뭐 경련을 하는 경우 이제 물에 빠져 또 스스로 나오지 이제 못하거나 구조가 필요한 상황이라면은 지체하지 마시고 즉시 119에 이제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네. 신고하실 때 이제 시민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뭐냐면은 정확한 위치를 먼저 이렇게 알려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네. 다급한 마음에 이제 아마 사고 내용부터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많은데 출동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는 현재 위치를 이제 가장 먼저 알려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0: 네.
1: 주소를 또 모를 경우도 있는데요. 이때는 이제 주변 건물명이나 그다음에 도로명, 그다음에 전신주 번호 또 등산로 표지판, 해수욕장에 가시면 이제 막루 번호가 또 있습니다. 이런 번호를 알려주시면 표지물을 알려주시면 되겠고요. 또 어떤 사고인지 또 환자는 몇 명이나 있는지 또 의식과 호흡은 있는지 추가 위험 요인은 없는지 등을 함께 알려주시면은 저희들이 상황에 맞는 장비하고 인력을 신속하게 이제 출동시킬 수 있습니다.
0: 네.
1: 마지막으로 이제 전화를 끊지 마시고 119 상황실의 질문에 차분하게 답변하면서 또 안내에 따라 응급 조치를 시행해 주신다면은 저희들이 보다 신속하고 이제 안전한 구조와 구급 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0: 네,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요. 예. So he urges citizens to call 119 immediately in life-threatening situations when a person is unconscious, not breathing, maybe showing severe symptoms of heat stroke like seizure or altered consciousness or unable to get out of the water safely. He emphasizes that the most common mistake during frantic emergency calls is forgetting to state the exact location first. So ensure to ensure dispatchers can route emergency crews instantly. He advises giving the precise location before describing the incident. If the address is unknown, maybe the caller should report visible landmarks like maybe nearby building names, street addresses, utility pole numbers, trail markers as well, or beach water tower numbers. He further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reporting the type of incident, number of victims, status of consciousness and breathing, and any additional hazards to help deploy the right teams and gear. Finally, he asked callers to remain on the line, answer questions calmly, and follow first aid instructions until help arrives. Well, listeners, if you're just tuning into Busan Worldwide, we are in the middle of the interview speaking with Mr. Tae Yong-gi here in the studio, chief of the Busan Chungbu Fire Station. Now, many people are visiting Busan's beaches right now. Recently, along with water activity accidents, rising sea temperatures have triggered a surge in toxic jellyfish, and that's leading to a series of sting incidents. So what are the common types of water accidents and key risk factors to watch out for and essential safety rules to follow?

0: 부산의 해수욕장을 찾고
1: 예,
0: 있습니다.
1: 맞습니다.
0: 네, 근데 물놀이 사고뿐 아니라 최근엔 해파리 쏘임 사고도 이어지고 있다고
1: 예.
0: 하는데요. 물놀이 사고 이 유형과 특히 조심해야 할 위험 요소 그리고
1: 네.
0: 안전 수칙도 말씀 부탁드릴게요.
1: 네. 여름철 이제 물놀이 사고를 보면은 이제 자신의 수영 실력을 좀 과신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또 안전 구역을 이제 벗어나 가지고 무리하게 활동을 하다가 사고로 이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 저희들이 구조 사례를 이렇게 살펴봐도 수영 위숙으로 인한 사고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물놀이를 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이제 기상 상황도 좀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또 입수 통제가 되고 있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겠고요. 또 지정된 안전구역 안에서만 또 활동을 해야 되겠습니다. 또 수영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구명조끼는 반드시 착용을 하시고 특히
0: 그럼요.
1: 음주하시는 분들 음주 후에는 또 판단력과 운동 능력이 이제 떨어지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상태가 됩니다. 절대로 물에 들어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0: 네.
1: 최근에는 이제 부산 지역에서도 해파리 쏘임 사고가 뭐 40여 건 이상 발생하는 등 이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만약 해파리에 쏘였다면은 이제 상체 부위를 이렇게 손으로 문지른다든지 하게 되면은 독침이 더 자극적으로 이렇게 번져 나갈 수 있기 때문에
0: 네.
1: 바닷물 이용해서 상체 부위를 이렇게 좀 씻어 주시고 가까운 안전 요원이나 또 119에 도움을 이제 요청하시면은 적절한 응급 처치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0: 그렇군요.
1: 네.
0: So he highlights that many summer water accidents stem from overestimating one's swimming ability or venturing beyond designated safety zones, noting that poor swimming skills account for the largest portion of actual rescue cases. He urges everyone to check weather conditions and access restrictions beforehand, remain actually strictly safe swimming areas within it, and always wear a life jacket regardless of how well you can swim. He warns against entering the water after drinking alcohol and addressing recent jellyfish stings with over 40 cases reported in the Busan area. He cautions that rubbing the sting site or washing it with tap water can trigger a venom release. So instead, he advises thoroughly rinsing the area with seawater and seeking immediate assistance from nearby lifeguards or 119. Well, people also enjoy playing in the water at valleys and water parks. So when faced with a dangerous situation, what is the very first and most correct action that one should take? 여름엔 계곡이나 또 워터파크에서도 물놀이를
1: 네, 그렇죠.
0: 즐기죠.
1: 네.
0: 예, 위험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올바른 행동은 무엇일까요?
1: 예, 저희들이 이제 누구나 다 마찬가지지만 물에 사람이 이제 빠진 모습을 보면은 이제 누구나 본능적으로 뛰어들어가서 먼저 이제 구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하지만 이제 구조 장비나 순항 구조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물에 들어가면은 구조하려던 사람까지 위험해지는 2차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0: 네.
1: 가장 먼저 이제 사람이 물에 빠졌습니다라고 이제 크게 외쳐서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을 하시고
0: 네.
1: 이 부분도 역시나 즉시 119에 신고해서 정확한 위치 사항을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접 물에 들어가기보다는 주변에 있는 튜브나 또 구명조끼를 활용하고 그런 장비가 없다면은 이제 페트병, 다음에 아이스박스처럼 이제 물에 뜰 수 있는 물건 또는 뭐 밧줄, 긴 막대가 있을 수가 있죠.
0: 네.
1: 이런 장비를 활용해서 이제 물에 빠진 사람이 이렇게 붙잡고 버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가장 안전한 구조 방법이 되겠습니다.
0: 네.
1: 무엇보다 이제 무리하게 물속으로 들어가기보다는 자신의 안전을 이제 먼저 확보하면서 전문 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 안전하게 구조를 돕는 것이 최우선 활동이라 생각합니다.
0: 네. 네. 위급한 순간일수록 침착하고
1: 그렇죠.
0: 안전하게 행동하는 네. 것이 중요하다는
1: 맞습니다.
0: 점
1: 예.
0: 정말 꼭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So he notes that while it is a natural instinct to jump in when seeing someone drowning, entering the water without rescue gear or experience actually frequently leads to secondary accidents and put the rescuer at grave risk as well. He emphasizes that the first step must always be shouting loudly for help and calling 119 to report the exact location and details. And rather than jumping into the water, he advises using nearby gear like tubes or life jackets. And if no rescue gear is available, throwing floating objects like ice boxes or extended long sticks or ropes for the victim to hold on to is the safest way to go. Well, now you have brought several pieces of equipment that can be used in emergency right here in the studio. So we're going to hear all these about tools and how to use them.

0: as well. 자, 오늘 위급한 상황에서 예.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장비들을 예, 직접 예. 가지고 와주셨어요. 어떤 장비인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여주실 텐데 예. 앞으로 모실게요.
1: 예.
0: Alright, so we actually have a lot of life jackets and different equipments here in the studio. 먼저 시범을 보여주실 또 도와주실 분 소개 부탁드릴게요.
1: 네. 예. 저희 이제 중부 소방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유능한 구조대원을 직접 이제 모시고 나왔습니다. 박재근 소방교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1: 네, 저희들이 지금 이 시간 이제 소개시켜드릴 장비는 이제 부산 전역에 보시면은 해수욕장이나 강가에 인명구조함이라는 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함 안에 비치되어 있는 장비 3종을 가지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alright. So these are, so we're going to be seeing three of these equipments, and they are equipments that you can see in nearby safety areas and around the beaches as well. So we're going to hear them, and hopefully when you need them, you can use them later on. 네, 설명 부탁드릴게요.
1: 네, 자, 첫 번째 장비는 이제 구명한이라는 장비인데요. 이거는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했을 시에 이 장비를 던져주게 되면은 부력이 형성되어서 이 물에 빠진 사람이 이 장비를 붙잡고 이제 전문적인 구조대가 올 때까지는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다만 이제 주의할 사항은 물에 빠진 이 장비가 약간 무게가 있다 보니까 잘못 던져서 물에 빠진 사람을 맞힐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좀 주의하셔가지고 물에 빠진 사람 인접한 곳에 조용히 던져주시면은 물에 빠진 사람이 요 동안을 잡고 이제 인명 구조를 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0: 어, 그렇군요. So this is actually in Korean 구명환, but in English it's called life buoy, right? And it provides, of course, help with drowning persons staying afloat. But he did mention that it is quite heavy. So if it hits the person being drowned, you have to just be careful with that. So making sure that you throw it away from the person, but close enough. 두 번째는 뭔가요?
1: 네. 예. 저희들이 이제 두 번째는 앞에 장비와 유사한 장비인데 훨씬 가볍죠. 요 드롭백이라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 백 안에는 이제 요 지금 보이는 것처럼 로프가 20m에서 30m 정도 들어가 있고요. 이 장비를 역시나 물에 빠진 이제 요 구조자 분한테 던져 주어서 이 가방이나 로프를 잡게 되면은 여기 구조하시는 분이 당겨서 사람을 구조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되겠고
0: 네.
1: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이 던지실 때 요거 부분은 반드시 구조대원의 손목에 잘 결착을 해주셔야만이 이제 이 같이 던져지는 경우가 없겠죠.
0: 예,
1: 그렇게 하시면은 무사히 또 요 구조자를 구조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0: 네. So this one is called throw bag, and it actually allows rescuers to save a drowning victim by throwing a rope. So inside this little bag, there's a really long rope, but he says make sure to hold on to the end of it so that you can pull them back in. 마지막은 또 뭘까요?
1: 네. 저희들이 이제 뭐 해안가나 물놀이 하는 과정에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구명조끼인데요. 이 장비는 물놀이를 하신다면은 수영이 능숙한 분들뿐만 아니라 수영이 미숙한 분들 모두가 반드시 이렇게 물놀이 하실 때는 착용을 해야 될 그런 장비가 되겠고요.
0: 네.
1: 무엇보다 이제 착용을 하시게 되면은 이게 버클이나 자크가 이런 부분을 위해서 몸에 맞게 이렇게 조여주시고 특히 이제 아래에 있는 다리 거리까지 반드시 착용해 주셔야만이 물놀이 도중에 이 구명조끼가 벗겨지는 그런 상황을 방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0: 네. Alright, so this one actually secures as a life jacket, but secures where to really float and significantly reduce the risk. And he says make sure you buckle up, but also put your feet in the area that you're supposed to, so it doesn't just come off as well. 이걸로 너무 감사합니다.
1: 네.
0: Alright. And that was Mr. 박 재관, as well as our guest here in the studio, Mr. 재용기. 네, 오늘 보신 것처럼 위급한 순간에는 어떤 장비가 있는지 또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미리 알아두는 것이 정말 큰 도움이
1: 네,
0: 될 것 같습니다.
1: 네.
0: 감사합니다. So just really knowing how to use these items, I think, with emergency tools and these tools that we saw can really make all the difference in a crisis. And we are speaking with the chief of Busan Jungbu Fire Station. Now, Now, I do want to ask, with the heat wave lingering throughout the summer, there are many daily hazards to watch out for, from AC usage and vehicle maintenance to heat-related illnesses. So could you summarize the essential summer life safety rules that citizens should keep in mind? 네, 폭염이 이어지는 여름엔 냉방기기 사용과 또 차량 관리, 온열 질환까지 일상 곳곳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 정말 많잖아요. 그렇죠. 시민들이 꼭 기억해야 할 여름철 안전, 생활 안전 수칙 정리 부탁드릴게요.
1: 네, 먼저 이제 에어컨하고 선풍기를 이제 사용하시기 전에는 이제 전선하고 콘센트가 이제 손상이 되었거나 또 헐겁지 뭐 않은지 확인해 주셔야 되겠고. 실외기 하재가 상당히 많은데요. 실외기 주변의 먼지, 가연성 물질을 제거해야 합니다. 여러 제품을 또 이렇게 하나의 멀티탭에 이렇게 연결해서 사용하는 것도 피해 주셔야 되고 또 타는 냄새, 또 이상한 소음이 나면은 즉시 전원을 끄셔야 되겠습니다. 네. 또 여름철 이제 차량 내부는 온도가 빠르게 이제 올라가기 때문에 잠깐이라도 어린 아이나 반려동물을 이제 혼자 둬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 차 안에 이제 라이터, 스프레이, 보조 배터리처럼 이제 고온에서 폭발할 수 있는 이제 물품도 차 안에 두시지 말고 장거리를 운행하기 전에는 이제 타이어, 냉각수를 반드시 점검하는 그런 행동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또 이제 두통이나 어지러움, 또 심한 피로감, 또 메스꺼움 등 온열 질환 증상이 나타나면은 즉시 시원한 곳으로 이제 이동해서 옷을 좀 느슨하게 하시고 몸을 식혀야 하면 되겠습니다. 의식이 있다면 이제 물을 조금씩 마시게 하는 건 필요하고요. 의식이 흐리거나 없다면 억지로 이제 음료를 이제 먹이지 말고 즉시 119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네, 정말 우리가 매일 생활하면서 한 번쯤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인데요. 네. So it is very important to hear him out. So he outlines key summer safety rules. For first one is the AC and fans. So before turning them on, checking cords and outlets for damage, clear dust and flammable items around outdoor units, and avoid plugging multi-high power appliances into a single power strip, and immediately turn off equipment if you smell burning or hear unusual noise. One more thing he mentioned was vehicle care. So never leave children or pets unattended inside a car, even for a short moment, and avoid keeping items like prone to high temperature explosion inside vehicles like lighters or cans and power banks. And also he mentioned if experiencing symptoms like headaches or dizziness or just fatigue or nausea, move immediately to a cool area, loosen clothing, and cool the body down. Well, before we wrap up, can you share your last words with our listeners tuning in today? 네, 올 여름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내기 위해서 청취자분들께 꼭 전하고 싶은 당부의 말씀 부탁드릴게요.
1: 예, 뭐 지금까지 이제 여러 가지 안전 수칙을 말씀드렸는데요. 무엇보다 이제 여름철, 특히 더운 여름철에는 좀 무리하지 않게 내가 또 과욕하지, 너무 자신감 가지지 않기, 이렇게 해서 조금 이렇게 그런 정신 자세가 필요할 것 같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또 설마 나한테 이런 사고가 일어날까 이런 생각, 그죠? 그렇게 많이 가지게 되는데 네. 그런 생각을 좀 접어두시고 하나하나 좀 챙겨서 이런 유사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0: 네. 올 여름은 정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한 번 더 확인하는 습관으로 네, 모두 예.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So he actually mentioned that he urges listeners to replace thoughts like I'll be fine or let's check one more time mindset to really enjoy a healthier and safer summer. And before we wrap up, maybe we can wrap up with a like a chant together. 오늘 함께 와주신 또 분들이 많은데 모두 다 함께 안전한 여름이라고 외치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네, 하나 둘 셋 하면 안전한 여름으로 끝나겠습니다. 하나 둘 셋
1: 안전한 여름.
0: 와, 감사합니다. And that's going to do it for today's The Interview with Mr. Choi Yong-gi here in the studio, Chief of Busan Chungbu Fire Station. 네, 오늘 더 인터뷰에선 Choi Yong-gi 부산 중부 소방서장과 함께했는데요. 서장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All right, and that's it for today's The Interview. 이 프로그램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지원받아 제작하였습니다. Let's take a quick song break. This is 선우 정아 with featuring IU with this song called 고양이.

0: Price pressures still in play, Warsh said the Fed will continue to approach monetary policy decisions with caution. And the overall signal is that bringing inflation under control remains a priority ahead of any move toward cutting rates. Well, let's jump into our second story. The position of U.S. Ambassador to South Korea, vacant for more than a year and a half, has finally been filled. So who is the new ambassador? 다음 소식 볼게요. 1년만 넘게 공석이었던 주한미국 대사 자리가 채워졌다고 하는데요. 어떤 인물입니까?
1: 네, 새롭게 부임한 미국 대사는 미셸 스틸 대사입니다. 한국계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주한 미국 대사를 맡게 됐는데요. 이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이민을 간 뒤 캘리포니아에서 지방정부와 연방 하원의원을 지낸 인물입니다. 이 상원의 인준을 거쳐서 최근 공식 부임했는데요. 이로써 약 1년 6개월 동안 이어졌던 대사 공백도 마무리됐습니다.
0: 그렇군요. 이 한국계 여성으로는 처음이라는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큰 부임인데요. So the newly appointed ambassador is Michelle Steele, the first Korean-American woman to serve as a U.S. ambassador to South Korea. Born in Korea and later immigrated to the United States, she built her career in California, serving in local government before being elected to the U.S. House of Representatives. Following Senate confirmations, she has officially taken up the post, bringing an end to an ambassadorial vacancy that stretched for approximately 18 months. Well, what kind of significance will this appointment hold for Korea-U.S. relations? 이번 부임이 한미 관계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1: 네, 이번 부임이 시기적으로도 의미가 꽤 큰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미 양국은 안보뿐만 아니라 반도체와 배터리 같은 공급망 협력, 또 방위비, 무역 문제까지 함께 논의할 현안이 많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정식으로 대사가 부임하면서 양국 정부 간 소통이 훨씬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미셸 스틸 대사도 부임 후 한미 동맹은 인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지탱하는 중요한 축이라고 강조했는데요. 미국에서는 앞으로 외교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 협력에서도 역할이 더 중요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0: 네, 양국 관계에 긍정적인 신호로 읽힙니다. So the timing is seen as particularly meaningful.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currently have a full agenda of bilateral issues to work through, from security cooperation to supply chain partnerships and semiconductors and batteries and trade as well. With a formal ambassador now in place, communication between the two governments is expected to become considerably more fluid. And Ambassador Steele herself emphasizes after taking office that the alliance is a critical pillar for peace and security in the Indo-Pacific. And her role is expected to extend well beyond traditional diplomacy into economic cooperation as well. Well, for our final story, international students who graduate from U.S. universities and want to remain in the country to work could soon face a dramatic increase in visa costs. So what are the details? 마지막 소식 볼게요. 미국 대학을 졸업한 유학생들이 미국에서 계속 일하려면 비자 비용이 크게 오를 수 있다는 소식인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1: 네, 현재 미국 정부는 유학생들이 졸업 후에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OPT 제도에 약 10만 달러, 이 한화로는 1억 4천만 원 수준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정책은 아니고요. 다만 미국 정부가 외국인 취업 제도를 전반적으로 손보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유학생 사회에서는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0: I see. So the U.S. government is currently reviewing a proposal to impose a fee of around 100,000 U.S. dollars, approximately 140 million Korean won, on the OPT program, which allows international students to work in the U.S. after graduation. This is not yet a finalized policy. However, the proposal is part of a broader push by the U.S. government to overhaul its foreign workers' systems, and it is being watched closely by the international student community. Well, if this policy is actually implemented, what kind of impact would it have? 만약 실제로 시행된다면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1: 네, 아무래도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건 미국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유학생들이겠죠. 이 OPT는 미국 대학 졸업생들이 현지에서 경력을 쌓고 이후 취업 비자인 H1B 비자로 이어지는 가장 중요한 과정인데요. 여기에 10만 달러, 한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0: FM 부산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I was so busy this morning. I didn't even get to check my messages. I almost got hit.
6: Here comes the safety hero. Stop right there, Smombi. Put your phone away. Keep your head up. Look around.
5: What was I doing? Thank you. I'm finally free from being a Smombi.
6: As you just heard, even a quick text could lead to a serious accident. This kind of behavior has a name, Smombi, a word created by combining smartphone and zombie.
7: Walk with your head up and check your surroundings before you move. Let's build a safer traffic culture and keep our streets free from Smombies.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BEFM 부산 영어 방송.
8: 9 years old, fourth grader at Yeonji Elementary School. In my family, my mom is Korean and my dad is Canadian. I also have a young

0: Your best choice. BFM 부산 영화 방송.
1: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sometimes we experience music in so many different ways, but what kind of world do the people who create this music see, and what inspires them to create new sounds? Today we're joined by one of Korea's most promising young composers, at just 20 years old, already building a unique musical world of their own. Please welcome composer 이하늘이 in the studio.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저희 청취자분들 위해서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1: 안녕하세요. 저는 작곡 공부하고 있는 이하늘이라고 합니다.
0: Wow, welcome to the studio. It is a great honor to have you here. Our staff was really looking forward to having you here. I know that you seem a little nervous today, and I don't want to give you pressure, but I do want to say that it is a great honor.
2: 들어오기 전에 제가 좀 여쭤보긴 했는데 워낙 이런 활동을 많이 안 하셔서 조금 네. 긴장이 되셨을지 여쭤봤는데 조금 긴장되신다고 하셨죠?
1: 네, 맞아요.
2: 긴장을 더 하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네. 또 워낙 너무 만나 뵙고 싶었고요. 저희 네. 제작진분들도 너무 기대했던 인터뷰라서 오늘 즐거운 시간 한번 가져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름이 굉장히 유니크해요.
1: 네.
2: 네, 이름 어떤 뜻인가요? 누구의 아이디어였나요?
1: 원래 제가 알기로는 이하늘이 이제 원래 정해진 이름이었는데 네. 처음에 이제 제 이름을 신고하러 이제 부모님이 그 가셔가지고 근데 그 직원분이 잘못 알아들으셔가지고 오. 네 글자가 됐었어요.
2: 네.
1: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아버지께서 네. 좀 이것도 괜찮은 이름 같다라고 오. 생각을 하셔서
2: 네.
1: 굳이 바꾸지 않고 네. 이렇게 오. 했었습니다.
2: 마음에 드시나요? 그
1: 지금 너무 만족하고 있어요.
2: 활동명인 줄 아는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아요.
1: 맞아요.
2: 그럴 땐 그냥 아닙니다. 본명입니다.
1: 네.
2: 친구분들이 어떻게 부르나요, 작가님을? 풀네임으로 부르나요?
1: 아니요. 보통은 느리아라고 많이
2: 느리아,
1: 불러요.
2: 느리아. 네. 오케이. 네. He says that his name was supposed to just be, you know, 이하늘, and when they talked about it and when they were going to sign the waiver and the forms, the people that were taking care of this, they misunderstood them, and that's why his name became 이하늘이. And then his parents were like, "You know what? Actually, this is quite unique." And so they just kept it, and he says that he's really satisfied as well. And most of the times his friends don't call his full name. They just go with like 느리. A lot of people do that in Korea if your name is more than two letters. So okay, and a lot of people kind of think it's his stage name because it is quite unique, but it is his real name. So you are a composer, so you deal with music. So firstly, I want to ask, in Korea, a lot of us start violin or piano at a young age. So when was the first time you started music, or how did you encounter music? 보통 한국에서 음악을 하면 뭐 악기를 접하기가 대부분이잖아요.
1: 네.
2: 뭐 피아노라든지 바이올린을 하든지 네. 작가님은 음악을 어떻게 처음 접하게 되셨나요?
1: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4살 때부터 이제 피아노랑 바이올린을 병행하면서 이제 시작을 했고요. 사실 초등학교 2, 3학년 때까지도 이제 바이올린 전공을 생각을 했었어요.
2: 네.
1: 그러다가 이제 작곡을 하게 됐죠.
2: 아직까지도 그런 바이올린은 연주를 하시나요?
1: 아니요. 악기는 이제 아예 안 하고 있습니다.
0: Okay, he says that, yeah, just like other people, he started off with instruments. He even thought about majoring in violin as well. At 4, that was when he started instruments, but then he changed over to composition and composing. Then how did that change occur? Because this doesn't really happen commonly in Korea.
2: 연주와 작곡은 조금 다른 영역인데 어떻게 네. 바뀌게 되셨는지도 궁금해요.
1: 제가 이제 초등학교 2, 3학년 때 다니던 피아노 학원에서
2: 네.
1: 어떤 되게 지금도 되게 그 형한테 감사하고 있는데 그 형이 저한테 매주 되게 신기한 작곡가들을 많이 소개를 해주고
2: 네.
1: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거에도 이제 관심을 가지면서 조금씩 좀 관심을 가졌다가
2: 네.
1: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스크리아빈이라는 작곡가를 알게 되면서 전에는 그냥 단지 치고 싶다라거나 약간 연주하고 싶다 약간 그런 감정이었는데 처음으로 스크리아빈을 들으면서 나도 이런 곡을 써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고 이제 그때부터 혼자 오선지를 사서 이제 작곡을 하기 시작했어요.
2: 그게 몇 살 때라고 하셨죠?
1: 그게 초등학교 3학년 때.
2: 초등학교 3학년 때요?
1: 네.
2: 어떤 부분이 그렇게 매력적이었나요?
1: 약간 약간 일종의 소유욕이었던 것 같아요. 나도 이런 곡을 갖고 싶고
2: 네.
1: 빨리 네 그게 다였던 것 같아요.
2: Very interesting. He says that as he was going to after school academies and continuing on learning music, he had a senior that kept on, you know, recommending him a lot of composers, a lot of pieces of music, and he was just listening to them. He wanted to play them. He wanted to learn them. But when he was introduced to the composer Scriabin, that was when he thought, wow, I want to actually make music like this. And this was when he was in third grade elementary. And that's when he started buying staff notes and writing his own music. And I asked him, what was it about the fact of composing that format? What was so charming about it? And he said that he just kind of wanted to own things, you know, own good music, own pieces that he made himself. So that's how he started off. How did the people around you react? Because not a lot of third graders want to compose music. 초등학교 3학년이 이제 작곡을 하겠다 이렇게 네. 하면은 주변에서는 조금 색달랐을 것 같은데 부모님 반응도 좀 궁금해요.
1: 이제 제가 작곡을 시작하기 전부터 이제 바이올린 선생님이나 피아노 선생님이 저한테 얘는 뭔가 음감이 좋은 것 같아서 뭔가 작곡을 해도 잘할 것 같다
2: 네.
1: 이런 얘기를 해주셨었어요.
2: 네.
1: 그래서 이제 제가 작곡을 시작하고 하니까 부모님들께서도 아 이제 그냥 올 게 왔구나 약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작곡하는 거를 되게 좋아하셨고 많이 지지해 주셨던 것 같아요.
2: They saw it coming, of course. People were saying that he was so talented. So his parents were like, you know, yeah, we saw this coming. So they were really supportive. Do you remember the first either melody or the first piece or the project that you made? 그럼 처음 작곡했던 뭐 작품 멜로디 기억나시나요?
1: 아예 안 나요. 일단 바이올린 솔로곡이었던 건 기억이 나는데 제가 그때 okay. 바이올린을 많이 했으니까.
2: 네.
1: 근데 그때는 진짜 막 되게 짧은 시간 많은 곡을 썼기 때문에 잘 기억은 안 나네요. 네.
2: Okay, he says he doesn't remember, but he does remember that it was a violin solo piece because he was concentrating a lot on learning how to play the violin. Let's talk a little bit more about what your career has been looking like because you are really, really trending nowadays. You are quite young, but you have a lot of accomplishments. Firstly, there is the most prestigious Korean music competition called the 중앙 Music Competition. You were the first youngest person to win first place, and then there's the Bartok's Music Competition. As well. Once again, the youngest first place. So you did mention though, although a lot of people might say you're a young genius, you don't really like it when people say you are the youngest winner. So I want to ask why. 워낙 주변에서 뭐 네. 최연소, 네. 뭐 천재, 뭐 이런 뭐 떠오르는 이런 네. 수식어가 많이 붙었는데 네. 그 수식어 뭐 최연소 이런 것들을 좀 선호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1: 네. 일단은 가장 큰 이유는 그런 것들은 제가 곡 쓰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좀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좀 네.
2: 좀 별로 크게 도움은 되지 않는.
1: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그게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닌 것 같고 음악이랑 좀 상관이 없는 얘기가 아닌가
2: 네.
1: 좀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 말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2: 좀 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하나요?
1: 부담은 아니에요. 부담스럽진 않은데 그냥 그렇다고 기분이 좋지도 않아서.
2: Okay, so he does think it doesn't really help with his music composition. In general, just straightforwardly, it's not really helpful to him making music. It doesn't come off as pressure though, but he thinks that it's really irrelevant to the work that he makes, so he doesn't really consider it a compliment. But our listeners might be a little bit new to the concept of a composition competition, so I want to ask, how does this whole work, how does the judging process go as well? 콩쿠르에 대한 개념, 특히 또 작곡 콩쿠르는 저희 청취자분들 중에서 조금 색다르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1: 네.
2: 어떤 방식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나요?
1: 일단 대부분의 작곡 콩쿠르는 이제 악보를 보내고 그걸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하고 그 이후에 뽑힌 작품들을 연주를 하고 연주 심사가 이루어지고 최종으로 이제 발표가 나는 그런 네. 프로세스예요. 그래서 정말 작곡 콩쿠르 같은 경우에는 심사위원분들의 취향이 제일 중요하고 이제 뭔가 내가 작곡을 뭐 잘하거나 뭐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되게 그때의 운도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심사위원들의 그때 뭐 기분도 중요할 거고.
2: 네.
1: 여러 가지 좀 제가 봤을 때는 기악 콩쿨과는 좀 많이 다른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2: 뭔가 흑과 백이 아닌 느낌이에요.
1: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이제 작곡에서는 콩쿠르가 그렇게 크게 막 비중을 이렇게 두고 있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2: Okay, interesting. He says that it's really so. Firstly, what you do is you send the score off, and that's when the judging starts, and then you have to actually play it for them, which is the second round of judging. And he says that what's important is what the judges are looking for, what their music taste is. So unlike other competitions, unlike other music competitions, luck is something that comes along with this as well. So that is why it's not as well known, or people aren't really as familiar with the whole concept of this composition competition. So he says that luck does play a part. Okay, but firstly, we want to get to know your music more, obviously. So we are going to go listen to a song. So can you introduce to us what song we're listening to? 이쯤 되면 저희 청취자분들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작가님의 작품들이 어떤 느낌인지 너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작품을 감상해 보도록 할 텐데 첫 번째 곡 어떤 곡인지 직접 소개해 주세요.
1: 이 작품은 이제 제가 비교적 굉장히 최근에 쓴 작품이고요.
2: 네.
1: 제가 계속 해오고 있는 그 연작 시리즈 중에 As If라는 시리즈가 있는데 그 시리즈의 제 세 번째 작품이고요. 이 작품이 이제 예술의 전당 그때 디지털 스테이지 그 녹음을 위해서 제가 새로 쓴 작품이에요.
2: Okay, so it is a continuing project that he's been working on, and it is the third project. It's the third part of the As If project, and he says that it's comparably one of his newer projects he worked on. This was for the Seoul Art Center digital stage recording, which happened really recently. So it is one of the recent works, and we are going to go check it out. So we'll be back after As If, composed by Ianity.

0: So the full piece is quite long. It's past 7 minutes. It's 7 minutes and 31 seconds. So we did cut it off in between, but make sure you guys go check out the full version. Let's see what you guys are saying. Ricky says this has an interesting vibe to it. It sounds perfect for a theater production. 너무 흥미로운 분위기인 것 같다. 뭔가 연극에서도 보일 수 있을 것 같은 분위기다. SRD says, I love these pieces that tell a story. 뭔가 이야기를 듣는 것 같은 음악들 너무 마음에 든다 라고 SRD 님도 보내주셨고요. Yeah, let's continue on with our interview. I want to ask about the full title or the full name of this song. So it is quite interesting.
1: 사실 저희가 아까는 플로는 말 안 했는데 좀 신기한 부제가 네. 네, 이어지는데 어떤 네. 것이죠? 부제가?
2: 제가 부제를 뭔가 곡이랑 상관없다기보다는 부제를 조금 모아놨다가
1: 오, 네.
2: 좀 마음에 드는 문구들을 모아놨다가
1: 네.
2: 뭔가 이 곡이랑 어울릴 것 같다 하면은 부제를 이렇게 그냥 집어넣는 오. 거거든요.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 무슨 일본 인터넷을 하다가
1: 네.
2: 거기서 나온 그런 문장이었는데 되게 단호한데 되게 좀 예의를 차린 그런 문장이어서
1: 네.
2: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저장을 해놨다가 나중에 이 곡에 넣게 됐습니다.
0: 네. Oh, okay. He says that when he's working on his subtitles, it's not most of the time him making something up for this song that he just wrote, but a lot of the times he has things that he saved from whatever else he saw, wherever he was inspired by. And this one in particular, 당신이 내 이야기를 전혀 듣지 않는 것은 분명합니다. I'm very certain you are not listening to my story. He saw this on like a Japanese web and he saved it, and then that's why he used it in here. So that is how he came up with this very interesting and unique name for this project. So for you, I'm curious, a lot of people wonder, oh, what did this person think about when they were making this song? I wonder what the behind story is. But you did mention that it's important that it's not straightforward, that you can't really tell what the composer was talking about or having in mind. So I want you to elaborate on this because we're really intrigued. What does this mean?
1: 보통 저희가 어떤 작품을 보면 아 이거를 만든 사람들은 창작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어떤 영감을 받았을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까라고 궁금해하기 마련인데요. 또 작가님은 인터뷰에서 직접적으로 전달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셔서 어떤 의미인지도 궁금해요.
2: 간단히 말하면 이제 제 그런 식으로 음악을 쓰고 싶은 제 취향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은 너무 이렇게 직접적인 것들을 좀 그게 이제 되게 일차원적으로 관객들한테 들어갔을 때 그때 느끼는 그런 감상과 아니면 뭔가 되게 좀 그거를 모호하게 설정해놓고 관객들이 각각 뭔가 다르게 느끼게 되는 그 현상이 좋아서
1: 네.
2: 사실 저는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0: 오케이. 또 해석의 자유는 누구에게나 있으니까요.
2: 네.
0: Okay, he says that it's really for him, of course, there's his taste. That's just how he wants to make his music. But he also thinks it's important that without sending people the direct message of what he was trying to imply in the project, people will be able to make their own interpretations. And he finds it really interesting to check out what other people are thinking through his works. So that is something that he has in mind when people ask him questions based on this. Well, let's talk about the project that you've been working on that is coming up very soon from August 15th to 17th. You have a show coming up at Sejong Center for the Performing Arts, Sejong Munhwaegan at the S Theater. Firstly, tell us all about it. What is this? I want you to explain it for us.
1: 곧 공연이 올라가는데요. 어떤 작품인지 직접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2: 이제 이번에 제가 올릴 작업은 이제 음악극 형태의 작업인데요. 제목에 대한 설명은 이제 아기돼지 삼형제에 대한 내용인데
1: 네.
2: 아기돼지 삼형제가 있잖아요. 근데 혹시 원작 내용에
1: 네.
2: 보면은 이제 첫째가 늑대한테 먹히고 둘째가 늑대한테 먹히고 셋째가 집을 견고하게 지어서 늑대가 그거를 부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늑대가 굴뚝으로 들어가서 아궁이 속으로 떨어지는데 그때 이제 그 돼지가 불을 떼어가지고 늑대가 네. 죽게 되거든요.
0: 네.
2: 그래서 이제 원작에서는 그 셋째가 늑대를 먹어요.
0: 네.
2: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그러니까 그거를 약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게 이제 제목이고.
0: 네.
2: 네.
0: Okay, so it is something that, so it's like basically a theatrical play, but it's a music-related theatrical play. And the title in Korean, 그렇게 바람이 불었고 나는 두 형을 먹었다, literally translates to, and so the wind blew and I ate my two brothers up. But he got this inspiration from the three little pigs. What happens is by the time the wolf reaches the last pig, the third little pig, you know, they have a brick house, so he can't get in. So he goes through the chimney, falls down, he gets burnt up, and then, you know, they eat the wolf up, but it is kind of like a metaphor or something he got related from this whole story. So you chose this specific children's story to make into a really interesting show. Why was it the Three Little Pigs? 동화가 굉장히 많은데 네. 아기 돼지 삼형제를 선택하신 이유는 뭔가요?
2: 그래서 그 동화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이제 같이 하기로 한 팀이랑
0: 네.
2: 무슨 동화를 하는 게 좋을까. 그래서 많은 동화들이 이제 나왔었는데. 이제 음악 극의 형태로 뭔가 시각적으로 좀 확실한 캐릭터를 전달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이제 제가 아기돼지 삼형제 어떻겠냐 해가지고 뭔가 그거를 비틀기도 더 확실히 비틀 수 있을 것 같았고 그
0: 네.
2: 이야기를 그래서 이 동화를 정하게 됐어요.
0: 비틀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셨는데 또 약간 망가뜨리고 싶다 약간 이런 표현도 네. 하셨어요.
2: 네.
0: 어째서 익숙한 이야기를 망가뜨리고 싶으셨을까요?
2: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저도 잘은 모르겠는데
0: 평소에 좀 그런 비극적인 걸 조금 더 선호하시나요?
2: 아니요. 비극적인
0: 그런 건 아닌가요?
2: 선호하진 않는데
0: 네.
2: 조금 그냥 단지 그렇게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았어요. 그게 제일 큰 이유였고
0: 네.
2: 그렇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보통 이런 원작들 보면은 저희가 읽는 거랑 그 원작이랑 좀 많이 좀
0: 그렇죠. 동화는
2: 네, 좀 그렇게 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서 저도 그런 게 굉장히 흥미롭다고 생각을 해서
0: Okay. He mentioned that he was choosing what kind of story they should use with the team that he's working on this production with. They were like, okay, what kind of children's story are we going to tackle? And a lot of stories came into mind, but he thought maybe Three Little Pigs, and that's why he decided on it. He did mention that he wanted to bring a kind of twist to it, and he wanted to ruin or destroy a story that was familiar to everybody. And I asked him, why destroy? Why twist? And he said, you know, firstly, I thought it would just be fun. And also because when we think about the stories that we heard as children, if you search up the origins, they actually have a much more kind of violent or kind of darker side to it, which he found interesting. So that's why he worked on this project in that manner. Not only are you working on the composition for this, but you are also on the production team. So what was this experience like? 이번엔 작곡뿐만 아니라 연출까지 함께 맡으셨어요. 이거는 어땠나요? 연출은 또 다른가요, 작곡과?
2: 많이 다르더라고요.
0: 네.
2: 이제 아무래도 이제 악보를 쓰고 악보를 넘기고 리허설하고 연주하고 약간 그런 되게 간단한 프로세스로 이제 제가 활동을 하다가 이제 되게 연락을 해야 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지고 그거를 조정하는 것도 필요하고
0: 네.
2: 이제 뭐 스케줄 관리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좀 많이 힘들었는데 그래도 이번에 이거 이 프로젝트 하면서 굉장히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무대 연출 쪽에 좀 관심도 생기고
0: 네.
2: 그래서 좋았습니다.
0: 오. Oh, interesting. He says that it was really different. It was also very difficult. He says that before, all he had to do was write a score, you know, send it off, do rehearsals, do the show. But as part of the production team, he has to talk to so many more people. There's rehearsals happening. He also has to control what's happening and what's not happening. He has to pick and he has to make many decisions. So it was really hard, but he said that he learned a lot and it really opened up his mind about the whole production process. So I want to ask, ask, there's so many things happening, like music, there's installations, visual aspects as well. What is something you wish the audience would have in mind when they are watching your performance?
1: 그럼 이번 공연은 워낙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뭐 음악도 당연히 있겠지만, 네. 뭐 설치, 뭐 퍼포먼스, 영상, 뭐 이런 게 굉장히 많은데 네. 관객분들이 그래도 이거는 좀 눈여겨봤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 있으신가요?
2: 저희가 이제 제가 처음부터 이거를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0: 네.
2: 되게 뭔가 중심이 되는 연출가가 딱히 있지 않고 굉장히 조금 각자의 위치에서 뭔가 작업을 진행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게 과정으로서는 그게 좀 힘들긴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이 조금 저희 이번 그게 조금 특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음악에 있어서도 저 말고 이제 두 분이 더 참여를 하셨는데 이제 저희 셋이 스타일이 정말 달라가지고 그 각각의 사람마다 이 씬은 누가 썼을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0: 오, 색깔이 굉장히 도드라지는 그런 공연이겠네요. 다양한 네. 색깔들이. Okay. 네. He says that there's aspects where people just worked on in a more solo format. So, for instance, when they were making the whole thing, the process was a little hard because there were people concentrating on specific things. But he thinks that could be the uniqueness of this show because you could see the diverse charms of the different things happening on stage. And also, there are two other composers that he was working with. So when you're watching the show, you might want to try to guess, oh, maybe this person worked on this piece. And this person worked on this piece. Let's go listen to a song and we'll be back with more. If you guys have any questions for our guests, make sure you guys join us in our YouTube chat. We'll be back after 찔레꽃 by 장사익.

0: Interesting song you have brought in for us. This was a song that you wanted to listen to. 이 곡은 작가님이 직접 추천해 주신 곡이죠? 왜 이 네. 곡을 오늘 추천해 주셨나요?
1: 제가 이 시대의 한국 가수분들 좋아해가지고 오. 특히 장사익 선생님도 그렇고
0: 네.
1: 뭐 김추자 선생님이나 이제 장현 선생님 너무 팬이어가지고 요즘 노래를 잘 몰라가지고 이거를 제가 좋아하는 작품이어서 추천을 드렸었어요.
0: 좀 네. 클래식 이외에도 여러 장르를 즐겨 들으시나요?
1: 제가 원래 24년까지는
0: 네.
1: 클래식 이외에는 아무것도 몰랐었어요. 근데 이제 24년 말 25년 되면서 조금 제가 생각이 바뀐 게 다른 장르에서는 되게 당연하게 생각됐던 그런 것들이
0: 네.
1: 클래식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되게 신선한 그런 경우가 있고 해가지고 제가 그 항상 그 어떤 뷰가 중요하다고 항상 느껴요. 어떤 거, 어떤 작품을 바라볼 때는 어떤 장르를 바라볼 때 그래서 좀 더 넓은 그 뷰를 가지기 위해서 이제 25년부터 다른 장르도 많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0: 네.
1: 그래서 뭐 이후에 뭐 일렉트로닉 음악도 많이 듣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0: 공부의 일종이네요, 어쨌든.
1: 네.
0: 연구일 수도 있고 공부일 수도 있고.
1: 네, 공부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이제
0: 들으시는 편이시고.
1: 네, 네.
0: Okay, he says that he is an old soul. He likes K-pop music from back in the days, just like the song that we just listened to. And then I asked him, are you the type of person to listen to a lot of various genres? And he says, you know, up until like 2024, I only knew classical music. I only listened to classical music. But I thought that he says that he thought listening to varieties of music, listening to other genres as well, it's also opening your eyes. And if you open your eyes, you can see what you're doing in a different format as well. For instance, for him, because he's a classical composer, you could see classical music in a different way. So he says that he started listening to, just kind of like studying or analyzing at first, but nowadays he is enjoying various genres. But even if you're listening to other genres, not only music, but I guess it could be any type of inspiration, like movies, people, situations. I'm always curious about the process of how an inspiration effects and actually goes into your own work. 음악 얘기를 저희가 하고 있긴 하지만 음악뿐만 아니라 뭐 영화라든지 인간관계라든지 뭐 영감을 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바로 이제 작품에 녹아들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좀
1: 네.
0: 과정도 있는 거고 영향이 네. 가는 방식이 그래서 좀 되게 궁금해요. 어떤 영감을 받으시면
1: 네.
0: 어떻게 하면 그게 직접적으로 이제 영향이 갈까요?
1: 일단은 그 애초에 그 영감의 단위가 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영화 감독을 볼 때 이 사람이 행동하는 거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0: 네.
1: 아니면 특정 작품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어쨌든 그런 되게 영감의 단위가 많이 달라서
0: 네.
1: 그거를 제가 뭔가 구체적인 그런 그 목표로 삼고 그거를 뭔가 이렇게 공부를 한다기보다는 그게 이제 제 몸에 조금 체화되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느껴요. 만약에 제가 이거를 좋다고 생각했으면 그거를 계속 생각하고 내가 이걸 왜 좋아하는지 계속 생각하면서 조금 체화가 돼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저도 모르게 되는 거라서 그냥 그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리는 건데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0: 뭔가 네. A가 좋아서 바로 A를 써야지 라기보다는
1: 네.
0: 그냥 왜 이걸 좋아하게 됐고 어떻게 접하게 됐고 를 알다 보면 좀
1: 네.
0: 자연스럽게 나올
1: 맞아요.
0: 수 있겠네요.
1: 네.
0: Okay, he says that when he sees something, the way that he's being inspired, it's kind of different. So it's kind of a larger spectrum. The spectrum is wider because it's not... Sometimes he would look at a project by a movie director and think, wow, this is so cool, and he gets inspired. But sometimes it could just be an action that a specific movie director did. So what he does is, if there's something that inspires him or if there's something that he likes, he's not using it directly in his project right away just because he thinks it was inspiring. It's the process of learning what he likes and how something inspires him and how that lasts inside of him so that he can know what he wants to do more better and understand himself a lot more and then naturally you will see it in his works and naturally he says that he could put it into his projects as well. I want to ask if you are in a writer's block. Are you the type of person to just wait until it passes, or do you try to get past that point? 작업을 하다가 막히는 날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이거를 좀 두시는 편인지, 어떻게 보면 뭐 흘러가겠지 이런 편이신지, 아니면 어떻게든 이거를 좀 타파하려고 하시는 편인지 궁금해요.
1: 저는 일단 놔요. 작품을 놓고 조금 더 멀리서 바라보는 네. 편인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일본 여행 가는 걸 좋아하는데, 일본에 가서 한 조금이라도 좀 요양을 하면서 네. 좀 이 작품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하는 시간을 가진다든지
0: 네.
1: 아니면 뭐 저는 평소에 음악 듣는 거를 좋아하니까 이제 하루 종일 몇십 시간씩 계속 음악을 들으면서 조금 이렇게 제 생각 자체를 좀 환기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0: 너무 몰아붙이는 스타일은 아니신가 봐요.
1: 네, 그러면 저는 작업이 안 돼서.
0: 네. Okay, he is the type of person to just kind of, you know, let go of it at that very moment and see it from a larger point of view. He likes to go to Japan, he likes to travel, so maybe he would go there and kind of get his mind off of things, have some fresh air. And he's not the type of person to just keep on forcing himself to do something, because he says, no, if I force myself to do something when something's not working, he is not the type of composer that will be able to overcome the obstacle. He's somebody that just can't do it, so he does need a fresh breath of air. Well, because we're talking about, you know, go traveling and things, I'm also curious, what do you do outside of your work time? 또 약간 여행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요, 작가님 작곡하지 않으실 때는 어떻게 휴식의 시간을 보내세요?
1: 사실 저는 작곡 이외에는 이제 영화 보는 걸 정말 좋아하는데
0: 네.
1: 네, 4월부터는 거의 영화를 이것 때문에 못 봐가지고
0: 그 좋아하는 영화를 못 보는 그렇게 열심히 준비해 주신.
1: 아, 네, 뭐 약간 타이밍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은
0: 네네 그렇죠. 영화 보는 걸 좋아하신다. 어떤 영화 네. 좋아하세요?
1: 제일 최근에 본 영화는 구로사와 기요시 네. 감독의 회로라는 작업이었는데
0: 회로. 네.
1: 제가 기요시를 좋아하는데
0: 네.
1: 회로는 그냥 그랬어요.
0: 아, 그랬군요. 네. 일본 영화인 건가요?
1: 네, 네.
0: Okay, so he says that he likes watching movies, but unfortunately, because, you know, the timing didn't work out too well, and he was also busy working on this project, that he couldn't watch a lot of movies. Recently, he did watch a movie, and it was called Cairo, or The Pulse, and it is a Japanese movie. Is this... It's a horror movie. 공포 영화네요.
1: 네.
0: 공포 영화 좋아하시나요?
1: 아니요. 별로 안 좋아하는데
0: 그냥 감독을 좋아해서
1: 감독을 좋아하기 때문에
0: 아 네. Okay, he doesn't like horror movies sadly, but he just likes the director, who is Kurosawa Kiyoshi. So this is something he watched. He likes the director, but he says that this piece, Pulse, wasn't really his style. So on his time off or day off, he does enjoy watching movies on his time off. You even are on a leave of absence because you're too busy making compositions. 휴학도 하셨어요. 작곡할 시간이 부족하셔서요.
1: 네.
0: 그러니까
1: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0: 네.
1: 작곡할 시간이 부족했고, 그러니까 네. 일단은 학교에 결과적으로는 이제 곡을 쓰기 위해서 그 모든 과정을 배우는 건데
0: 네.
1: 곡을 잘 쓰기 위해서.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그 작곡 자체를 할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았어요.
0: 네.
1: 그래서 2학년 때 거의 학교를 안 다닌 것도 사실 곡을 써야 되는데 좀 많은 스트레스가 있어서 좀
0: 네.
1: 학교 가는 시간을 줄인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0: 네.
1: 있습니다.
0: Okay, he did go on a leave of absence because realistically he had no time to work on his own compositions, and he was also very busy. There are other aspects as well, but even when he was in school the prior semesters, because he was going to classes, he didn't have a lot of time to work on his personal projects. And then it was kind of like, you know, a bad cycle on repeat. So he did go on a leave of absence, and he is focusing on his career right now, because he says at the end of the day the reason why we go to school is to learn how to make music, and he is already doing that. So he is kind of spending his time right now dedicating it to the works that he can work on. I want to ask another question real quick. You mentioned that instead of the project, the connection between the projects is important.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한 작품보다 작품들 사이의 연결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셨어요. 이것도 어떤 의미인가요?
1: 그거는 이제 제가 다른 작곡가들을 바라볼 때
0: 네.
1: 이 작품이 좋다고 해서 그 사람이 뭐 좋은 작곡가다라고 생각을 안 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순간부터.
0: 네.
1: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써온,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그대로 이 작품의 프로세스, 여러 작품들을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그 프로세스가 좀 그거를 좀 많이 신경을 쓰는 작곡가들이 저는 좋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막 아무리 막 좋지 않은 작품을 써도 무조건 남겨두는 작곡가도 있고 하는데 그거는 저한테는 그렇게 많이 매력적인 방법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작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이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시기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거에 대한 그걸로 어떤 작품 여러 작품들이겠죠. 그것들이 도출되는 과정이 저는 재밌어가지고 그런 얘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0: Okay, he is somebody that thinks just as much as the outcome, the connections or the process is important. So he says that when he was looking at other composers, when he likes one piece, he doesn't think, wow, this is a great composer. Some composers don't really care about what comes in between, but he says he seems to like composers that actually care about the connection of their careers and what they're doing in between each project. So that is something he said regarding other composers that he really likes. So it is time to say goodbye. I want to ask one quick question. What is your goal for either this year or the future? 저희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돼서요. 마지막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작가님의 앞으로의 계획이나 목표가 궁금합니다.
1: 일단은 계속 좋은 작품을 쓰고
0: 네.
1: 활동하는 게 제일 큰 목표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싱크넥스트를 계기로 이제 굉장히 그 음악 이외에 밖에 있는 그런 무대에 대해서 좀 관심이 생기고
0: 네.
1: 이제 저희가 이제 이번에 싱크넥스트도 같이 하고 그 전에도 같이 했던 그런 콜렉티브가 있는데 그 활동도 되게 조금 더 이번 싱크넥스트 하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그런 관심 있는 것들을 좀 많이 공부를 해보고 싶고 그런 상태입니다.
0: Okay, he wants to work on a lot more things in the future. He wants to also dive into production as well, just like how he has been preparing for his current performance, and he has a team that he's working with, so he hopes that he'll get a lot of other opportunities to work outside of music and also a lot in music as well. I hope you guys enjoyed today's interview.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작가님.
1: 네, 저도 감사합니다.
0: The last song for today is 어두운 빛 by KHC and Morbid, and With All My Heart, this has been Heart Attack, made by producer 정혜원, engineer 최재문 and 박종목, video director 심유경, writers 김혜림 and 유가령, I've been your DJ Pretty Little Iris, and composer 이하늘이 has been joining us today. Bye guys!

0: Japan, Busan 영어 방송.
1: English with
2: 부산 아지매.
1: 대한민국 제1호 국제 관광 도시, 글로벌 해양 수도.
2: 바로 부산 아닙니까?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줄라 합니다. 배울 준비 되지?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오이소 보이소
2: 영어 하이소. 와, 무슨 은행에 손님이 이래 많노. 아, 하루 종일 기다리네.
3: Next customer. Customer number 800. Please come to the next available counter.
2: 어, 보자. 800번. 아, 드디어 내 차례네. Here.
4: Hello, good afternoon. How can I help you?
2: Help. 아, help. Yes, help me, okay?
4: Absolutely.
2: App? 아니, app은 필요 없고요. Bank. 그 뭐지? 은행 계좌. 은행 계좌 오픈요. 아, account open, okay?
4: Absolutely.
2: 아니, 앱은 필요 없다니까요. 은행 계좌 하나 만드는데 자꾸 무슨 앱을 깔라노. No app.
4: All right. So you'd like to open a bank account with us, right? I'd be happy to help you with that. First, may I see your ID, please?
2: ID요? 아니, 왜 통장도 없는데 앱을 깔라 하지를 않나. ID는 또 왜 물어보지? 나중에 비밀번호까지 보는 거 아이가. 아니, 이거 보이스 피싱 같은데. 엄마야, 내가 절대로 안 속지. No app, no ID, never.
4: Oh, no ID? I'm sorry, but you can't open a bank account without an ID. Please bring your ID and visit us again. Thank you. Next customer.
2: 오늘 배워볼 표현. 물론이지, 당연하지. 영어로 뭐라고 해?
4: Absolutely. Absolutely.
2: Absolutely.
1: 상대방의 말에 강하게 동의하거나 기쁘게 승낙을 할 때 absolutely 라고 말합니다. 직역하면 절대적으로 라는 의미지만 실제로는 물론이지, 당연하지, 완전 동의해 처럼 강한 긍정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단순히 yes보다 더 강한 동의나 확신을 보여줄 때 사용하고 특히 부탁이나 제안에 흔쾌히 응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표현도 비슷한 뜻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Definitely, of course, for sure.
2: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나도 그래, 나도 마찬가지야. Absolutely.
4: Absolutely.
2: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5: See you tomorrow.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Coming up next is For My Busan with Laura McLucky. BEFM, Busan 영어 방송.

0: world. BEFM, Busan Yongo Bangsang.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Right, and our song for Benny Nim, Extraordinary Heroes, Strawberry Cake. Lovely. Right, then we've got 착한 맛돈 지네스 통개님. 저는 친구랑 밥 먹으면 N분의 1을 주로 합니다. 이게 편합니다. 신청곡 Babyface Keeps on Falling입니다. Wonderful. Right, 착한 맛돈 지네스 통개님. Yes, 그것도 편합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Right, and then we've got 황재현 꽃님. Since I'm older, I've gotten into the habit of saying I'll pay first. 신청곡 리센스 로브 오텍. Okay, right, so 황재현 꽃님. Yeah, me too sometimes, especially with younger people. I'm always like, I will pay. Okay, so remember, 100원의 문자 샵 9050 카카오톡 친구가 추가 BFM 앱에서 메시지 아니면 부산여고방송 채널 라이브 스트리밍. Okay, and we are going into two songs now back to back. We've got Love Attack, Lisene, 황재현 꽃 request. And we've got 부럽지가 않아, 장기하 6472 request. Okay, right, so let's take a listen and we'll be back after the two songs. Let's go.

야, 너네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왜냐면 난 부럽지가 않아. 한 개도 부럽지가 않아. 어? 너네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왜냐면 난 부럽지가 않아. 전혀 부럽지가 않아. 네가 가진 게 많아.

많니? 내가 가진 게 많겠니? 난 잘 모르겠지만 한번 우리가 이렇게 한번 머리를 맞대고 생각을 해보자고. 너한테 10만 원이 있고 나한테 100만 원이 있어. 그럼 상당히 너는 내가 부럽겠지, 짜증나겠지. 근데 입장을 한번 바꿔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 나는 과연 네 덕분에 행복할까? 내가 더 많이 가져서 만족할까? 아니지, 세상에는 천만 원을 가진 놈도 있지. 난 그 놈을 부러워하는 거야, 짜증나는 거야. 누가 더 짜증날까? 널까? 날까? 몰라 나는. 근데 세상에는 말이야, 부러움이라는 거를 모르는 놈도 있거든. 그게 누구냐면 바로 나야. 너네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왜냐면 난 부럽지가 않아. 한 개도 부럽지가 않아. 어? 너네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왜냐면 난 부럽지가 않아. 전혀 부럽지가 않아.

0: The time is now 6 o'clock.
1: BEFM Local News at 6.
2: 부산시가 기록적인 폭염에 대응해 새로운 기후위기 적응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부산시는 취약계층과 야외 근로자를 지원하는 한편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5% 줄이기 위해 도시 숲 조성과 재생에너지 확대 등 탄소 중립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산 시노래 기존 대책이 끝남에 따라 제4차 적응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며 환경단체는 녹지 확대와

0: promoting carbon neutrality policies, including expanding urban forests and renewable energy, with the goal of reducing greenhouse gas emissions by 45% by 2030. As the current adaptation plan expires this year, Busan will establish its fourth climate change adaptation plan. Meanwhile, environmental groups are calling for bolder measures, including expanding green spaces and restoring ecosystems.
1: 범천동 철도 차량기지 이전과 재개발 사업이 지연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레일은 사업비 증가와 철도 운영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앞으로 18개월 동안 이전 규모와 방식, 개발 계획 전반을 다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2030년으로 예정됐던 사업 완료 시점도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으며 부산시는 코레일과 협의해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대응할 방침입니다.
0: The relocation and redevelopment project of the Pumchon Railway Vehicle Depot is expected to face further delays. Korail has decided to conduct a comprehensive review over the next 18 months, including the scope and method of the relocation, as well as the overall development plan in response to rising project costs and changes in railway operating conditions. As a result, the project completion date, originally scheduled for 2030, is likely to be pushed back. And Busan City will work with Korail to ensure the project proceeds as quickly as possible.
1: 올해 2분기 부산에서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간 인구가 2,5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순유출 규모는 1년 전보다 줄었지만 20, 30대를 중심으로 청년층 유출은 계속됐습니다. 부산시는 일자리와 주거, 교육 여건을 개선해 청년과 생산 연령 인구의 지역 정착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0: Around 2,500 people left Busan in the second quarter of this year. Although the city's net population outflow decreased compared to a year earlier, the departure of young people, particularly those in their 20s and 30s, continued. Busan plans to implement policies aimed at improving employment, housing, and education conditions to encourage young people and the working age population to settle in the city.
1: 부산 테크노파크가 지역 블록체인 혁신기업 10곳에 베트남 시장 진출을 지원합니다. 선정 기업들은 현지 전시회에 참가해 기술과 서비스를 소개하고 베트남 기업 기관과 사업 상담과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부산 테크노파크는 현지 시장 조사와 투자 상담, 사업 제휴 등을 지원해 지역 블록체인 기업의 해외 판로 확대와 수출 성과 창출을 도울 계획입니다.
0: Busan Technopark is supporting 10 local blockchain innovation companies in entering the Vietnamese market. The selected companies will participate in local exhibitions to showcase their technologies and services while also holding business consultations and discussing potential partnerships with Vietnamese companies and organizations. Busan Technopark plans to provide support for local market research, investment consultations, and business partnerships to help regional blockchain companies expand overseas sales channels and achieve export growth.
1: 세계 최대 규모의 도서관 정보 분야 국제대회가 오는 10일부터 백스코에서 열립니다. 120여 개국 도서관 관계자와 전문가 등 3천여 명이 참가해 인공지능과 디지털 전환, 도서관의 미래 역할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부산시는 전시와 학술 행사, 지역 도서관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해 부산의 도서관 정책과 문화 역량을 세계에 알릴 계획입니다.
0: The world's largest international conference on libraries and information is set to take place at PEXCO starting August 10th. More than 3,000 library officials and experts from around 120 countries will discuss AI, digital transformation, and the future role of libraries. Busan City plans to showcase its library policies and cultural capabilities to the world by hosting exhibitions, academic programs, and events linked with local libraries.
1: 다대포 해수욕장 일대가 보행자 중심의 디자인 특화 거리로 새롭게 조성됩니다. 사업 구간은 다대포 해수욕장 역에서 모른대 입구까지 약 750m로 부산시는 보행로와 휴게시설, 경관 조명 등을 정비해 지역 특색을 살린 거리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공사는 다음 달 시작해 연말까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0: The area around Tadepo Beach will be transformed into a pedestrian-centered design street. The project will cover a 750-meter stretch from Tadepo Beach Station to the entrance of Morundae. Busan City plans to improve walkways, rest areas, and landscape lighting to create a street that reflects the area's unique character. Construction is scheduled to begin in September.

0: September and be completed by the end of the year.
1: 날씨입니다. 부산적 연일 폭염주의보 발효 중입니다. 내일 낮 기온도 33도 이상으로 무더위는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부산 현재 기온 28도입니다.
0: A heat wave advisory remains in effect across Busan. Temperatures are expected to stay high, with daytime highs reaching above 33 degrees tomorrow. The current temperature is 28 degrees Celsius. It's time to wrap up the hour's news. I'm Jian Kim.
1: 정화였습니다.
0: Thank you for joining us. You're listening to BFM 부산 영어 방송.

0: 네, 안녕하세요. 날씨 요정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1: 요정 씨. 네. 바람이 언제부터 불었어요?
0: 바람이요. 네. 바람이 정말 기가 막히게 오늘부터 불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제는 비까지 아니고 바람까지 관리를 하시는군요.
1: 너무 더우니까 바람이. 네.
0: 근데 이 바람에 대해서 제가 좀 할 말이 좀 많거든요. 일단은 나중에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고 우선은 It was another hot day.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행히 바람이 조금 강하게 불어서 그나마 버틸만했던 하루였습니다. 근데 오늘과 조금 유사하게 내일도 이어질 텐데요. Tomorrow will be very similar to today. The low will be 26 degrees and the high will be 35 degrees. 내일도 하루 종일 bright and sunny 하겠고요. 오늘처럼 바람도 slightly strong하게 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가운 소식이 하나 있는데요. 이번 주 금요일이요. 입추입니다. The beginning of autumn. 네. 좀 다들 놀라신 것 같네요.
2: 벌써 입춘이에요?
0: 입추예요. 입추. 네. 그래서
1: 여름이 꺾는 거네요.
2: 입추?
0: 입추.
2: 네. 입춘 아니고?
0: 입춘은 이제 봄의 시작이고요. 입추는 이제 가을의 시작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after Friday, the daytime highs are expected to slowly calm down. 그리고 말복은요.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네, 벌써 이렇게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1: 시간이 빨라요.
0: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의 expression이 the light at the end of the tunnel. 이게 힘든 시간이 끝나가고 희망이 보인다. 힘드신가요? 네, 많이 힘들죠.
3: 아직 힘듭니다.
1: 아니 네. 시간이 너무 빨라서 갑자기.
0: 아 그렇죠 그렇죠. 이제 더위도 많이 조금 기승을 부리다 보니까 네. 빨리 끝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네. With temperatures expected to drop after Friday, we're finally seeing the light at the end of the tunnel. 금요일 이후 기온이 내려갈 예정이라 네. 드디어 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네. 네 이렇게 쓸 수 있겠군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설 업그레이드로 더 새로워진 부산 엑서스카이 전망대. 지금 꼭 가보셔야 할 부산의 핫플 100층 전망대 입장권을 드립니다. The newly upgraded Busan Exoskies is now better than ever. The absolute hot spot you can't miss. We are giving our admission tickets to our 700th floor observatory.
3: 네, 자 우리 너튜브에 계시는 우리 닥터 수 부스터님한테 질문이 하나 들었습니다. 뛰어 들어오는 거 이제 컨셉으로 하기로 했나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네요.
0: 그 혹시 그거는 줌아웃 안 하면 안 될까요?
3: 뛰어 들어오는 게
0: 그거는 네. 줌아웃을
3: 아, 이분 네. 뛰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네,
1: 여러분. 날라온 거예요.
3: 늦어서 뛰어 들어온 겁니다.
1: 네. 날라왔어요.
0: 생각보다 규모가 큽니다.
3: 맞습니다.
0: 네. 힘들어요.
3: 네. 네, 우리 타임즈 골드님도 하 바람이 불어도 꼭 오늘 분리수거 날에 불고 난리. 그렇죠. 네, 타임즈 골드님. 왜냐면 제가 알기로 오늘 그 플라스틱 분리수거하는 날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집은 좀 플라스틱 좀 많이 쓰는 편이라서 바람이 불러 날아갈 일이 없는데 맞아요. 그 몇 개밖에 없으면. 그 뭐 다른 집 플라스틱에 밑에 넣으세요. 다른 집 플라스틱 분리수거에 밑에 넣고요. 아하. 자 오늘 날씨 요정님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0: 바이바이.
4: 부산 영어 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조한입니다. 제가 제일 큰 스타를 맡고 있는 올스타 잉글리시 즐기고 계시나요? 더 재미있게 청취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이 노래 끝을 잡고 코너에 참여하시면 저와 함께 팝송으로 영어 배우고 노래도 배우고 선물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저와 함께 부를 노래는 들리시나요? 바로 이 노래입니다. 집에서 전화기만 준비해 주세요. 전화는 제가 드릴게요. 참여 방법은 민수 take it over.
5: Yes, sir. 꼭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는 분들은요 www.befm.or.kr 부산영어방송 홈페이지 클릭 All-Star English tab 클릭 and last but not least Notice tab 클릭 하셔서 신청해주세요.
4: 매주 수요일 목요일 All-Star English에서 만나요.

0: That's right. Time for today's 이 노 잡. 이 노래 끝을 잡고 이 코너는요. 청취자들이 전화 연결로 팝송을 불러보고 영어도 배우고 가수 김조한의 고품격 노래 코칭도 받는 코너죠. 그리고 물론 선물도 드립니다. 1등 하게 되면 백화점 상품권 받아갈 수 있고요. 2등 하더라도 절대로 빈손으로 보내지 않고요. Chicken or pizza 드리잖아요. 그쵸, 형?
1: Oh, yeah.
0: 네.
1: You get something, don't worry.
0: 맞습니다. 우리 유저님 오늘도 신나는 이노자. 맞습니다. Time for today's 이노자. But before that, we have a couple messages that came in, 형. 아까 우리 타임즈 골드님 이렇게 바람 부는 날에 이렇게 분리수거 하는데 다 날아가네라고 이렇게 문자 보냈잖아요. 근데 저희 집은 수영구는 오늘 그 플라스틱 버리는 날이거든요. 네, 플라스틱 버리는 날인데 우리 타임즈 골드님은 저희는 종이 버리는 날이었는데 나는 부산 전체 월요일은 종이와 그 스티로폼, 그다음에 화요일 일반 쓰레기, 수요일 플라스틱이랑 그 뭐였지? 유리랑, 그쵸, 버린 날 다 통일된 줄 아는데, 이거 지역마다 좀 살짝 다르네.
1: 그런가 봐요.
0: 네.
1: 그런가 봐요.
0: 신기하다. 저도 몰랐어요. 저는 다 그냥 똑같은 줄 알았어요.
1: 이쪽을 갔다가 너무 양이 많아서 이쪽으로 옮기는 거 아닌가요?
0: Maybe. 오, 맞아요. That's smart. 네.
1: 그렇죠.
0: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자, 여러분. Also to let you know. 제가 알려드렸는데, 저희 방송 시청 중이다라고, 이 라이브 방송 시청 중이다, 아직 사진을 많이 안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선물 싫어합니까? Do you not like presents? 선물을 주고 싶어요, 여러분. 근데 사진을 먼저 보내줘야 돼요. 카톡 보니까 we have a message that came in from 성건우님. 일단 사진 보내줬고요. 일단 우리 성건우님 모니터에 날씨 요정 타임, 네, 시간 이렇게 사진 착착 찍었네요. 네, 건우님 너무 감사합니다. 건우님 셋, 잠깐만요.
1: 공부하고 계시는데.
0: 맞아요. 와우. 안녕하세요. 영어는 기세다 듣고 있습니다. 생존 친구 이렇게 하면 될까요? 공부하면서 듣고 있어요. 건우님 너무 감사합니다.
1: Good job, good job.
0: 맞아요. 딱 그렇게 사진 보내주시면 됩니다. Yeah. 근데 건우님 저희 화면에서 이 줌인이 안 돼서 그런데 무슨 영어를 공부하고 있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형, can you see like what 건우님 is studying?
2: 아니에요.
0: 저희 둘 다 눈이 살짝 좀 안 좋아서.
2: 아니, 가까이 가도 흐릿해.
0: 그쵸. 네.
2: 포커스가 뒤에 맞죠.
0: 그쵸. 건우님 혹시 우리가 뭐 도움 된다면,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봐 주세요. 네. Alright, today's 이 노 잡. 진짜 오늘 곡 너무 신나. 나 이거 들을 때마다 you can't just stay still when this song comes on.
1: Yeah, 이 노래는 부를 때도 네. 그냥 앉아 있을 수 없고.
0: 맞아요.
1: 아마 지난주도 약간 뭐 이거 치우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제가.
0: 네.
1: It's a 에너지를 꼭 줘야 되는 노래예요.
0: 맞습니다. 네. 어떤 곡이죠?
1: It's Uptown Funk. Mark Ronson featuring Bruno Mars.
0: Cause Uptown Funk gon' give it to you. Cause Uptown Funk gon' give it to you. Saturday night we in the spot. Don't believe me, just watch. Come on. 여러분, 저희들도 잘 하긴 하는데, 네. 진짜 오늘 하이라이트 부분 노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0: 아시죠?
1: 네네, 너무 많이 들어봤어요.
0: 그쵸. 엄청 유명한 노래인데, 근데 불러보는 거는 뭐 처음인가요 혹시?
1: 네, 불러보는 거는 처음이었습니다.
0: 아,
1: 네.
0: 연습하면서 좀 어땠습니까?
1: 아, 사실 영어 가사 너무 빨라가지고
0: 네.
1: 부르는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2: 약간 이 헷갈린 게요, 좀 빨라요. 약간 맞아요. 좀 긴장하면서 디스코 데파코 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막 계속 좀 긴장을 하고 불러야 되는데요.
1: 맞아요.
0: 그러면
1: 발음이 잘 안 되더라고요.
0: 아, 그렇죠. 아, 나 그러면 이 부분 좀 생각보다 어려운데, 나 가수 김조한에게 이런 좀 노하우나 팁을 좀 알고 싶다. 혹시 그런 부분 있습니까?
1: 뭔가 신나게 부를 수 있는 노하우 뭐 있잖아요. 그 취임새 뭐 컴온 이렇게 하는 것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 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2: 앞부분은 뭐 이렇게 하는 거니까 I'm too hot, too hot, damn. Got the fire, got the police and the fireman. I'm too hot, damn. Make a dragon wanna retire, man. I'm so hot. 약간 앉아서 부르기는 힘이 안 나요. 조금 일어나서요.
1: 네, 일어나야 되나?
2: 예, 약간 움직여야 돼. Say my name, you know who I am, so hot. 약간 그런 걸 좀 움직여야 될 것 같아요. Don't believe me, just watch.
1: 오, 약간 네. 그런 거. MR이 없어도 신나는데.
2: 예, 좀 움직여야 돼요.
1: 아, 알겠습니다.
0: 네, 그 정도 해야 됩니다, 복민님.
2: 약간 조금 화나서요 소리 지른다. 약간 화냈다고 생각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I'm so hot.
0: 맞아요.
1: 화내세요.
2: This hit, this ice cold, Michelle Pfeiffer, that white gold, this one. 약간 그렇게 하셔도 될 수도 있어요.
1: 화내야 됩니다. 어렵긴 하지만 시도는 해보겠습니다.
2: 사람이 화내면 에너지가 나오거든요.
0: 맞아요. Exactly. 근데 욕하면 안 돼요, 보미님.
1: 네.
0: 야 정도는 괜찮아. 야. Right? 이렇게 감춰도 되는데.
2: I'm so hot.
0: 네.
2: 야.
0: 좋아요. 자, 봉민님, without further ado, 한번 들어볼까요?
1: 네.
0: All right. Let's get it. Cue.
3: Let's get it.

0: 아, 네, 감사합니다. 네.
1: 봉님,
2: 오,
0: 네.
2: 거짓말.
1: You're crazy.
0: 아, 크레이지인가요?
1: 와,
0: 갑자기.
1: 너무 잘하는데요?
0: 아, 잘안 들려가지고 음악이.
1: 다잘안 들렸다고요? 근데 박자 하나도 놓추지도 않고 발음도 너무
0: 아, 그래요?
1: 괜찮았고, 네.
0: 그래요? 아,
1: 근데 아까
0: 진짜요?
1: 형, 우리 한이
0: 네.
1: 형이 그 추천해줬던 좀 살짝 이런 소리 내면서 부르는 것도 너무 잘 소화도
0: 네.
1: 했고요.
0: 맞아요.
1: 너무 너무
0: 특히
1: 좋았습니다.
0: 한두 핫 아템 이렇게 하려고
1: 네.
0: 시도해 보았습니다. 네.
2: 솔직하게
0: 네.
2: 이거 좀 원래 잘하죠, 이거. 이게 뭔데요? 그게
0: 근데
2: 뭔데요, 형? 아니
0: 근데 진짜
2: 노래
0: 솔직하게
2: 아니 너무
0: 네
2: 잘해서
0: 불러본
2: 너무
0: 건 처음입니다. 네.
2: 너무 잘하셨어요.
0: 아,
1: 아.
0: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1: 근데 봉민님, do you
0: 네.
1: sing often? 혹시 자주 이렇게 노래하는 거 좋아하세요?
0: 노래하는 거 좋아합니다. 네.
1: 네. 오.
0: 네.
1: 혹시 뭐
0: 아니
1: 직업으로 하는 건 인가요?
0: 아, 아니요. 직업은 아예 다른 네. 직업이고 전공도
1: 근데
0: 다르고 네.
1: 네.
2: 아, 근데 되게 잘하셨어요.
1: 네, 느낌도
0: 아유,
1: 너무
0: 감사합니다.
1: 좋았고 목소리도
2: 발음도
0: 아,
2: 좋고
0: 네.
2: 노래도
0: 아,
2: 좋고요.
0: 발음
1: 네.
0: 아, 발음 영어 발음 이상하다는 소리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2: 아니요,
0: 네.
2: 괜찮았어요.
1: 괜찮았습니다.
0: 아,
1: 일단
0: 감사합니다.
1: 봉민이 너무 감사드립니다. Right for your performance. 자, 잠시 대기해 주시고요. 우리 투표 시간
0: 네.
1: 끝나고 다시 커넥트 하겠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1: 네. 일단 너무 우리 시작 너무 좋았어요.
2: 오.
1: 네. 제발 우리 두 번째 도전자 안 듣고 있었길. 제발 안 듣고 있었기. 네. 자, 우리 근데 우리 타임즈 골드님이 대학 축제 나가본 듯 이렇게 말하고요. 네. 유주님은 교회 같은 데서 노래 부르시나요? 이렇게 물어. 아, 우리 복민님 우리 좀 교회에서 나오는 목소리인가요? 네. 일단 너무 잘 불렀고요.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 도전자 이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3: 안녕하세요. 부산에 살고 있는 가수 지망생 18살 구지민입니다.
1: 아이고, 지민님.
2: 나이스. 부산 인 더 하우스.
1: 반갑습니다. 가수 뭐라고요? 아까 뭐
2: 지망생.
1: 지망생.
2: wanna be.
1: 아, 가수 wanna be.
2: That's right. going to be.
1: 네, 아 going to be.
2: be.
1: going to be. right. future
2: Trying
1: singer.
2: That's
1: future
2: right.
1: 가수 우리 지민님 반갑습니다. 네. 지민님 그러면 뭐지? 이 희망 이 직업이 이렇게 뭐 노래하는 가수입니까?
3: 네.
1: 지금 뭐 그쪽에 그럼 공부하고 계시나요?
3: 네, 부산에서 보컬 배우고 있어요.
1: 네.
2: 이 노래도 배워본 적 있어요?
3: 아니요. 이 노래는 처음 불러봐요.
1: 자, 오늘의 도전곡 브루노 마스 업타운 펑크 노래.
2: 어떠세요?
1: 네, 어땠어요?
3: 아, 이 노래 들으면서 너무 신나가지고 저 혼자 막 춤추면서 불렀어요.
2: 좋죠?
3: 네, 너무 좋더라고요.
2: 되게 잘 붙죠?
3: 네, 완전 약간 쫀득쫀득한 맛이 있더라고요.
2: 그렇죠. 한번 들어볼까요?
1: 이게 바로 이렇게 가나요? 형, 아니, 지금
2: 그냥 들어도 될것 같아요.
1: 가수 김조한이 너무 지금 엄청 기대하고 있는 지금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네. 지민님, are you ready?
3: 저도 yes, 인터뷰, I'm ready.
1: 저도 인터뷰를 살짝 더 하고 싶은데, 근데 김조한이 지금 너무 기대하고 있어요. 자, 음악 주세요!

0: 오, 그럴 줄 알았습니다.
1: 아, 너무 잘한다.
2: 감사합니다. 아, 너무 떨려요.
1: 아, 뭐를 막 지금 다 던지고 싶어요. 지금 너무 신나 우리. 지민님.
2: 네.
1: 아, 지금 그냥 가수 하세요 지금.
2: 아, 진짜요?
1: 네. 어, 너무 잘하신데. 네.
3: 딱 목소리 듣고 딱 보면 그냥 인터뷰 필요 없이 그냥 그게 좀 있는 것 같아.
1: 진짜 형 이 기 진짜 아주 너무.
3: You can tell.
1: 네. 오, 그 형도 너무 신기하긴 한데 바로 이렇게 알 수 있는 거. 근데 와 지민님 일단 소울이랑 일단 네. 진짜 자기 노래로 만든 느낌 너무 들었거든요 저는.
2: 아 감사합니다.
1: 네.
3: Call the police and a fireman. 여기 본인 스타일로 했어요.
1: 저 제일 그 뭐지 그 감동받은
3: fireman,
1: 부분.
3: Fireman,
1: girls hit hallelujah. Girls hit hallelujah. 이거 할렐루야. 이거 절대 이 할렐루 교회에서 하면 안 되잖아요. 이거 이 청년 왜 그러지? 하고 하는 어른들이 있을 수 있는데 할렐루야.
3: Don't believe me, just one. Come on.
1: 아 근데 지민이 일단 너무 너무 잘 불렀습니다. 일단 진짜 완전 감동, 완전 감동. 자 지민이 잠깐 대기하시고요. 우리 투표 시간 갖고 나중에 다시 커넥트하겠습니다.
2: 네.
1: 네.
2: 감사합니다.
1: 와 진짜 오늘 완전 대박. 완전 역대급이다 오늘. 역대급. 죄송해요. 역대급
4: Great.
1: 맞죠? 네 역대급이네요. 와 여러분 투표 어떻게 할 거예요?
3: 아 그냥 더 펑키한 이제 거 갖고 와도 되겠네요.
1: 진짜 그 정도 우리 이노자 이 뭐지
3: 문제 내가
1: 도전,
3: 힘들어
1: 도전하시는 분들
3: 내가 힘들어.
1: 아 형은 그냥 살살 하고요. 살살 하고 왜냐면 이 도전자들 모습을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하니까. 자 여러분 아주 어려운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 어떻게 갈지 나도 너무 궁금하다. 오. 자 투표 시간이 왔는데요. 네 투표 number one 1번 or 2번. 나는 1번 부산에 계시는 우리 이봉민이 아 남구민이라고 했잖아요. 이봉민님이 덜 잘했다 생각하면 문자로 1번. 그리고 부산에 있는 우리 구지민 학생 학생이었나? 일단 yeah. 구지민님 이 2번이었는데 나는 2번이 더 잘했다 생각하면 문자로 2번. 어디로 보내냐? 샵 9050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문자 한 통에 100원 됩니다. 카톡이나 너튜브 댓글로도 투표 가능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딱 10초만 드릴 겁니다. Only 10 seconds we're going to give you to cast your vote. 오케이? 자 여러분 준비됐습니까? 준비됐습니까? 시작!
4: Yeah. 10, 9, 8, 7, 6, 5, 4, 3, 2, 1
1: 자, 여러분 투표 시간 끝 마감됐습니다. Don't send them in now. They will not count. 오, 근데 오늘 우리 청취자분들, 우리 부스타분들도 너무 감동받아서 투표 엄청 많이 들어오고 있네요. 오늘 일단 너무 감사합니다. 이것도 아마 우리 오늘 도전자들 두 명 다 너무 해피하게 만들 것 같은데. 자, while our staff counts the votes that have come in. 근데 오늘 진짜 대박이었던 게 문자도 너무 많이 들어왔습니다.
4: Yeah.
1: So let's read a couple of messages that came in. 보자 우리 타임즈 골드님이 업타운에서 펑크 난 게 아니고 라고 하는데
3: yeah. No punk, it's 네. just funk.
1: 네, funk.
3: Here at BEFM.
1: 네, funk는 뭐 업타운, 다운타운 상관없이 everybody enjoys, right? Mm-hmm. 네, 우리 유저님이 뭐야 어렵다고 하시더니 엄청 잘하시네요. 이거는 1번 우리 복미님이 노래했을 때 이렇게 문자 보냈는데 맞아요. 막 엄청 걱정하다가 깜짝 놀랐잖아요 저희들 맞죠?
3: 그러니까
1: 네네 우리 유준이 또 원래 노래 좀 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라고 이렇게 말해요.
3: 노래 잘하세요.
1: 두 번 다요. 네, 맞아요. 왜냐면 우리 number two 우리 지민님이 부를 때 우리 나형님이 와 소울풀이라고 하네요. 오 부산 그룹은 그러니까 이거네라고 이렇게 왔네요.
3: 나형씨.
1: 네. 너구리님이 아니 이거
3: 부산 그룹.
1: 너구리 아니 이거 그냥 종이 저희한테 던지는 거 아니죠? 아, 죄송해요. 저도 너무 막 신나서 막 그럴 때 있잖아요.
3: 뽕뽕뽕뽕 뭐 이제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런 거
1: 맞아요.
3: 있잖아요.
1: 저는 막 너무 신나서 막 사람들이 막 너무 신나 막 테이블 있는 거 막 다 던져버리고 막 그럴 때 있잖아요.
3: 그런가요?
1: 없나요? 네. 아니요, 저만 그런가요? 네. 죄송해요.
3: 영어를 많이 그런 게 나오네.
1: 아니요, 일단 정이라서 좀 던졌습니다. 네, 너무 신나서. 자, 여러분 투표 이제 카운트 마무리됐고 이제 오늘의 인호자 위너를 발표한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의 위너는요, 바로 2번 구지민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지민님.
2: 와.
1: 네.
5: 축하합니다.
1: Congratulations to you. 오늘의 인호자 위너가 됐습니다. How do you feel? 지금 기분 어때요?
2: 와, 근데 아직까지 너무 떨리고 너무 기뻐요.
3: 됐어요. 야, 저는 뭐니? Don't believe me, just one. Hallelujah. Hallelujah. Come on.
1: 진짜 노래 부를 때는 긴장한다라고 전혀 느끼지 않았습니다, 지민님.
2: 네, 진짜요?
1: 네, 지민님.
2: 감사합니다.
1: 오늘 위너 축하드리고요. 백화점 상품권 받아갑니다. 축하드립니다.
3: 축하합니다. 네. 우리 빨리 공개 방송 한번 해서 한번 모시고 싶네요.
1: 이분 이름 기억하세요, 우리 네, 작가님. 네, 진짜 이분 스튜디오 초대해서 듣고 싶다. 우리
3: 그러니까요.
1: 일본도 초대해서 듣고 싶은데, 네. 지민님 일단 한참 이제 가수 준비 중이라고 했잖아요.
2: 네.
1: 네. 그래서 오늘 이 백화점 상품권 받아가는데 그게 좀 이렇게 지민님의 이게 가수의 꿈을 향해 좀 쓸 수 있으면 내 꿈도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2: 네.
1: 네. 감사합니다. 너무 축하드리고 혹시 하고 싶은 말 있습니까, 지민님?
2: 너무 감사합니다.
3: 파이팅! 파이팅 하시고요. 되게 너무 잘하셨어요.
1: 네, 진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일단 저희한테 지민님 목소리를 나눠서 저희가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2: 감사합니다.
1: 네. 자, 아쉽게 진짜 오늘 어려웠을 것 같은데 우리 2등을 했던 우리 봉민님이랑 잠깐 커넥트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6: 여보세요.
1: 봉님.
3: 네.
1: 근데 너무 봉님 너무 감동적이었거든요.
3: 너무
1: 저희한테.
6: 그러니까요. 또 가수 지망생 분이 나오셔가지고.
1: 그렇죠.
3: 근데 재도전 하시면 되거든요.
1: 맞아요, 봉민님 윈 못했으면 재도전 가능하고요. 오늘은 먹을 거 받아가고 다음에는 백화점 상품권 받아가세요. 괜찮죠? 네.
6: 좋습니다.
3: 치킨 좋아하세요? 네. 아니 피자 좋아하세요?
6: 두 개 다 좋아하는데요. 치킨. 땡깁니다 오늘.
1: 그쵸.
3: 치킨 갑니다.
1: 저희가 치킨 쏩니다. 네, 네, 봉민님 일단 저희와 함께해서 너무 감사하고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습니까?
6: 다음에 한번 또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3: 좋습니다.
1: 진짜
3: 너무 잘하셨고요.
1: 봉민님 또 오세요.
6: 네, 알겠습니다.
1: 기다리고 있을게요, 진짜.
6: 네.
1: 난 진짜 봉민님 목소리도 진짜 또 듣고 싶은 목소리 중 하나. 네,
3: 꼭 해주세요.
1: 맞아요, 봉민님 일단 저희 오늘 함께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6: 네네, 감사합니다.
1: 네. 와, 진짜 오늘의 인오잡 진짜 기억에 아주 오래 남겠다.
3: Stuff.
1: 맞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인오잡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 인오잡도 있는데 다음 주 도전곡도 우리 김초한 가수가 살짝 미리 맛보기 들려드릴 건데 형, are you ready?
3: Mm-hmm.
1: 음악 큐!

0: 진짜 로코하다 형님.
1: No.
0: Living La Vida Loca by Ricky Martin. 다음 주 도전곡입니다, 여러분. 네, 우리 유저님이 조한 마틴이라고 하네요. 네, 진짜 조한 마틴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다음 주 또 기대하세요. 아시겠죠? Alright, time to wrap up our number one. 형 잠깐 빠이 하고 우리 내일 뵙겠습니다.
1: That's right.
0: 네, 여러분. Tune in 7 o'clock. Hour number two. More show for you. In the meantime, Mark Ronson, Bruno Mars, Uptown Funk.

0: Japan, Busan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For the Water Activities Safety Quiz Show with me, Mike.
6: And me, Jessie.
5: Now, here is the question. On safely enjoying water activities, listen carefully and guess the right answer.
6: Okay.
5: From the following water safety measures, guess which one is correct. Number one, always warm up before swimming or going in the water. Number two, enter the water slowly and wear a life jacket. Number three, never go beyond the designated swimming area. Number four, call 119 or a lifeguard on duty if you witness drowning.
7: 뭐지? 1번도 맞고 2번도 맞는 것 같은데.
5: Time is running out.
6: The answer is all of the above.
5: That is correct. All of these options are important in order to safely enjoy water activities.
6: If you keep them in mind, you're bound to have a great and safe summer.
5: Stay with BEFM this summer for a responsible beach season.

0: The time is now 7 o'clock.
1: English with
2: 부산 아지매
1: 대한민국 제1호 국제관광도시 글로벌 해양수도
2: 바로 부산 아닙니까?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줄라 합니다. 배울 준비 되지?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오이소 보이소
2: 영어 하이소. 와, 무슨 은행에 손님이 이래 많노. 하루 종일 기다리네.
3: Next customer. Customer number 800. Please come to the next available counter.
2: 보자. 800번. 아, 드디어 내 차례네. Here.
4: Hello, good afternoon. How can I help you?
2: Help. Help. Yes, help me, okay?
4: Absolutely.
2: App? 아니, app은 필요 없고요. Bank. 그 뭐지? 은행 계좌. 은행 계좌 오픈요. 아, account open, okay?
4: Absolutely.
2: 아니, 앱은 필요 없다니까요. 은행 계좌 하나 만드는데 조금

0: 내가 절대로 안 속지. No app, no ID, never.
1: Oh, no ID? I'm sorry, but you can't open a bank account without an ID. Please bring your ID and visit us again. Thank you. Next customer.
2: 오늘 배워볼 표현. 물론이지, 당연하지. 영어로 뭐라고요?
1: Absolutely. Absolutely.
2: Absolutely.
1: 상대방의 말에 강하게 동의하거나 기쁘게 승낙을 할 때 absolutely 라고 말합니다. 직역하면 절대적으로 라는 의미지만 실제로는 물론이지, 당연하지, 완전 동의해 처럼 강한 긍정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단순히 yes 보다 더 강한 동의나 확신을 보여줄 때 사용하고 특히 부탁이나 제안에 흔쾌히 응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표현도 비슷한 뜻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Definitely. Of course. For sure.
2: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나도 그래. 나도 마찬가지야. Absolutely.
1: Absolutely.
2: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1: See you tomorrow.
3: All Star English 할 시간이다.
4: Hey babe, All Star English time.
3: Let's tune in.
5: 맞다 맞다. All Star.
3: 아, 이피큐 신청해야지. 아, 인호잡도 신청하고 10만 원 백화점 상품권도 받아야 하는데 보자 보자 어디 보자.
5: 어, 인호잡. 내가 먼저 신청했거든.
3: 아, 무슨 소리야. 내가 먼저 할 거야. 번호표 뽑고 오세요.
5: 아, 그래 맞아. All Star는 듣기만 하면 아까워. 자기가 먼저 인호잡 하고 내가 EPQ 해서 커피, 치킨 세트, 백화점 상품권 다 가져갈게.
6: 와우! 선물 받고 골라 듣고 참여하는 재미. 올스타.

0: et demi moyen.
1: Kikori Young Tabu
0: with Tegan.
1: That's right. We have Tegan joining us here in the studio for another episode of Kikori Young Tabu
0: with Tegan.
1: Hi, Tegan.
0: How are you today?
1: Doing good. How are you?
0: Are you handling the heat wave okay?
1: Don't get me started. I just forgot about it too, and then you brought it back up.
0: But you know what? I'm surprised. I was looking at the weather forecast. Yeah. Actually, rain is in the forecast coming up this weekend.
1: Yes, I think it's due to the 살짝 영향, 살짝 influence that Korea is having due to Typhoon Dolphin, was it?
0: I don't know.
1: 돌핀이죠? 지금 태풍 이름이. 네, 맞을
0: so we're,
1: 겁니다.
0: We're getting a little remaining.
1: 맞습니다. 바람도 살짝 오늘 there was quite a bit of wind today.
0: 네.
1: 그래서 여러분 단디 챙기시고요. 네. 우리 유저님이 태긴 민수를 왜 사진 찍어요? 카메라 아깝게. 용량 많거든요, 태긴이. 용량 많거든요. 용량 많아서 태긴이 저 사진 한번 찍었습니다.
0: 네. I want to show the new studio because we moved down into a new studio, so I'm trying to get some behind the scenes footage.
1: 네, 맞아요. 지금 이 new studio에 어디를 사진 찍든 완전 그냥 포토존이거든요.
0: Yes, 네. It's really cool. So if you're watching or if you're listening, I guess tune into our YouTube and you can check us out at
1: 맞습니다.
0: The new studio.
1: 네. Real quick, Tegan, I also want to let our listeners know that we have a very special, I guess, event going on here at All Star English. 여러분, 뭐 다른 방송이 아니고 여기 All Star에서만 진행 중인 이벤트가 있습니다. Right? It's the 필립 죄송해요. 저 이름 까먹었군요. 맞아요. It's the All Star English 여름 생존 신고 이벤트. 빠빠라빠. 푸쉬 푸쉬 푸쉬. 오, 우, 아, 우리 부장님이 사운드 팩스 안 넣으셔서 제가 넣었습니다. 네, 여러분, 금요일 방송 전까지 여러분들이 우리 방송을 라이브로 듣고 있습니다. 이 생존 신고를 저희가 받고 싶어서.

0: 반갑습니다, 여러분. Time is now 7:27 here in the studio. Welcome to hour number two of All Star English. I'm your everyday star, Minsoo Shin.
1: 이제 뭐 음악 이제 음악도 안 깔아주네요.
2: 네. 네. 그 이제 알아서 이제 척척 해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 왔어요.
1: 이런 영어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Take the hint.
2: Take the hint. 네. 알아서 유추해라.
1: 네. 네. Take the hint. 근데 그게 여기서 조금 눈치를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부장님이 to you 문자 요정. 네. 이제 인트로 네. 음악도 안 줄 거다.
2: 네. 네. 뭐 이제는 뭐 믿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 네. 그만큼 이제 믿어준다.
1: 네. 그런 뜻이 수도 있고요. 네. 네. We'll just leave it at that. All right. 자, 문자 요정 왔습니다, 여러분. 네.
2: 우선은요. 우리 0859번님께서요.
1: 네.
2: 교대 근무라서 오늘 야간 근무 출근해서 도시락으로 저녁 먹으면서 All Star English 듣고 있어요. 라고
1: 일단 교대 근무 하시는 분들 모두 다 진짜 화이팅입니다.
2: 와.
1: 네. 그리고 특히 우리 0859님 네. 저희 방송 들으면서 도시락 듣고 계시면 일단 소화는 아주 잘 될 겁니다. 네. 소화도 엄청 잘 될 거고요. 그 도시락의 그 영양이 흡수도 엄청 잘 될 거예요. 저희 방송이 좀 그렇거든요.
2: 근데
1: 특히
2: 대신
1: 저녁 타임, 네. your dinner time, best friend가 될 수 있습니다. All Star English가.
2: 대신 7시 35분 전에는 다 해치우셔야 됩니다.
1: 왜,
2: 왜 그런지 물어보지 마세요. 네, 그 이유는 알아서 이제 해석을 하시는 걸로.
1: 아니, 그래. 이분이 맨날 대변 소변 얘기만 하니까 일단 08 네. 우리 오구님 빨리 드세요. 시간 네. 아직 있습니다.
2: 긴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2: 그리고 넘어가서 오늘의 1등은요. 와, 저 굉장히 놀랐습니다. 숫자 1이 이렇게 많이 찍힌 거는 전 평생 처음 봐요.
1: 누구였죠?
2: It's me, 민수님. 아, 어느 분인지 제가 모르겠는데요. It's me, 민수님께서 오늘은 독보적 1위다.
1: 여러분, 네. 좀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 뭔가요?
1: It's me, 민수가요. 저예요. 놀랐죠? 쇼킹하죠. 여러분, It's me 민수가 너튜브엔 접니다. 네, 아마 그렇게 몰랐을 거예요. 네, 여러분 아마 저 이름 스펠링도 아마 모르고 계시는 분들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2: 네.
1: 일단 It's me 민수는 너튜브에 접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1등했어요.
2: 네,
1: 네. 근데 이거는 여러분 놀라운 거 하기도 하고
2: 네.
1: 좀 살짝 혼내려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2: 그 영어 좀 써달라고.
1: 아, 네, 네, 네. I did it on purpose to remind our listeners 네. that I logged into our show. I don't want to call it my show because it's everybody's shows here, right? But I logged on to our own show and I hit number one. Not just once.
2: 네, 네, 네.
1: Not just twice.
2: Uh-huh.
1: Not three times. Mm-hmm. Not four or five.
2: Uh-huh.
1: But I think 20 times I pressed one.
2: 그래서 이제 문자가 하나 왔어요. 고수님께서요. 다 알고 있는데요.
1: 고수님
2: 알고
1: 있었어요? You knew?
2: 알고 계셨다고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
1: 아니 엄청 비밀스럽게 하려고 했는데 I tried to be as secretive as I can.
2: 네네.
1: 이제 그런 느낌이에요 진짜.
2: 이게 어쩌다 이게 유출이 되어버렸어요.
1: 이게 슈퍼맨이 안경 벗어서 사람들이 슈퍼맨이다 라고 이렇게 아는 그런 순간같이 느끼거든요.
2: 요즘 이미 이제 스파이더맨 느낌으로
1: 네.
2: 아, 조금 네 넘어가라고요.
1: 네.
2: 네네네.
1: 재미없대요.
2: 네, 그 수많은 1등 사이에서요.
1: 네.
2: 누가 끼었냐면요. 낙지연이님. 고생 많으셨죠?
1: 2등이었습니다.
2: 네, 2등으로 들어오셨고 베리님이 3등. 근데 이제 저희가 계속 이제 이번 주 월요일부터 말씀드렸던 게 생존 신고, 생존 그 여름 특집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1: 네.
2: 이런 분도 계십니다. 진리님, 저는 생존 다시요. 저는 생존 신고했지만 선물은 괜찮아요. 그래도 드립니다.
1: 아니요, 빼요.
2: 네.
1: 네, 빼겠습니다.

0: 네, 일단 참여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름 확실히 빼드리겠습니다.
1: 네, 우리 닥터수님, HK 과장님 시간 잡아먹지 말고 빨리 진행 바랍니다. DJ Joe, drop the beat. How dare you. 문자 중에 아시죠? 오늘의 아시죠? 뭐냐면요, 요즘 해수욕을 즐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0: 더
1: 계곡이나 아니면 뭐 해변에서 또는 뭐 워터파크 이런 데서 많이 하시는데
0: 네.
1: 오늘의 주제가 뭐냐면 How to properly wash off waterproof sunscreen during vacation season입니다.
0: How to properly wash away
1: waterproof sunscreen. 왜냐면요, 이제 피서철이다 보니까 대부분 이게 선크림을 방수가 되는 걸로 많이 쓰시거든요.
0: 그게 방수가 waterproof입니다. Waterproof. 네.
1: 그래서 이거를 많은 분들이요, 뭐 아시고 계시겠지만 어떤 분들은 그냥 뭐 cleansing foam 아니면 body wash 이걸로 다 지워지겠지 하지만 절대 아닙니다.
0: 네.
1: 자,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0: 혹시 네. 우리 지금 문자 하나 왔는데 이분 말 맞으면 네. 여기서 그냥 마무리하는 걸로 합시다.
1: 맞아요.
0: 네.
1: 근데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닥터 손님께서 클렌징 오일이라고 하셨는데
0: 네.
1: 그거는 우선 얼굴이에요. 몸은 말씀 안 하셨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as Dr. Sun 님 said, 기름은 기름으로 유화 작용 때문에 클렌징 오일 이걸 먼저 쓰셔야 되고요.
0: 네.
1: 두 번째 그제서야 이제 클렌징 폼 이걸 쓰는 거죠. 네, water based foam cleanser. 그 마지막으로 이제 목과 몸에도 저희가 선크림을 바르잖아요. 여기서 보니까 미셀라 워터라는 게 있대요.
0: 무슨 워터?
1: micellar water.
0: 스펠링 어떻게 됩니까?
1: micellar. 네, 이게 유분 분해 능력이 높은 오일 타입이라고 하거든요.
0: 네.
1: 그래서 미셀라 워터 이런 것들을 써서 바디 워시랑 같이 쓰면은요 굉장히 잘 씻겨 나간다고 합니다.
0: 네,
1: 네. 그래요.
0: 네. That's it.
1: 네. 뭔가 더 하고 싶은데요.
0: 네.
1: 과장님이 기다리고 있으시니까.
0: 아이고. 네. 맞아요. Because a lot of people, you know, these days they want to put on sunscreen and then go into the water and still come out with sunscreen on.
1: 네.
0: 너무 좋잖아요. 다시 안 바르도 되잖아요.
1: 그렇죠.
0: But to properly wash away 네. that waterproof sunscreen, this is something that you do need to keep in mind.
1: 진짜 화상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무조건 선크림은 바르고 들어가셔야 된다.
0: 네. 네. 자, 고수님한테 문자 왔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안녕히.
1: Bye. 이쪽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2: 고마워요. 저는 한우 원뿔뿔 체크드 스테이크 세트 A 주시고요. 미디엄 웰던으로 부탁해요. 노래 너무 좋다. 이게 무슨 곡이지? 궁금해. 제목이 알고 싶어 물어봐야겠어. 저기요, excuse me.
3: 네, 손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2: 이 곡이 무슨 곡이죠?
3: 아, 소고기입니다.
4: 영어는 소통입니다. 소통이 필요할 때 올스타 잉글리시.
0: 트라이 소통이 필요할 때 여러분 All-Star English가 답입니다. The time is now 7:35 here in the studio. You're continuing to join us here in the second hour of All-Star English. I'm your everyday star, Minzu Shin. Joining us to my left, we have none other than HK 과장님.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5: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How 반갑습니다.
5: are you? 또 해줘야 돼요.
0: 네.
5: 이거 해줘야 되거든요.
0: 하세요.
5: These days I'm so swamped at work.
0: 네.
5: But joining All-Star English always boost my mood.
0: 네. It's like a broken record at this point.
5: 아, 이건 이제 거의 외우실 것 같은데요.
0: Broken record라고 그 뜻 아닙니까? 표현인데 broken 이게 record 있잖아요. Record 네. player 그 record인데 네. 고장 났으면 계속 이게 똑같은 이게 노래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5: 아.
0: 다음 이렇게 노래도 아니고 다음 구간으로 안 넘어가요. 네.
5: Broken record.
0: Right? Boost my mood. Boost my mood. Boost my mood. Boost my mood. 이렇게. 근데 좋아요. 네, 이거 사람들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잖아요.
5: 아, 그래서 그런지 역시 댓글이 많이 왔거든요.
0: 네.
5: 아, 우리 저기 과장님은 문자 하나 다 읽어준다. 문자 요정보다 제가 문자를 많이 읽어준다. 이런 댓글들이 굉장히 많네요.
0: 이거 불만일까요? 안 감 칭찬일까요?
5: 아니요, 굉장히 지금 좋은 것 같거든요. 네. 분위기 아주 좋습니다.
0: 네.
5: 우리 특히 닥터스님 문요보다 문자 많이 읽어주시는 과장님 반갑습니다.
0: 아, 이거 오케이.
5: 아, 우리 진니님. 정통 공무원 배 과장님 폭염에 안녕하십니까? 정통 공무원은 뭐죠?
0: 전통 아니고 정통이네요. 정통. 네, 정통 공무원. 네, 딱 그 뭐 model civil servant인가요? 정통이?
5: 아, 그렇습니다. 아, 우리 유저님 과장님 쿨톤이신가요? 뭔가 하늘색 옷 입으니 얼굴이 밝아 보이시네요.
0: 오, 자주 입고. 아, 근데 수트 또 자주 입고 오기도 예, 하고 예, 예. 오늘 예, 살짝 그렇죠. 밝, 네 그렇죠. 밝은 모습 너무 좋습니다.
5: 아, 우리 닥터수님 굉장히 밝. 그래서 부스트 마이 무드는 확실히 외웠습니다. 저도 요거는 항상 외웠어요.
0: 이거는 외운 거보다 이게 PTSD예요.
5: 네.
0: 이거는.
5: 아, 우리 네. 또 고수님 칭찬이라고 하시네요.
0: 네.
5: 저에 대한 칭찬이라는
0: 그쵸?
5: 거죠.
0: We do have to 살짝 헷갈리니까.
5: 아, 또 네. 김미숙님도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네. Thank you so much for all your messages. So 과장님 always joining us to fill us in on updates on programs. Policies and of course events taking place here in Busan. 오늘이 66회차라고
5: time 하네요. Flies.
0: 진짜 time flies 네. indeed. 자, 그럼 오늘도 똑같이 민원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5: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사는 40대 남자입니다. 아내와 이야기 나눴어요. 여보, 어 뭐해?
6: 여보, 여보는 핸드폰 꺼질 것 같아. My phone is about to die. I'm down to 5%. Do you have a charger I can borrow? 충전기 있어 혹시 여보?
5: 야, 영호 이제 갈수록 더 잘하네.
6: 그치, 빨리 충전기.
5: 아니, 아, 충전기 그 당연히 있지. 아, 근데 그 그나저나 우리 자.
6: 우리 아, 빨리 충전기.
5: 아니, 그 그나저나 우리 사촌 그 민철이자 민철이.
6: 아, 걔 민철이 돈 빌리고 아직 못 갚은 민철이.
5: 아, 영호 돈 얘기는 아니야. 민철이가 이제 취직을 해가지고 열심히 일하는데 도모기가 참 쉽지가 않아 보여.
6: 아, 여보, say less. 청년들 일자리에 주거까지 진짜 쉽지 않다. It's the elephant in the room.
5: 맞아. 아, 근데 부산시에서 그 청년 지원 사업 많이 한다고 들은 것 같은데, 그치?
6: It rings a bell. 맞아. 청년 문제는 정말 중요한데 또 해결이 쉽지 않은 것 같아. It comes with the territory.
5: 아니, 그 맞아 그렇고 있잖아, 여보. 날씨가 점점 더워지는 것 같아.
6: 왜 이렇게 토픽을 점점 계속 이렇게 빨리 넘어가? 아, 근데 그러게. I feel like I'm melting. I'm not good at handling the hot weather. 진짜 나 더위에 너무 취약한데. 아, 이럴 때 취약 계층 분들을 더 더위에 대처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여보 맞지? 아, 부산시가 꼭 지원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래서 빨리 우리 아이블릭 스윗 보이스 민수 아빠한테 물어봐.
5: 이렇게 아내와 이야기하다 보니 청년 지원, 더위 관련 취약 계층 지원 등 다양한 게 궁금했는데요. 민수님과 HK님이 자세히 알려주세요.
6: 그리고 충전기 어디 있어 빨리.
0: 네, 일단 민원 잘 들었습니다. 부부 사이에 충전기는 빌리는 건 아니죠?
5: 아, 근데 저기 어제 우리 민주쌤 표현을 쓰려고 하다 보니까
0: 네.
5: 이거 좋더라고요. My phone is about to die.
0: 네, my phone is about to die.
5: 아, 이것도 굉장히 I'm down to 5%.
0: 네.
5: 이 5% 남았다는 거죠.
0: 그밖에 없다.
5: 네네.
0: 네.
5: 그래서 이제 어서 요 표현이 돼. Do you have a charger I can borrow? 그래서 조금 저도 이상하긴 했는데 네. 썼습니다.
0: 네. 잘했습니다. 네. 자, lots of topics. 네, 그나저나 이게 아주 자연스럽게 뭐 몇 번 한 번 나왔는데 그나저나 같이 넘어가는 때 네, 한 두세 번 있었습니다.
5: 아, 오늘 또 댓글 오늘 댓글 굉장히 많네요.
0: 네.
5: 굉장히 뜨거운데요.
0: 짝 챙겨 주세요.
5: 아, time is golden 님.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0: 네.
5: 과장님 시장 바뀌어서 겁나 힘들겠네. 맞아요. 예. 힘들고요. 예. 아, 우리 닥터수님 영어 잘하는 만큼 짜증도 늘어남.
0: 네.
5: 민순이 얘기겠죠.
0: 아, 그렇죠, 그렇죠. 네.
5: 예. 아, 우리 유자님 과장님 자다가도 치면 나올 멘트. Boost my mood. 네. Say less. I'm swamped with work.
0: 네, 더 뺐습니다. 더 빠졌습니다. 네.
5: 아, 고수님 민순님 연기 중간에 애드립 자제요.
0: 근데 애드립 너무 애드립처럼 보였으면 아 제가 더 열심히 해야 됐습니다. 네.
5: 아, 우리 토리님 오랜만에 반갑고요. 지쳐 보인다고 하네요, 제가.
0: 그렇죠. 네. 힘들어. 아, 힘들어 보일 수도 있죠. 네. 우리 과장님이 열심히 일을 하시니까. 예, 예, 예. 네. 자, 여러분 문자 이제 그만 보내주세요. 네. 우리 과장님 위에 문자를 그만 보내주십시오.
5: 아니 아니요. 문자 좋습니다. 그렇죠? 문자 네. 많이 보내주세요.
0: 자, 일단 네. lots to get to fill our listeners in. What's the first?
5: First one is about youth.
0: Oh, youth.

0: 어 이제 청년 지원 얘기 나왔어요. 네. Youth. Busan City will recruit 6,000 participants for the Busan Youth Double Happiness Saving Account.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 부산 청년 기쁨 두배 통장이군요.
1: 네.
0: Busan City will recruit 6,000 participants for this from next Monday to August 21st.
1: Okay, so the Busan 청년 기쁨 두배 통장. Tell us details.
0: Participants who save 100,000 won each month for 2 or 3 years mm-hmm. will receive a matching contribution from the city, allowing them to receive up to 7.2 million won plus interest at maturity.
1: Oh.
0: 그러니까 매달 10만 원씩 저금을 네. 2년에서 3년 하면은 최대 720만 원까지 우리 청년이 받을 수 있는 건데요.
1: 네.
0: For more detail, for instance, imagine that if you are youth, 아 민수님한테는 해당이 안 되네요. 저는 해당이 되죠. Youth, if you save 100,000 won for 3 years, 10만 원씩 3년 저금한다고 생각하면,
1: 네.
0: then you will have saved 3.6 million won. 이제 여러분이 360만 원 저금을 했겠죠.
1: 네.
0: Then the city will match that amount with another 3.6 million won. 그러니까 이제 360만 원 저금했으니까 부산시에서 또 360만 원을 매칭해 주는 거죠.
1: 와.
0: And also adding to that, you will also earn interest on that total balance.
1: 네. 그러니까
0: 이자까지도 받으시고요.
1: 아, 제가 청년 때 왜 이런 거 없었습니까?
0: 그거는 너무 오래 전이라 가지고.
1: 아, 오래 전 아니었고 한 2년 전까지 저도 청년이었거든요, 부산에. 네. 일단 그만큼 부럽습니다. 저는 to have this type of support, right? This type of opportunity to be available for the youth of our city. So I do believe there's probably conditions though. To 맞습니다. Receive this, right?
0: Yeah, say this. Applicants must be Busan residents aged 18 to 39. 18세에서 39세 부산에 사시는 분이어야 되고요.
1: 네.
0: And also who are employed or self-employed and meet the income requirements below 100%, 150% of the median income.
1: Mm-hmm.
0: Applicants can be submitted through the official website and the result will be announced on October 2nd.
1: 네. 우리 유저님이 민수는 대신 연금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0: 아,
1: 하는데
0: 그쵸. 얼마 안 남으셨죠?
1: 연금 몇 살부터 받을 수 있어요? 나이? 65?
0: 요 정도? 네.
1: 65. 한참 남았습니다, 저. 네. I'm more closer to 청년 than 예. to 연금 받는 age. 예. Okay? 네.
0: 아, 우리 여기 포스터가 나와 있는데요. 네. 이 포스터에도 보면 또 부기가 있습니다.
1: 아, 부기 뭐 맨날 있어요, 뭐. That's surprising. 예. 네. 여러분 이제 문자 그만 보내세요.
0: 아, 또 다음 가기 전에 또 문자 많이 왔거든요. 우리 유저님, 과장님 나중엔 부산 여행 추천 코스 알려주세요. 부산 시민이 아닌 부스타들을 위해서.
1: What does that have to do with today's show?
0: 예.
1: 뭐 하나 알려주세요. 뭐 나 말 나온 김에.
0: 아, 그건 또 제가 저기 관광부서가 아니라 가지고.
1: 와, 네. 이렇게 빠지구나. 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문자 보내지 마세요. Okay? Stop with the messages. 네. 뭐 그거밖에 안 왔어요?
0: 아, 또 저 있거든요. 우리 타임이시 골드님. 그니까요.
1: 뭐가 그니까요인데요. 아, 힘들어서.
0: 아, 직장 생활이 힘들다.
1: 그렇죠. 그렇죠.
0: 예, 예.
1: 네.
0: 좋습니다.
1: 자, 좋습니다. 일단 good to hear, right? That's the 부산 청년
0: 기쁨 두배 통장.
1: 두배 기쁨 두배 통장.
0: 청년 기쁨 두배 통장.
1: Good to hear. What's next?
0: Next one is another program for youth.
1: 맨날 youth. 맨날 youth. 좋아요. What's next?
0: Yeah, Busan City is providing up to 400,000 won mm-hmm. In support for brokerage fees and moving expenses to help ease the housing cost burden on young people.
1: Mm.
0: 이제 청년들의 이사비와 네. 이제 중개 보수비를 40만 원까지 지원하는.
1: 와, 40만 원. That's a lot.
0: 맞습니다.
1: 40만 큰 돈입니다, right? But I'm sure this also has conditions.
0: Yeah. Duh. Say this.
1: Say this.
0: Applicants must be employed. And a young household has aged 18 to 39 as mm-hmm. well,
1: 네.
0: Who have moved to Busan or move in Busan from last August to this July.
1: Mm-hmm.
0: 작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이제 다른 도시에서 부산을 오셨거나
1: 네.
0: 아니면 부산 안에서 이사를 하셨거나 하셔야 되고요.
1: 네.
0: And also meet the income and housing requirements
1: okay.
0: as well. In details, applicants' income should be below 120% of median income.
1: Mm-hmm.
0: And also you should live as rent, 그러니까 월세나 전세 사셔야 돼요.
1: Okay.
0: And also totally contract price of your house should be under 150 million won.
1: Mm-hmm. 그러니까
0: 이제 전세 월세 계약 금액이 1억 5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1: 네.
0: Busan City will recruit totally 310 youth mm-hmm. for this service from August 18 to 24th at Busan Youth Platform. 그래서 310명을 모집하는데 부산 청년 플랫폼이 있거든요.
1: Mm-hmm.
0: 거기서 신청하실 수 있고요.
1: 네.
0: You can apply via online. So for more details, please visit this website,
1: okay.
0: Busan Youth Platform.
1: Okay, good to know. And information is on the poster for this. Our program is on our Natu page.
0: 여기는 부기가 없네요.
1: 부기 없어도 괜찮아요.
0: 네네.
1: 네, 부기 덜 보여도 네. 뭐 괜찮습니다. 자, 좋습니다. So that's the another program for to support the youth. 청년 중개 보수비 및 이사비 지원 대상 모집입니다. 네. 아, 근데 문자 보내지 말라니까 진짜 안 보내요.
0: 아, 아니에요. 또 왔어요.
1: 어, 진짜요?
0: 우리 유저님. 아니, 부산 사람 아닙니까? 이제 제가 관광 안 알려 드려서 그런 것 같네요. 그렇고요. 고수님 이사비 40만 원 뭐죠? 아, 아, 앞숫자도 같은데 40대도 이 정책 받아 주세요.
1: 진짜 I'm for this. 네.
0: 아, 저는 40대가 아니라서요.
1: 네. 알겠습니다.
0: 아, 이 재밌는 댓글이네. 유저님. 그냥 저 이사하면 민수가 와서 짐 좀 날라주세요. 네. 아, 좋습니다.
1: 네, 저 풀 이사해드리겠습니다. 이 완전 포장. 완전 포장이죠?
0: 아, 진짜죠?
1: 네. 250만 원.
0: 아...
1: 요즘 그 가격 아닙니까? 조금 싸게 주는 것 같은데.
0: 아, 네. 네,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1: 네.
0: 네. Next one is about hot weather.
1: Hot weather. Duh. Say less.
0: 아, 너무 덥군요.
1: 네.
0: Nowadays the weather is really scorching hot.
1: 네.
0: To cope with
1: scorching hot. 이거 날씨 요정한테 배웠습니까, 혹시?
0: 아닌데 날씨 요정은 그래요? 제가 잘 안 봐요. 죄송합니다. to cope with extremely hot weather, Busan City is providing emergency support funding, totally 100 million won to protect vulnerable groups. 이제 우리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서 우리가 부산시가 이제 긴급 지원 자금으로 1억 원을 이제 투입을 합니다.
1: 100 million won, right? And to help with vulnerable groups with that money. Very important.
0: 맞습니다.
1: Especially
0: 맞습니다.
1: In this weather.
0: 맞습니다. 네. Yeah, say this. The money will be delivered through the Busan Community Chest of Korea. 이제 부산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를 통해서 이게 돈이 집행이 되는데요.
1: 네.
0: And also this money used for cooling expenses mm-hmm. at 2025 senior centers.
1: Mm-hmm.
0: 그러니까 225곳에 경로당 이제 냉방비 지원이 되고요.
1: Mm-hmm.
0: And also support welfare centers and facilities supporting homeless people.
1: 네.
0: 그러니까 이제 뭐 복지센터 그다음에 이제 뭐 이제 그 집 없으신 분들을 이제 돕는 이런 시설들에
1: mm-hmm.
0: 지원이 됩니다.
1: 네.
0: City will also provide electric fans, mm-hmm. Cooling supplies, and bottled water
1: yes.
0: While continuing to monitor protection measures for vulnerable residents as heatwave advisories remain in place.
1: That's right. 여러분, I know it's super hot outside, but I like the fact that Busan City will be also providing bottled water. 여러분, 이런 더위에 진짜 물 섭취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0: 중요합니다.
1: 네, very important. Stay hydrated, okay? In this heat, this is something that could be life-saving.
0: 그것도 우리 민주쌤한테 배운 표현인 것 같아요. Stay hydrated.
1: 아니요, 이거는 제가 말하는 거예요.
0: 아, 그래요?
1: 네, stay hydrated. 배웠다고요? 어. 뭐 민주 쌤만 영어 하면 뭐 그거 이게 is that 뭐 is that 죄송합니다. Calm down.
0: Stay hydrated.
1: 네, 그렇죠. 네. 네. 뭐 근데 여러분 All English에서 뭐 민주 선생님만 영어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저도 영어도 가르치고 뭐 헤일리도 영어 가르치고 네 영어 가르치는 분들 많아요. 저희 방송에서
0: 예,
1: 과장님.
0: 예.
1: 네.
0: 좋습니다.
1: 네.
0: 자, 아, 우리 닥터 수님 현명한 판단입니다.
1: 이 도와주는
0: 거. 예. 아 그렇죠.
1: 네.
0: 우리. 부산시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1: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자, 마지막 어떻게 됩니까?
0: Last one is slightly different one. It's all about art.
1: Oh, art, not youth?
0: 사실 좀 관련이 있어요.
1: 아, 그래?
0: 네, 네. The 2026 Youth Art Fair.
1: 또 youth?
0: Youth Art Fair will be held from yesterday to next Tuesday, 10:30 a.m. to 8 p.m. When it comes to Friday to Sunday, 8:30 p.m.
1: Okay.
0: At basement second floor of 이 말해도 되겠죠?
1: 일단 location을 말하니까
0: yeah,
1: yeah, yeah. 그렇죠. Information을 드려야죠.
0: 신세계 department store, Centum City Branch.
1: 네.
0: Totally 30 youth artists will join
1: mm-hmm.
0: and they were going to showcase 484 artworks.
1: Oh, so artworks put on by the youth of our city set to be on display. Do you have more information on this?
0: Yeah, so this is 11th year of opening this fair, and there will be various programs like, opening ceremony, and also VR art performance, and other, so many hands-on experience, and also mentoring program, Dawson tour, etc. Adding to that, you can buy some of artworks as well. And opening ceremony will be held at 2 p.m. of this Friday.
1: Nice. So if you're interested in art, especially art put on, made and put on by the youth of our city,
0: 맞습니다.
1: This is definitely to check out.
0: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VR 이제 체험도 있고요.
1: 오, 재밌겠다.
0: 그리고 이제 구매를 할 수 있는 게 이 네. 아트 페어에 나온 작품들을 구매할 네. 수 있다는 게 되게
1: 맞습니다. 네, that's the 2026 청년 아트 페어 under 39. Excuse me, not 29.
0: Under 39
1: is yeah. considered youth of our city. 맞습니다. 유저님이 민수 나이도 있으니 조금 더 조심해야 해요.
0: 아, 우리 hot weather.
1: 근데 이거 진짜 요즘 저 오늘 아이스크림 사러 나가 저 그 무인 아이스크림 집 얼마 네. 멀지 않은데. 네. 밖에 너무 더워서 눈이 살짝 이렇게 뭐지? 그 디스코버 이렇게 보이는 이게 깜빡깜빡하는 그런 걸 살짝 보였거든요. 네네. 여러분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0: 아, 조심해야죠. 네.
1: 자, 중요한 시간이 왔습니다. 영어 배우기 시간. 혹시 궁금한 거 있습니까?
0: Let's learn English together.
1: 네.
0: 아, 이렇게 우리가 덥고 짜증나고 이럴 때는 뭐 우리가 에어컨을 쐰다든지 네. 뭐 아이스크림 먹는다든지 하지 않습니까?
1: 네.
0: 아, 이게 아, 참 효과가 좋아. 아니면 아주 이게 잘 먹혀.
1: 맞아요.
0: 이제 그런 방법들이 아마 다들 있으실 거예요.
1: 아주 잘 먹혀. 뭐 뭐가 너무 효과가 좋으면요. It works like a charm.
0: It works like a charm.
1: It works like a charm.
0: Charm이 뭐죠?
1: Charm이 그거잖아요. 우리 가방도 이렇게 다는 거를 charm이라고 부르잖아요. 옛날에는 이런 부적이라고 할까?
0: 아, 부적.
1: 네, 부적같이 붙여 다니면 뭐 좋은 운이 온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So it works like a charm basically. If I use this or do something, something good will come to me. 그런 느낌으로 it works like a charm.
0: It works like a charm.
1: 네라고 하죠. 좋아요. 우리 과장님 thank you so much for another fun episode. We'll see you back here next week.
0: Bye-bye.
1: 네. 여러분 thank you so much for hanging out with me tonight. Lots of love to you. Have a great evening. We'll see you back here tomorrow. 한이영 will be joining us once again in the evening. 그래서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우리 내일도 또 볼 거죠. 약속해. Time for our last track as I leave you. This one's by FX. Hot summer. Hot summer. See you tomorrow.

0: FM 부산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여러분은 영어 왜 배우시나요? 영어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보기 위해? 아니면 해외여행지에서 현지인과 자유롭게 대화하기 위해? 더 넓은 세계와 연결되고 싶은 여러분만의 영어 여정이 있으신가요? 영어를 배우게 된 계기부터 나만의 영어 공부 팁을 BFM에서 함께 나눠보세요. 영어가 내 삶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그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줄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부산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 자세한 사항은 부산 영어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6: These are the guidelines for fire safety in multi-use facilities and apartments. First, facility managers should regularly inspect fire safety equipment. In the event of a fire, immediately report it and make announcements, prioritizing evacuation of vulnerable groups such as children and the elderly. Second, before evacuating, carefully assess whether it is safe to do so. Cover your nose and mouth, stay low, use the stairs, and close doors behind you. Third, if you can't evacuate, seal the door to keep smoke out and call 119 for rescue. This message was brought to you by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and the National Fire Agency.
7: 마거릿 차우, and I'm an adoptee from Busan. As I got older, I felt the urge to find my birth family, and that's what brought me to Korea. I moved to Busan last September to begin my journey in earnest to find my birth family. Along the way, I've met an array of people here. My first outing in Busan was to a cat's birthday party. Despite it being an odd way of meeting people, I met a lot of Busan expats that night. They are from all around the world, and I would say they have something in common. They love this city and now call Busan their home. Busan likely won't be my final stop. However, it will always be a lasting part of who I am because just like many of my friends, Busan has become a new home to me. Global City Busan, we're in it together. This campaign wa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Yeonga Bangsang.
8: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9: The time is now 8 o'clock.
10: Please be informed that all the programs you hear now are reruns that were aired. Time in hours, minutes, and seconds mentioned in the program do not reflect the current time.

0: The time is now 11:12, which means it's time for the interview. As peak summer vacation season begins, vacationers are flocking to Busan's beaches, valleys, and water parks. However, with record heat waves and tropical nights continuing this summer, alongside a series of water accidents and jellyfish stings, safety concerns are higher than ever. Accidents strike without warning, but most can be prevented if we prepare in advance, right? So today, we are joined by and we'll be speaking with Mr. Choi Yong-gi here in the studio, chief of the Busan Chungbu Fire Station, about essential safety rules and emergency response methods every citizen should know this summer. 네, 오늘 더 인터뷰에선 제 용기 부산 중부 소방서장과 함께 올 여름 시민들이 꼭 알아야 할 생활 안전 수칙과 응급 상황 대처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함께 와주신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카메라 보시면서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먼저 청취자분들께 인사와 함께 소개 부탁드릴게요.
1: 네, 안녕하십니까?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 중부 소방서장 제용기입니다. 먼저 이렇게 또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이제 폭염이 이렇게 계속되고 있는 이번 여름철에 우리 주변에서 이제 자주 발생하고 있는 안전사고 유형과 이에 대한 예방, 또 어떻게 하면 이제 대처할 수 있는지 그런 방법에 대해서 또 쉽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직접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So our guest is Chief of Busan Chungbu Fire Station, expressing his gratitude for being invited to the broadcast. He shares that he will briefly and clearly walk us through the common safety, summer safety accidents during the ongoing heat wave, along with key tips on how to prevent and respond to them. With the summer vacation season in full swing, the Busan City Fire and Disaster Headquarters personally inspected beach safety management and water accident response system. So what types of calls are coming in most frequently at actual fire stations? 예,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서 부산 소방재난본부에서도 해수욕장 안전관리와 순환사고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있는데요. 실제 소방 현장에선 어떤 신고가 가장 많이 들어오고 있나요?
1: 예, 저희들이 이제 지난 7월 한 달간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부산 지역의 소방 출동 현황을 분석해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계절적인 어떤 특성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0: 네.
1: 가장 많은 출동은 현재 그 벌집 제거 출동으로 약 한 2,400여 건, 그다음에 이어서는 이제 온열 질환 42건, 그다음에 순환 사고 이제 한 38건이 이렇게 접수되고 있습니다.
0: 네.
1: 이제 아무래도 무더위가 이제 계속되면서 벌의 활동이 좀 활발해지고 있고요. 폭염과 이제 휴가철이 겹치면서 관련 안전사고도 이렇게 함께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름철에는 뭐 주택가, 공원, 또 뭐 등산로 등에서 이제 벌집을 저희들이 종종 이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0: 네.
1: 이때 이게 직접 제거하거나 또 벌집을 건드리면은 매우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거리를 확보하시고 또 119에 신고해 주시면은 저희들 전문적인 대원들을 나가서 또 전문적인 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0: 네. 위험하다 싶으면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1: 맞습니다.
0: 119에 신고하는 원칙 꼭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So he notes that analyzing call data for July across Busan area shows clear seasonal patterns. So the highest volume of dispatches was for hornet and bee nest removals with around 2,400 cases, followed by 42 heat-related illness calls and 38 water rescue incidents. Explaining that the ongoing heat has boosted bee activity while the heat wave and vacation season combine to really drive up related safety accidents. He warns that nests are frequently found in residential areas, parks, and hiking trails during summer, stressing that attempting to remove or disturb a nest directly is extremely dangerous, so citizens should maintain a safe distance and call 119 for professional assistance. We actually have some messages coming in. Wisdom Tooth Fairy님께서는 소방관분들 정말 멋집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라고 보내주셨고요. We also have Mr. Bang님 saying this firefighter is awesome. I'm sure. Yes, yes. Thank you so much for messaging in. Well, emergencies can happen when we least expect them, making it crucial to know how to handle them. So, could you explain what situations required an immediate 111 119 call, and what key information citizens and our listeners often miss, and what details are essential to share when reporting. 응급 상황은 언제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미리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여름철엔 온열 질환이나 물놀이 사고도 많죠. 어떤 상황에서 119에 즉시 신고해야 하는지, 또 신고를 할 때 꼭 전달해야 할 내용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1: 네. 여름철에는 이제 폭염으로 인한 온열 질환이 많고요. 그다음에 계곡 하천 해수욕장에서 이제 발생하는 물놀이 사고가 아무래도 크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의식이 없거나 이제 호흡이 없을 때는 물론이고 이제 열사병이 의심될 정도로 이제 의식이 저하되거나 또는 뭐 경련을 하는 경우 이제 물에 빠져 또 스스로 나오지 이제 못하거나 구조가 필요한 상황이라면은 지체하지 마시고 즉시 119에 이제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0: 네.
1: 신고하실 때 이제 시민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뭐냐면은 정확한 위치를 먼저 이렇게 알려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0: 네.
1: 다급한 마음에 이제 아마 사고 내용부터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많은데 출동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는 현재 위치를 이제 가장 먼저 알려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0: 네.
1: 주소를 또 모를 경우도 있는데요. 이때는 이제 주변 건물명이나 그다음에 도로명, 그다음에 전신주 번호, 또 등산로 표지판, 해수욕장에 가시면 이제 막루 번호가 또 있습니다. 이런 번호를 알려주시면 표지물을 알려주시면 되겠고요. 또 어떤 사고인지 또 환자는 몇 명이나 있는지 또 의식과 호흡은 있는지 추가 위험 요인은 없는지 등을 함께 알려주시면은 저희들이 상황에 맞는 장비하고 인력을 신속하게 이제 출동시킬 수 있습니다.
0: 네.
1: 마지막으로 이제 전화를 끊지 마시고 119 상황실의 질문에 차분하게 답변하면서 또 안내에 따라 응급 조치를 시행해 주신다면은 저희들이 보다 신속하고 이제 안전한 구조와 구급 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0: 네,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요. 예. So he urges citizens to call 119 immediately in life-threatening situations when a person is unconscious, not breathing, maybe showing severe symptoms of heat stroke like seizure or altered consciousness or unable to get out of the water safely. He emphasizes that the most common mistake during frantic emergency calls is forgetting to state the exact location first. So ensure to ensure dispatchers can route emergency crews instantly. He advises giving the precise location before describing the incident. If the address is unknown, maybe the caller should report visible landmarks like maybe nearby building names, street addresses, utility pole numbers, trail markers as well, or beach water tower numbers. He further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reporting the type of incident, number of victims, status of consciousness and breathing, and any additional hazards to help deploy the right teams and gear. Finally, he asked callers to remain on the line, answer questions calmly, and follow first aid instructions until help arrives. Well, listeners, if you're just tuning into Busan Worldwide, we are in the middle of the interview speaking with Mr. Tae Yong-gi here in the studio, chief of the Busan Chungbu Fire Station. Now, many people are visiting Busan's beaches right now. Recently, along with water activity accidents, rising sea temperatures have triggered a surge in toxic jellyfish, and that's leading to a series of sting incidents. So what are the common types of water accidents and key risk factors to watch out for and essential safety rules to follow. 나 요즘 많은 분들이 부산의 해수욕장을 찾고 있습니다.
1: 맞습니다.
0: 근데 물놀이 사고뿐 아니라 최근엔 해파리 쏘임 사고도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물놀이 사고 이 유형과 특히 조심해야 할 위험 요소 그리고 안전 수칙도 말씀 부탁드릴게요.
1: 네. 여름철 이제 물놀이 사고를 보면은 이제 자신의 수영 실력을 좀 과신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또 안전 구역을 이제 벗어나 가지고 무리하게 활동을 하다가 사고로 이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 저희들이 구조 사례를 이렇게 살펴봐도 수영 위숙으로 인한 사고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0: 네.
1: 물놀이를 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이제 기상 상황도 좀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또 입수 통제가 되고 있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겠고요. 또 지정된 안전구역 안에서만 또 활동을 해야 되겠습니다. 또 수영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구명조끼는 반드시 착용을 하시고
0: 그럼요.
1: 특히 음주하시는 분들 음주 후에는 또 판단력과 운동 능력이 이제 떨어지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상태가 됩니다. 절대로 물에 들어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0: 네.
1: 최근에는 이제 부산 지역에서도 해파리 쏘임 사고가

0: 뭐 40여 건 이상 발생하는 등 이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만약 해파리에 쏘였다면은 이제 상체 부위를 이렇게 손으로 문지른다든지 하게 되면은 독침이 더 자극적으로 이렇게 번져 나갈 수 있기 때문에
1: 네.
0: 바닷물 이용해서 상체 부위를 이렇게 좀 씻어 주시고 가까운 안전 요원이나 또 119에 도움을 이제 요청하시면은 적절한 응급 처치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1: 그렇군요.
0: 네.
1: So he highlights that many summer water accidents stem from overestimating one's swimming ability or venturing beyond designated safety zones, noting that poor swimming skills account for the largest portion of actual rescue cases. He urges everyone to check weather conditions and access restrictions beforehand, remain actually strictly safe swimming areas within it, and always wear a life jacket regardless of how well you can swim. He warns against entering the water after drinking alcohol and addressing recent jellyfish stings with over 40 cases reported in the Busan area. He cautions that rubbing the sting site or washing it with tap water can trigger a venom release. So instead, he advises thoroughly rinsing the area with seawater and seeking immediate assistance from nearby lifeguards or 119. Well, people also enjoy playing in the water at valleys and water parks. So when faced with a dangerous situation, what is the very first and most correct action that one should take? 여름엔 계곡이나 또 워터파크에서도 물놀이를 즐기죠. 예, 위험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올바른 행동은 무엇일까요?
0: 예, 저희들이 이제 누구나 다 마찬가지지만 물에 사람이 이제 빠진 모습을 보면은 이제 누구나 본능적으로 뛰어들어가서 먼저 이제 구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하지만 이제 구조 장비나 순환 구조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물에 들어가면은 구조하려던 사람까지 위험해지는 2차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 네.
0: 가장 먼저 이제 사람이 물에 빠졌습니다라고 이제 크게 외쳐서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을 하시고
1: 네.
0: 이 부분도 역시나 그 즉시 119에 신고해서 정확한 위치 사항을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접 물에 들어가기보다는 주변에 있는 튜브나 또 구명조끼를 활용하고 그런 장비가 없다면은 이제 페트병, 다음에 아이스박스처럼 이제 물에 뜰 수 있는 물건 또는 뭐 밧줄, 긴 막대가 있을 수가 있죠.
1: 네.
0: 이런 장비를 활용해서 이제 물에 빠진 사람이 이렇게 붙잡고 버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가장 안전한 구조 방법이 되겠습니다.
1: 네.
0: 무엇보다 이제 무리하게 물속으로 들어가기보다는 자신의 안전을 이제 먼저 확보하면서 전문 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 안전하게 구조를 돕는 것이 최우선 활동이라 생각합니다.
1: 네. 네. 위급한 순간일수록 침착하고
0: 그렇죠.
1: 안전하게 행동하는 네. 것이 중요하다는
0: 맞습니다.
1: 점
0: 네.
1: 정말 꼭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So he notes that while it is a natural instinct to jump in when seeing someone drowning, entering the water without rescue gear or experience actually frequently leads to secondary accidents and put the rescuer at grave risk as well. He emphasizes that the first step must always be shouting loudly for help and calling 119 to report the exact location and details. And rather than jumping into the water, he advises using nearby gear like tubes or life jackets. And if no rescue gear is available, throwing floating objects like ice boxes or extended long sticks or ropes for the victim to hold on to is the safest way to go. Well, now you have brought several pieces of equipment that can be used in emergency right here in the studio. So we're going to hear all these about tools and how to use them as well. 자, 오늘 위급한 상황에서
0: 예.
1: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장비들을
0: 예,
1: 직접
0: 예.
1: 가지고 와주셨어요. 어떤 장비인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여주실 텐데
0: 예.
1: 앞으로 모실게요.
0: 예,
1: Alright, so we actually have a lot of life jackets and different equipments here in the studio. 먼저 시범을 보여주실 또 도와주실 분 소개 부탁드릴게요.
0: 네, 저희 이제 중부 소방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윤호관 구조대원을 직접 이제 모시고 나왔습니다. 박재근 소방교입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네, 저희들이 지금 이 시간 이제 소개시켜드릴 장비는 이제 부산 전역에 보시면은 해수욕장이나 강가에 인명 구조함이라는 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함 안에 비치되어 있는 장비 3종을 가지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alright. So these are, so we're going to be seeing three of these equipments and they are equipments that you can see in nearby safety areas and around the beaches as well. So we're going to hear them and hopefully when you need them, you can use them later on.

0: 설명 부탁드릴게요.
1: 네. 자, 첫 번째 장비는 이제 구명한이라는 장비인데요. 이거는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했을 시에 이 장비를 던져주게 되면은 부력이 형성되어서 이 물에 빠진 사람이 이 장비를 붙잡고 이제 전문적인 구조대가 올 때까지는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다만 이제 주의할 사항은 물에 빠진 이 장비가 약간 무게가 있다 보니까 잘못 던져서 물에 빠진 사람을 맞힐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좀 주의하셔가지고 물에 빠진 사람 인접한 곳에 조용히 던져주시면은 물에 빠진 사람이 요 동안을 잡고 이제 인명 구조를 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0: 그렇군요. So this is actually in Korean 구명환, but in English it's called life buoy, right? And it provides, of course, help with drowning persons staying afloat. But he did mention that it is quite heavy. So if it hits the person being drowned, you have to just be careful with that. So making sure that you throw it away from the person, but close enough. 두 번째는 뭔가요?
1: 예. 저희들이 이제 두 번째는 앞에 장비와 유사한 장비인데 훨씬 가볍죠. 요 드롭백이라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 백 안에는 이제 요 지금 보이는 것처럼 로프가 20m에서 30m 정도 들어가 있고요. 이 장비를 역시나 물에 빠진 이제 요 구조자 분한테 던져 주어서 이 가방이나 로프를 잡게 되면은 여기 구조하시는 분이 당겨서 사람을 구조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되겠고
0: 네.
1: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이 던지실 때 요거 부분은 반드시 구조대원의 손목에 잘 결착을 해주셔야만이 이제 이 같이 던져지는 경우가 없겠죠.
0: 예,
1: 그렇게 하시면은 무사히 또 요 구조자를 구조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0: 네. So this one is called throw bag and it actually allows rescuers to save a drowning victim by throwing a rope. So inside this little bag there's a really long rope but he says make sure to hold on to the end of it so that you can pull them back in. 마지막은 또 뭘까요?
1: 네. 저희들이 이제 뭐 해안가나 물놀이 하는 과정에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구명조끼인데요. 이 장비는 물놀이를 하신다면은 수영이 능숙한 분들뿐만 아니라 수영이 미숙한 분들 모두가 반드시 이렇게 물놀이 하실 때는 착용을 해야 될 그런 장비가 되겠고요.
0: 네.
1: 무엇보다 이제 착용을 하시게 되면은 이게 버클이나 자크가 이런 부분을 위해서 몸에 맞게 이렇게 조여주시고 특히 이제 아래 있는 다리 거리까지 반드시 착용해 주셔야만이 물놀이 도중에 이 구명조끼가 벗겨지는 그런 상황을 방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0: 네. All right. So this one actually secures as a life jacket, but secures where to really float and significantly reduce the risk. And he says, make sure you buckle up, but also put your feet in the area that you're supposed to, so it doesn't just come off as well. 이걸로 너무 감사합니다.
1: 네.
0: All right. And that was Mr. 박 재관 as well as our guest here in the studio, Mr. 재용기. 네, 오늘 보신 것처럼 위급한 순간에는 어떤 장비가 있는지 또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미리 알아두는 것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 네.
0: 감사합니다. So just really knowing how to use these items, I think, with emergency tools and these tools that we saw can really make all the difference in a crisis. And we are speaking with the chief of Busan Jungbu Fire Station. Now, I do want to ask, with the heat wave lingering throughout the summer, there are many daily hazards to watch out for, from AC usage and vehicle maintenance to heat-related illnesses. So could you summarize the essential summer life safety rules that citizens should keep in mind? 네, 폭염이 이어지는 여름엔 냉방기기 사용과 또 차량 관리, 온열 질환까지 일상 곳곳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 정말 많잖아요.
1: 그렇죠.
0: 시민들이 꼭 기억해야 할 여름철 안전, 생활 안전 수칙 정리 부탁드릴게요.
1: 네, 먼저 이제 에어컨하고 선풍기를 이제 사용하시기 전에는 이제 전선하고 콘센트가 이제 손상이 되었거나 또 헐겁지 뭐 않은지 이제 확인해 주셔야 되겠고 실외기 하재가 상당히 많은데요. 실외기 주변의 먼지, 가연성 물질을 제거해야 합니다. 여러 제품을 또 이렇게 하나의 멀티탭에 이렇게 연결해서 사용하는 것도 피해 주셔야 되고 또 타는 냄새, 또 이상한 소음이 나면은 즉시 전원을 끄셔야 되겠습니다.
0: 네.
1: 또 여름철 이제 차량 내부는 온도가 빠르게 이제 올라가기 때문에 잠깐이라도 어린아이나 반려동물을 이제 혼자 둬서는 안 되겠습니다.
0: 네.
1: 또 차 안에 이제 라이터, 스프레이, 보조 배터리처럼 이제 고온에서 폭발할 수 있는 이제 물품도 차 안에 두시지 말고 장거리를 운행하기 전에는 이제 타이어, 냉각수를 반드시 점검하는 그런 행동이 필요하겠습니다.
0: 네.
1: 또 이제 두통이나 어지러움, 또 심한 피로감, 또 메스꺼움 등 온열 질환 증상이 나타나면은 즉시 시원한 곳으로 이제 이동해서 옷을 좀 느슨하게 하시고 몸을 식혀야 하면 되겠습니다. 의식이 있다면은 이제 물을 조금씩 마시게 하는 건 필요하고요. 의식이 흐리거나 없다면 억지로 이제 음료를 이제 먹이지 말고 즉시 119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네, 정말 우리가 매일 생활하면서 한 번쯤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인데요.
1: 네.
0: So it is very important to hear him out. So he outlines key summer safety rules. For first one is the AC and fans. So before turning them on, checking cords and outlets for damage, clear dust and flammable items around outdoor units, and avoid plugging multi-high power appliances into a single power strip, and immediately turn off equipment if you smell burning or hear unusual noise. One more thing he mentioned was vehicle care. So never leave children or pets unattended inside a car, even for a short moment, and avoid keeping items prone to high temperature explosion inside vehicles like lighters or cans and power banks. And also he mentioned if experiencing symptoms like headaches or dizziness or just fatigue or nausea, move immediately to a cool area, loosen clothing, and cool the body down. Well, before we wrap up, can you share your last words with our listeners tuning in today? 네, 올 여름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내기 위해서 청취자분들께 꼭 전하고 싶은 당부의 말씀 부탁드릴게요.
1: 예, 뭐 지금까지 이제 여러 가지 안전 수칙을 말씀드렸는데요. 무엇보다 이제 여름철, 특히 더운 여름철에는 좀 무리하지 않게 내가 또 과욕하지, 너무 자신감 가지지 않기, 이렇게 해서 조금 이렇게 그런 정신 자세가 필요할 것 같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또 설마 나한테 이런 사고가 일어날까 이런 생각, 그죠? 그렇게 많이 가지게 되는데
0: 네.
1: 그런 생각을 좀 접어두시고 하나하나 좀 챙겨서 이런 유사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0: 네. 올 여름은 정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한 번 더 확인하는 습관으로
1: 네,
0: 모두
1: 예.
0: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1: 예.
0: So he actually mentioned that he urges listeners to replace thoughts like I'll be fine or let's check one more time mindset to really enjoy a healthier and safer summer. And before we wrap up, maybe we can wrap up with a like a chant together. 오늘 함께 와주신 또 분들이 많은데 모두 다 함께 안전한 여름이라고 외치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1: 예,
0: 하나 둘 셋 하면 안전한 여름으로 끝나겠습니다. 하나 둘 셋
1: 안전한 여름.
0: 와, 감사합니다. And that's going to do it for today's The Interview with Mr. Choi Yong-gi here in the studio, Chief of Busan Chungbu Fire Station. 네, 오늘 더 인터뷰에선 Choi Yong-gi 부산 중부 소방서장과 함께했는데요. 서장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All right, and that's it for today's The Interview. 이 프로그램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지원받아 제작하였습니다. Let's take a quick song break. This is 현우 성아 with featuring IU with 고양이.

0: want to just keep saying it, but we do have ice cream vouchers prepared for you because it is hot outside and we are in the middle of summer specials. So keep those messages coming in. We're going to jump into our next segment.
1: BEFM's The Interview is waiting for your participation. If you have any interesting stories to tell or unique experiences you'd like to share with our listeners, please leave a message on our website at www.befm.or.kr. We hope that your lives and experiences can be an inspiration for our listeners.
0: And the time is now 11:43, which means it's time for Correspondent Reports. We're going to turn to San Diego, USA for the latest updates today. Our correspondent, Bong So-yeon, is joining us from San Diego. 네, 오늘은 미국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샌디에고의 봉 소연 통신원,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So we do have Ms. Bong So-yeon here connected. So let's jump into our first story. The U.S. Federal Reserve has held interest rates steady once again, marking the fifth consecutive freeze. So what is behind this decision? 네, 첫 번째 소식 볼게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또 동결했는데요. 이번이 다섯 차례 연속 동결입니다. 어떤 배경인지 짚어주시죠.
2: 네, 미국 연준은 기준금리 목표 범위를 기존과 같은 연 3.5에서 3.75% 수준으로 다섯 차례 연속 동결했습니다. 예, 최근 물가가 예전보다 다소 안정되긴 했지만 아직 연준이 목표로 하는 2%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했다는 판단인데요. 특히 최근 중동 정세 불안감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가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관세 정책도 수입품 가격을 자극할 수 있는 변수로 꼽히면서 연준은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0: I see. So the Fed kept its benchmark interest rate target range unchanged at 3.5 to 3.75% for the fifth consecutive time. While inflation has eased somewhat in recent months, it has not yet reached the Fed's 2% target. Adding to the uncertainty, rising tensions in the Middle East are pushing international oil prices higher again, and U.S. tariff policy continues to be flagged as a potential driver of import price inflation. Against that backdrop, the Fed has signaled it needs more time to assess the situation before making any moves. Then what was the key message from the Fed chair following this meeting? 그렇다면 이번 회의 이후 연준 의장이 가장 강조한 점은 무엇
2: 네, 캐비너시 연준 의장은 연준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물가를 2% 목표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번에 기준금리를 동결했다고 해서 물가와의 싸움이 끝난 것은 아니라는 의미인데요. 연준 의장은 물가를 다시 자극할 수 있는 요인들이 남아있는 만큼 신중하게 통화정책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이번 메시지는 당장 금리를 내리는 것보다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이 우선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0: 그렇군요. So Fed Chair Kevin Warsh repeatedly stressed that the Fed's most important responsibility is returning inflation to the 2% target. The message was clear. Holding rates steady does not mean the fight against inflation is over. With factors that could reignite price pressures still in play, Warsh said the Fed will continue to approach monetary policy decisions with caution. And the overall signal is that bringing inflation under control remains a priority ahead of any move toward cutting rates. Well, let's jump into our second story. The position of U.S. Ambassador to South Korea, vacant for more than a year and a half, has finally been filled. So who is the new ambassador? 다음 소식 볼게요. 1년만 넘게 공석이었던 주한미국 대사 자리가 채워졌다고 하는데요. 어떤 인물입니까?
2: 네, 새롭게 부임한 미국 대사는 미셸 스틸 대사입니다. 이 한국계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주한미국 대사를 맡게 됐는데요. 이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이민을 간 뒤 캘리포니아에서 지방정부와 연방 하원의원을 지낸 인물입니다. 이 상원의 인준을 거쳐서 최근 공식 부임했는데요. 이로써 약 1년 6개월 동안 이어졌던 대사 공백도 마무리됐습니다.
0: 그렇군요. 이 한국계 여성으로는 처음이라는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큰 부임인데요. So the newly appointed ambassador is Michelle Steele, the first Korean-American woman to serve as a U.S. ambassador to South Korea. Born in Korea and later immigrated to the United States, she built her career in California.

0: California, serving in local government before being elected to the U.S. House of Representatives. Following Senate confirmation, she has officially taken up the post, bringing an end to an ambassadorial vacancy that stretched for approximately 18 months. Well, what kind of significance will this appointment hold for Korea-U.S. relations? 이번 부임이 한미 관계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1: 네, 이번 부임이 시기적으로도 의미가 꽤 큰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예, 최근 한미 양국은 안보뿐만 아니라 반도체와 배터리 같은 공급망 협력, 또 방위비, 무역 문제까지 함께 논의할 현안이 많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정식으로 대사가 부임하면서 양국 정부 간 소통이 훨씬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 미셸 스틸 대사도 부임 후 한미 동맹은 인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지탱하는 중요한 축이라고 강조했는데요. 미국에서는 앞으로 외교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 협력에서도 역할이 더 중요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0: 네, 양국 관계에 긍정적인 신호로 읽힙니다. So the timing is seen as particularly meaningful.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currently have a full agenda of bilateral issues to work through, from security cooperation to supply chain partnerships and semiconductors and batteries and trade as well. With a formal ambassador now in place, communication between the two governments is expected to become considerably more fluid. And Ambassador Steele herself emphasizes after taking office that the alliance is a critical pillar for peace and security in the Indo-Pacific. And her role is expected to extend well beyond traditional diplomacy into economic cooperation as well. Well, for our final story, international students who graduate from U.S. universities and want to remain in the country to work could soon face a dramatic increase in visa costs. So what are the details? 네, 마지막 소식 볼게요. 미국 대학을 졸업한 유학생들이 미국에서 계속 일하려면 비자 비용이 크게 오를 수 있다는 소식인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1: 네, 현재 미국 정부는 유학생들이 졸업 후에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OPT 제도에 약 10만 달러, 이 한화로는 1억 4천만 원 수준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정책은 아니고요. 다만 미국 정부가 외국인 취업 제도를 전반적으로 손보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유학생 사회에서는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0: I see. So the U.S. government is currently reviewing a proposal to impose a fee of around 100,000 U.S. dollars, approximately 140 million Korean won, on the OPT program, which allows international students to work in the U.S. after graduation. This is not yet a finalized policy. However, the proposal is part of a broader push by the U.S. government to overhaul its foreign workers' systems, and it is being watched closely by the international student community. Well, if this policy is actually implemented, what kind of impact would it have? 만약 실제로 시행된다면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1: 네, 아무래도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건 미국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유학생들이겠죠. 이 OPT는 미국 대학 졸업생들이 현지에서 경력을 쌓고 이후 취업 비자인 H-1B 비자로 이어지는 가장 중요한 과정인데요. 여기에 10만 달러, 하나로 1억 4천만 원 수준의 비용이 추가된다면 미국 취업을 포기하거나 캐나다나 호주 같은 다른 나라를 선택할 수 있는 학생들이 또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최종 정책이 나올 때까지 유학생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0: 그렇군요. So the most directly affected group would be international students preparing to enter the U.S. workforce. OPT is a critical bridge between graduating from a U.S. university and transitioning to an H-1B employment visa. It's how students build a local work experience that makes the next step possible. Adding a fee of $100,000 to that process raises serious concerns that many students would either abandon plans to work in the U.S. altogether or look to countries like Canada or Australia instead. So since the proposal is still under review, the international student community is closely watching for a final decision. Well, that's going to do it for today's Correspondent Reports, connecting with our reporter based in San Diego. 오늘 미국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All right. And the time is now 11:52. And listeners, that's going to do it for today's show. Now, we do want to announce the winners for Busan Worldwide Summer Special Ice Cream Mobile Voucher. And it can be found on BFM website as well. Today's winners are Wonbin Nim and Young

0: people. Global City Busan, we're in it together. This campaign wa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영화 방송.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The time is now 12 o'clock.
3: Please be informed that all the programs you hear now are reruns that were aired yesterday. Time in hours, minutes, and seconds mentioned in the program do not reflect the current time.

야, 너네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왜냐면 난 부럽지가 않아. 한 개도 부럽지가 않아. 어? 너네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왜냐면 난 부럽지가 않아. 전혀 부럽지가 않아.

네가 가진 게 많겠니? 내가 가진 게 많겠니? 난 잘 모르겠지만 한번 우리가 이렇게 한번 머리를 맞대고 생각을 해보자고. 너한테 10만 원이 있고 나한테 100만 원이 있어. 그럼 상당히 너는 내가 부럽겠지, 짜증나겠지. 근데 입장을 한번 바꿔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 나는 과연 네 덕분에 행복할까? 내가 더 많이 가져서 만족할까? 아니지, 세상에는 1000만 원을 가진 놈도 있지. 난 그 놈을 부러워하는 거야, 짜증나는 거야. 누가 더 짜증날까? 널까? 날까? 몰라 나는. 근데 세상에는 말이야, 부러움이라는 거를 모르는 놈도 있거든. 그게 누구냐면 바로 나야. 너네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왜냐면 난 부럽지가 않아. 한 개도 부럽지가 않아. 어? 너네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왜냐면 난 부럽지가 않아. 전혀 부럽지가 않아.

0: 저녁에 활동을 하시잖아요.
1: 네네.
0: 네, 우리 시작하기 전에도 잠깐 얘기 나눴는데 오전 11시 조금 낯선 시간이죠. 아직 잠들어 계실 시간이라고 하시기도 했는데 오늘 하루는 어떻게 시작하셨나요? 평소랑 다르게?
1: 평소에는 밤낮이 바뀌어 있어서 네. 사실 말씀하셨다시피 자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그래도 억지로라도 자고 일찍 일어나서 네, 오늘 하루 좀 준비했습니다. 라디오 출연을 위해서.
0: 감사합니다.
1: 아, 제가 감사합니다.
0: So I thanked him because he said he woke up early today. Usually he would be sleeping during this hour. He would be working late at night and sleeping during the day. But because he had this show, Culture Crunch, today, he forced himself to go to bed earlier than usual. And he woke up early to come to the studio. Thank you so much once again. Well, you know, these days, many international fans leave supportive messages on YouTube and other social media platforms. So I wonder, how does it feel to know your music is reaching international fans, like globally? 요즘 해외 팬분들이 유튜브나 SNS 댓글로 응원을 많이 보내주시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음악이 전 세계에 알려지는 기분이 어떤지 궁금하네요.
1: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음악을 처음 시작을 했을 때 네. 그런 전 세계 분들을 타겟으로 하지는 않았거든요.
0: So when Wonchan first began music, he didn't target audiences globally at first.
1: 네, 근데 이게 언어를 뭐 막론하고 되게 많이 어떤 저의 음악을 되게 여러 나라에서 이제 좀 들어주시는 거를 좀 듣고 좀 그걸 알게 되면서 더 좀 열심히 해야겠다. 그리고 되게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0: Of course. But later, as more people internationally listen to his music, despite the language differences and barriers, he thought, you know what? I should work harder to create better music. And he was just very grateful to have international fans listen to his music. Well, what side of 구원찬 would you like our global crunchers to find out today then? 오늘 그럼 방송을 함께한 우리 글로벌 크런처들이 구원찬님의 어떤 매력을 발견했으면 하시나요?
1: 제가 음악을 만들 때의 어떤 태도나 어떤 그 음악을 제가 전달을 하는 거에 있어서 약간 이런 마음가짐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알아주시면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0: 좋습니다. 네. So today he wants all of you crunchers to find out the attitude and the mindset that he has when creating his music. So we'll discover that and explore using his music, your charm and your charm. So 구원찬님의 음악을 그러면 들으면서 본격적으로 매력 탐구 시작해 보겠습니다.
1: 네.
0: Now our first song is Format, which was released in 2017, and it's the track that really introduced the name of 구원찬 to the public. 첫 번째 곡은 구원찬이라는 이름을 대중의 마음에 각인시켰던 2017년 발매곡이죠. Format입니다.

0: It has that vibe that's really unique to Wonton. So do you remember the moment when you first became fascinated by music as a child?
1: 소년 구원찬이 처음 음악에 매료되었던 순간이 언젠지 궁금하네요.
2: 제가 일단 피아노 치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네. 그 이유가 그런 코드를 잡는 거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0: Oh, so Wonton loved playing the piano and he liked playing the different chords.
2: 네. 그래서 그 코드 진행에서 오는 되게 저한테는 좀 카타르시스가 좀 있었어 가지고 그거를 계속 좀 뭔가 중독되듯이 계속 그런 코드 진행을 만들면서 네. 그렇게 작곡도 시작을 하게 됐고 자연스럽게 음악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0: Okay. So because he loved playing these different chords, finding them and connecting them, he was sort of addicted, really fallen in love with finding chords, and that's how eventually naturally led to composing music and doing

0: 감사합니다.
1: Yay! Thank you, Wonchan. I love your voice. 목소리가 너무 감미롭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루틴과 다르게 하루를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렇게 좋은 라이브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We have our crunchers tuning in, sending lots of comments. 우리 크런처들도 댓글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 몇 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Now, Mia Rose is saying his live vocals are so smooth. 아, 라이브 너무 부드럽고 감미롭다라고 얘기해주셨고요. Lucy writes is saying his phrase is so beautiful. 가사도 아름답습니다라고 해주셨어요. Play Isk 635 is saying, well, there goes another song into my favorites. 이제 재생 목록에 새로운 곡 하나 추가됐다라고 해주셨고, Amelia Run underscore 002 is saying, okay, I'm officially a fan now. 네, 지금부터 팬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0: 감사합니다.
1: And Benny too is saying, his voice is amazing, right, Benny? 네, 목소리 너무 멋집니다라고 또 얘기해
0: 주셨어요. Thank you.
1: Thank you all for tuning in. Do stay tuned to listen to his second live performance as well. But in the meantime, we'll continue the talk with Wonchan. Now, next is one of my personal favorites. How did you featuring 백예린? 이어서 제가 좋아하는 노래인데요. 너는 어떻게? 백예린 피처링 곡이죠?

0: love it. Now, besides Baegyerin, you've also collaborated with artists who have very distinct styles, including Son Woo-jung-ha, Won Stein, and Han Roro. Now, is there a musical principle that you consider especially during collaboration? 베게린 외에도 선우정아, 원슈타인, 한로로 등 다양한 색을 가진 아티스트들과 완벽한 합을 맞추셨잖아요.
1: 네.
0: 콜라보를 진행할 때 구원찬만의 가장 중요한 음악적 철학이나 원칙이 혹시 있을까요?
2: 일단은 이 곡에 가장 어울리냐 안 어울리냐가 일단 먼저 제일 중요한 첫 번째였던 것 같고.
0: Oh, the first principle would be to think, do their voices or sounds match the song or not?
2: 그러니까 뭔가 그 다른 아티스트 분들의 어떤 명성이나 네.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가져오기보다는 일단 제일 먼저 음악에 어울리느냐, 시너지가 되느냐, 그게 저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0: 네.
2: 했었던 것 같습니다.
0: Okay, so 네. not so much the fame or the reputation of the artist, but he would first of all think about their voices. Do they go well with this song? Can we create synergy together? Is the first rule or principle? 그게 첫 번째 원칙이고요. 또 있을까요, 혹시?
2: 말 그대로 좀 합이나 이런 것들이 뭐랄까요, 되게 억지로 끼워 맞추지 않게끔.

0: 최대한 자연스럽게 가게끔.
1: 오케이. 네. 좋습니다.
0: 그게 제일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1: 네. 네. And the other principle would be you wouldn't forcefully make the two sounds go together, but he would just let them naturally flow and create harmony together. Okay, well, you know what? Your lyrics, including those in How Did You, capture the details of love and heartbreak very vividly. Do you usually draw heavily from your own like personal experience, or do you get it from like movies or dramas that you watch, like other people's stories? 너는 어떻게 뿐 아니라 구원찬님의 노래 가사들을 보면 사랑과 이별에 대해 상당히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감정적으로. 가사를 쓰실 때 경험에서 많이 끌고 오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영화나 드라마, 타인의 이야기 같은 데서 가지고 오시는 편인가요?
0: 저는 무조건 100% 경험에서 비롯되는데요.
1: 네.
0: 그것을 되게 은유적으로나 여러 가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려고 하는데
1: 네.
0: 뭐 당연히 뭐 영화나 뭐 이런 가지도 있겠지만 제일 주된 거는 저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어떤 가사를 많이 썼습니다.
1: 네. 네. So 100% they all come from his personal experience. Of course, he could get motivations, inspirations from movies, dramas and other content, but usually it comes from his own personal experience. I guess that is why his lyrics sound so beautiful and very relatable as well. Now, is there a word you're especially fond of, I guess, in your lyrics or a particular line that made you think, I really like this expression. 본인의 가사 중에 유독 애정하는 단어나 쓰면서 아, 이 표현 참 좋다 하고 만족했던 가사 한 구절이 있을까요?
0: 네, 제 노래 중에 허수아비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1: 아, 네.
0: 거기에서 이제 나는 가만히 있는데 가만히 있는 게 나의 일인데 넌 뭘 하고 있냐고 말하네라는 가사가 있어요.
1: 네. 네. So in his song, one of his songs, 허수아비, which is scarecrow in English, it says, staying still doing nothing is my job, but they ask me, what am I doing? 네.
0: 그게 이제 허수아비라는 그 오브제 자체가 네. 정말 그냥 가만히 있는 것 자체가 그냥 그 오브제 일인데.
1: 그렇죠.
0: 되게 저도 그 허수아비를 저한테 은유를 해서 나는 지금 내가 원래 하던 대로 잘 하고 있는데 왜 나한테 뭘 더 요구하지? 뭘 더 하라고 하지?
1: 네.
0: 에 대한 그런 것들이 좀 맞물려서 이제 허수아비를 통해서 그때 당시에 저의 감정을 좀 표현했었습니다.
1: So the job of a scarecrow as an object would be just to stay there, right? And scare away the crows, basically. And its job is to just do nothing and stay there. But people are asking it, what are you doing? Like not doing anything. And he sort of metaphorically put himself in the shoes of the scarecrow. And sometimes people ask him, why are you doing what you're doing when he's just doing what he has to do, right? So that's how he felt. And that's how he expressed his feelings through these lyrics. And that is one of his favorites. Oh, 꽤나 철학적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0: 아, 네.
1: It's quite philosophical. Now then, when you're creating music, Wonchan, I imagine you sometimes spend all night stuck on like single phrases or melody. When you're stressed like that, how do you release it?
2: 작업하다 보면 문장 하나 그리고 멜로디 한 줄에 갇혀서 밤을 새울 때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압박이 강할 때 스트레스는 어떻게 해소하세요?
0: 일단은 멈춰요. 멈추고 그거에 대해서 최대한 벗어나려고 뭐 영화를 본다든지 뭐 아니면 밖을 나간다든지 최대한 좀 저는 이제 숙성을 한다고 표현을 하는데
1: He stops doing everything. He would just go outside, watch a movie, whatnot, and he would just talk of it or express it as though he's like just fermenting it.
0: 네, 그러고 나서 다시 봤을 때 네. 조금 더 객관적이게 또 접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을 때 고쳐야 될 게 보이고 아니면 또 새로운 아이디어가 좀 생각나고 그러면서 조금씩 정진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1: 네. 네. So if he steps away from that moment that he's stuck in, like the lyrics or the melody, and spends some time outside of it and ferments it as he puts it, and comes back, he's objectively able to see what needs improvement, what can become better, and that's how he's able to create better music through that. All right. Well, moving on then. Next, let's hear a

short highlight of Glass from the EP Object, which shows another side of your musical range. 다음은 구원천님의 음악적 스펙트럼을 엿볼 수 있는 EP 오브젝트의 유리잔 잠깐 들어볼까요?

0: yet another amazing live performance. 감사합니다. 원천이 이번에도 우리 크런처들이 많은 댓글 보내주셨는데요. Let me read a few. QPZHS is saying his voice is literally an eardrum savior. 와, 고막을 살려주고 있는 정말 감미로운 목소리다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1: 감사합니다.
0: Midnight Play is saying this is exactly why K-R&B deserves more love. 이러니까 한국의 R&B가 더 많은 사랑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해 주셨고 APM underscore 10 is saying his tone is pure honey. 와, 꿀 같다라고 해주셨어요. 정말 꿀 같은 보이스입니다. Fick and Amy is saying this feels like finding a hidden gem. 숨은 보석을 찾은 것 같네요 라고도 해주셨고요. 2006 underscore JY Lee is saying this is the exact soundtrack for a late night rainy drive. You're right. 밤늦게 비 오는 밤에 드라이브하면서 듣기 좋은 곡인 것 같습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1: 감사합니다.
0: And we have Wee Wee saying live vocals? Bro, sounds exact like the studio version but with even more emotion. 이게 라이브라고요? 스튜디오 버전이랑 똑같은데요? 근데 감정이 더 살아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I want to listen to it more. 더 듣고 싶은데 우리 음악 들으면서 다른 음악들 들으면서 더 많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Now your EP The Void released this year shows a deeper emotional and narrative side of 구원찬. Shall we hear the short highlight? 구원찬이라는 아티스트의 한층 깊어진 서사와 감정을 보여주는 EP죠. 올해 발매된 빈자리 잠시 들어볼까요?

0: Now, compared with your previous work, what has changed most in your inner world or musical perspective?
1: 이전 작업물들과 비교했을 때 구원찬이라는 사람의 내면이나 음악적 시선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가장 크게 변한 점은?
2: 이번 앨범 같은 경우는 되게 자전적인 이야기를 많이 썼어요. 그게 뭔가 사랑뿐만 아니라
1: 네.
2: 아까도 말했다시피 되게 경험에 기반으로 썼는데
1: 네.
2: 그때 되게 좀 많이 좀 슬픈 일도 있고 뭐 이런 일들이 좀 많았어서 그것들을
1: 네.
2: 다 이번에는 좀 녹여냈습니다.
0: Oh, so this EP is basically a lot about him. It includes stories about him coming from his personal experience. Like you said, he likes to draw stories from his own experience, right? So it's quite self-centered, this EP, and he shares them emotionally through the currently released or recently released EP. All right, well, this is something I'm curious about. If you had lived a life with no music at all, what would you be doing right now?
1: 만약에 음악을 전혀 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면 구원찬은 지금 어떤 곳에서 어떤 직업으로 어떤 하루를 보내고 있을까요?
2: 제가 학창 시절 때
1: 네.
2: 음악이랑 되게 미술이랑
1: 네.
2: 이 진로를 고민했던 적이 있어요.
1: 오.
2: 그래서 그 미술이라고 하면 약간 산업 디자인,
1: 네.
2: 약간 제품 디자인 쪽을 좋아했어서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0: 네. So Wonchan actually thought about whether to do music or the arts and industrial design in particular and he was considering the two of them.
2: 그러다가 음악을 이제 선택을 하긴 했지만
1: 네.
2: 만약에 음악을 선택을 안 했으면
1: 네.
2: 아마 그런 제품 디자인을 하면서 뭐 디자인 회사에 들어가서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1: 네. 그래도 다 뭔가 예술 쪽이네요.
2: 네.
1: 네.
2: 약간 표현하는 거를 약간 좋아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0: 아, 네. So Wonchan said if he wasn't doing music right now, he would probably be in a design company, being a designer because he wanted to do industrial design when he was young, right? And all of these are quite artistic fields because he likes expressing himself a lot. It was either music or art, but he ended up choosing music. All right. Okay, well, many years from now, when people look back on your entire discography, what color do you hope they associate with 구원찬's music then?
1: 시간이 흘러서 아주 오랜 뒤에 내 디스코그래피 전체를 돌아봤을 때 구원찬의 음악은 어떤 색으로 기억됐으면 좋겠어요?
2: 제 음악을 딱 들으셨을 때
1: 네.
2: 되게 뭔가 시대를 타지 않는 음악을 하는 사람이었구나라고 좀 기억이 되고 싶습니다.
0: So in the future, if people listen to his music again, he wants to be remembered as someone who did music that was timeless.
1: 네, 그 시간을 타지 않는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네.
2: 요즘같이 엄청 유행이 빨리 좀 지나가는 시대에서
1: 네.
2: 저는 되게 사라지는 음악들이 많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1: 네.
2: 근데 그 와중에 좀 그 기조를 지키고 계속 그 어떤 그 감정을 그냥 그 시대에 그 시간에 머물러서 계속 좀 전달을 할 수 있는 그런 음악이었으면 좋겠다
1: 네.
2: 생각이 들어가지고
1: 네.
2: 네, 그렇게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좋습니다. So Wonchan said, by timeless music, he means music that's not trendy. Because these days, there are a lot of music that just come and go. Don't stay, just follow the trend. But he wants to create music that will stay regardless of the time and the period that you're living in. Something that really has the essence that will remain. And people will want to come back to and listen to, once again, regardless of the time. All right. Well, I think it is already like that.
1: 이미 너무 클래식한 그런 음악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앞으로도 그렇게 기억되길 바라고요. Our Cruncher

0: are listening live from all over the world. Could you please share a few words of perhaps encouragement to all of these people?
1: 현재 저마다의 외로움이나 고민을 안고 전 세계 각지에서 이 생방송을 듣고 계실 크런처들에게 응원의 말씀 부탁드릴게요.
2: 사실 외로움이라는 거는 네. 일단 사람이라면 인간이라면 당연히 겪는 어떤 감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0: So Wonchan thinks loneliness is a very human sort of feeling. If you're a human being, anyone would feel it wherever you are.
2: 근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좀 해소하느냐 이런 게 문제인 것 같은데.
0: Okay, it's really about how you relieve that loneliness.
2: 근데 저는 되게 제가 존경했던 음악들을 많이 들으면서 좀 위로를 많이 얻었거든요.
0: 아, 네.
2: 그래서 저의 음악이 좀 많이 좀 그런 외로움이나 이런 것들을 느끼실 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 아, okay. And so he wants all of you crunchers, like he received a lot of energy from listening to his favorite songs. He wants you to gain that energy and comfort from his songs as well. Well, if you hear that your fans have gained comfort and encouragement through your songs, how do you feel?
1: 팬분들이 구원찬님의 음악을 듣고 많은 위로를 받았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기분이 어떠세요?
2: 사실 제가 그런 것들을 의도하고 뭔가 낸 건 아니고 네. 다 저의 자아 실현을 위해서 만든 건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 일단 너무 감사하죠. 감사하고 뭔가 괜한 어떤 그런 책임감도 생기고 그러면서 또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까라는 어떤 의무감들이 조금씩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에서 좀 더 유대관계도 좀 생기는 것 같고
0: 네.
2: 그게 너무 좋고 감사한 것 같습니다.
0: For sure, he feels really grateful. Although he did not intend in the beginning to create a song that would comfort and console people, if it does end up providing that to the listeners, then he feels really grateful and he feels that sense of responsibility to create better music moving forward as well. And I guess it really becomes a source of motivation and a driving engine for him to continue doing music. Well, moving on then, if you see like your audience singing along to your performances, your songs, and if you make eye contact with them and if you see them singing along, do you feel as though they're pretty cute? Like, how do you feel?
1: 공연에서 관객들이랑 눈 마주치면서 노래하거나 내 노래를 따라 부르는 모습 보면 좀 귀엽다고 느끼시나요? 어떠세요?
2: 그 최근에 네. 공연을 했었는데
0: 네.
2: 그 싱글롱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떼창하면서 네. 불렀는데 근데 저는 그게 되게 엄청 감동적으로 다가왔었어요. 되게 뭔가 눈물이 글썽일 정도로
0: 네.
2: 되게 뭔가 이게 제가 어떤 의도로 그러니까 저의 의도로 만든 음악인데 그거를 그 음악으로 다 같이 하나가 되는 그런 순간들이 제가 가수라는 직업으로 살게 된 것 중에 가장 큰 이점이 아닌가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네. 행복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0: So recently, in one of his stage performances, there was a moment when his fans, the audiences, sang along to his music. And watching that, it didn't just make him feel happy, but he was so, so emotionally touched that he almost cried. That was a very emotional moment. And although he made the music just to express himself, seeing the people just harmonize, become one with his music was a very touching moment for him. Well, have you ever felt a moment where you've completely forgot about reality because you were so immersed in that moment that you were performing?
1: 뮤지션들을 보면 무대 위에서 무아지경을 느끼는 순간이 온다고 하는데 구원찬님도 경험해 보셨을까요? 현실을 잊게 되는 그런 순간들?
2: 제가 특히나 좋아하는 노래를 라이브 할 때
0: 네.
2: 그리고 그 라이브 편곡이 돼서 더 그 음악을 더 좀 뭐랄까요 더 표현을 이제 과격하게 했을 때
0: 네.
2: 그게 저도 같이 동화가 돼서 마치 미친 듯이 했었던 경험이 있는데 그 경험도 되게 너무 좀 행복한 경험인 것 같긴 합니다.
0: 네. 네. So there was a moment where he was performing on top of his on the stage, and he sang this favorite song of his, and he rearranged it. And because he was so enjoying it and really immersed in that moment, he did feel as though

0: He completely forgot about reality. And that also was a very emotional and memorable moment for him on stage. All right, well, finally, could you tell us about your upcoming plans and activities? Something that our fans must be very curious about. 구원천님의 공연과 음악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의 계획 말씀해 주시겠어요?
1: 일단은 또 새로운 음악을 또 만들고 있고 네. 또 그 음악을 위해서 좀 많이 시간을 투자를 하고 있어서 또 그 노래가 나오게 되면 또 이제 소통할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시간을 또 마련할 것 같습니다.
0: 아, 좋습니다. 네. So he is planning on writing, actually already writing new music right now. And if they're released, he will find opportunities to communicate with those new music with his audience and fans in the future. So do look forward to that. All right. Well, it's already time to wrap up our time here on Culture Crunch. 벌써 구원천님과 헤어질 시간인데요. 네. 오늘 함께한 소감 어떠셨나요?
1: 이렇게 좀 소통할 수 있는 이렇게 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저한테는 좀 되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0: 네.
1: 이런 시간을 통해서 또 제 노래와 저의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어서 네, 되게 감회가 새롭고 즐거운 것 같습니다.
0: 저희도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So he had a very enjoyable time today here on Culture Crunch, being able to communicate his songs, talk about how he does his music work with the audience and us Crunchers. Well, we'll have to wrap up right there with our last song, but do listen to one more song by 구원찬. It's Game Boy by 구원찬. Shall we say goodbye together? 같이 인사할까요? All right. Keep crunching.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English with
2: 부산 아지매.
1: 대한민국 제1호 국제관광도시, 글로벌 해양수도
2: 바로 부산 아닙니까?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줄라 합니다. 배울 준비 되지?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오이소 보이소
2: 영어 하이소. 와, 무슨 은행에 손님이 이래 많노. 하루 종일 기다리네.
3: Next customer. Customer number 800. Please come to the next available counter.
2: 보자. 800번. 드디어 내 차례네. Here.
4: Hello, good afternoon. How can I help you?
2: Help. Yes, help me, okay?
4: Absolutely.
2: App? 아니, app은 필요 없고요. Bank. 그 뭐지, 은행 계좌 오픈요. 아, account open, okay?
4: Absolutely.
2: 아니, 앱은 필요 없다니까요. 은행 계좌 하나 만드는데 자꾸 무슨 앱을 깔라노. No app.
4: All right. So you'd like to open a bank account with us, right? I'd be happy to help you with that. First, may I see your ID, please?
2: ID요? 아니, 왜 통장도 없는데 앱을 깔라 하지를 않나. 아이디는 또 왜 물어보지? 나중에 비밀번호까지 보는 거 아이가. 아니, 이거 보이스

0: 같은데. 엄마야, 내가 절대로 안 속지. No app, no ID, never.
1: Oh, no ID? I'm sorry, but you can't open a bank account without an ID. Please bring your ID and visit us again. Thank you. Next customer.
2: 오늘 배워볼 표현. 물론이지, 당연하지. 영어로 뭐라고 해?
1: Absolutely. Absolutely.
2: Absolutely.
1: 상대방의 말에 강하게 동의하거나 기쁘게 승낙을 할 때 absolutely 라고 말합니다. 직역하면 절대적으로 라는 의미지만 실제로는 물론이지, 당연하지, 완전 동의해 처럼 강한 긍정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단순히 yes 보다 더 강한 동의나 확신을 보여줄 때 사용하고 특히 부탁이나 제안에 흔쾌히 응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표현도 비슷한 뜻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Definitely, of course, for sure.
2: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나도 그래, 나도 마찬가지야. Absolutely.
1: Absolutely.
2: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3: See you tomorrow.

0: mean?
1: My daughter. Stop. My daughter. 특히 이제 좀 이제 엄청 dramatic한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0: Skip.
1: 아니요, 자에서 일어나서 TV 앞에 가서 봐요. 너무 몰입돼서. Right? But she does ask a lot of questions. So what I told her these days, because I

0: 이 사람한테 이것을 하지. And you know, it gives this really great response. 그래서 요즘
1: Does she pause it?
0: 아니요. 그냥 이게 보면서 이렇게 물어보는데 요즘 좀 조용하더라고요.
2: 오. 네.
0: 처음에는 오 예. 좀 편하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데 요즘은 근데 왜 나한테 안 물어보지? 왜 AI한테 물어보지? So it's gotten to the point where AI, knowing how to use AI can make your life you know, more comfortable.
1: 근데 약간 섭섭해. 처음에는 약간 귀찮은데 근데 요즘 얘기 안 하니까
0: 맞아요. 약간. 다은님이 아빠 서운이라고 하는데
1: 그러니까
0: 생각보니까 좀 서운하네요.
1: Right?
0: That does make me a little sad that she's dependent on AI over her dad. 네.
1: 그러니까 그런 것 같은데.
0: 네. AI가 뭐 볶음밥 맛있게 만들어줘? 그건 아니잖아 하루야.
1: 아직은 아니지.
0: 아직?
1: 네. 조금 있으면 볶음밥 만들어줘. 그럼 촥 띵동.
0: 불안하게 하지 마요, 형.
1: You never know.
0: You never know, right? 맞습니다. So 여러분, how dependent are you with AI these days? Yeah, I know AI is a very sensitive thing when it comes to music, right?
1: Yeah, I've heard.
0: 네.
1: I've heard. You know, it's just so good.
0: 네. 너무 잘하세요. 형, can I be honest with you?
1: Yeah.
0: 저도 진짜 real artists like 김주환 음악도 많이 듣는데요. Mm. 특히 너튜브 들어가면 요즘, you know those 1 hour, 2 hour long videos?
1: Yeah.
0: And they play music for you, yeah. like background music, like yeah. jazz? 처음에는 몰랐는데 다 AI가 만든 jazz 음악이더라고요.
1: Yeah, one of the things that's been happening lately is especially with like the commercials
0: yeah.
1: and a lot of like musicians,
0: mm-hmm.
1: they're out of work lately.
0: Oh, because AI is doing everything.
1: Yeah, AI, they've been outsourcing a lot of that music and stuff to AI.
0: Yeah.
1: So unless you're really good and really famous at what you do,
0: 네.
1: The people that are starting now, mm. it's not really, there's mm. no place for you.
0: 맞아요. Yeah. 형은 근데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 AI는 절대로 복사 못하는 이 보컬인 것 같아.
1: 지금
0: 아니요.
1: 지금 I'm not real.
0: yeah, he is real. 여러분, we have the real Kim Joon joining us here in the studio.
1: 가면은 벌써 깨끗한 Terminator.
0: So 여러분, AI한테 질문을 잘 물어보면요, 이 원하는 답을 받을 수 있거든요.
1: That's right.
0: So AI에게 질문할 때 일단 미국 직장인들이 많이 쓰는 영어 표현들이 있습니다. 오케이? 예를 들어 나 진짜 우리 PD님한테 아이디어 금요일에 무슨 쇼를 할 건지 아이디어를 빨리 던져줘야 되는데
1: That's right.
0: I don't have any ideas. 아이디어 좀 같이 생각해 줄래? Can you help me brainstorm?
1: PD가 나 너무 스트레스 받게 하는데 어떻게 해야지? 아이디어를 내야 된대.
0: 맞아요. 그래서 brainstorming, 여러분 brainstorming은 들어봤잖아요. Right? 이 아이디어를 좀 최대한 많이 생각하는 거. So, can you help me brainstorm?
1: That's right.
0: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리고 왠지 이거 PD님한테 주면 엄청 욕먹을 것 같은데 이거 좀 더 좋게 만들어줄 수 있어? Can you make this better? Can you make this better?
1: 되게 스트레스 많이 주시나 봐요.
0: 예를 들어. 여러분 우리 PD님 우리 부장 절대로 이런 스트레스 주지 않습니다. 네. 제가 이게 브레인스토밍 한 거 뭐 주면 보지도 않아요. 우리 부장 농담이에요.
1: 스트레스는 안 주고 그냥 우리가 다 그냥 무서운 거예요.
0: 아닙니다. 그래서 if you want to, you know, bring a very proper document or report, right, to your bosses, can you make this better? 그리고 여러분 요즘에도 아무리 AI 잘 하더라도 살짝 티가 나긴 나거든요.
1: Yeah.
0: You could still tell it's by if it's by AI. 근데 여러분 이 한 문장만 놓으면 조금 더 이거 민수가 했는지 AI가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make this more humanized.
1: That's right.
0: Humanize 인간이 만드는 것처럼 해라. Humanize it. 네.
1: Spelling 좀 틀리고
0: 살짝 뭐 이게 capital letter 좀 이게 이상한 데만 놓고
1: yeah.
0: 그죠 error 살짝 넣어 이게 you know show that a little bit of human error is in this.
1: That's
0: right?
1: what I do all the time with my handphone.
0: 그렇게 해요?
1: Always spell.
0: Yeah. So spelling 어렵습니다. Even for native speakers, right? Everyone, welcome to the Wednesday show here on All Star English. Before we get to the meat of today's show, I do want to let you know we have a very special event going on here at All Star English. It started on Monday. It's going through Friday. 여러분, 올스타 여름 생존 신고 이벤트 진행 중입니다.
2: Yeah.
0: 오, 소리 업그레이드 됐네요.
1: Right.
0: 오, 좀 느낌 좀 난다. 네. So, going until before Friday's show. So you have all day today, and then you have tomorrow, And then right up until before Friday's show, 오늘부터 네 아니 뭐 이번 주 계속 진행 중인데요.

0: 금요일 방송 전까지 참여가 가능합니다.
1: That's 네. right. That's
0: so
1: right.
0: basically show us that you're watching our show live on whether it be YouTube, on the radio. 여러분 우리 방송 팟빵하고 우리 BFM 앱 생방송 들을 수 있거든요. So take a screenshot. 여러분 생방송 듣고 있는 screenshot or 사진 take a picture of, of you listening to us on the radio and send it to #9050 샵 9050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Or 카톡으로도 보내주시면 됩니다.
1: It cost
0: 100원. 네, 맞아요. 문자 한 통에 100원 되죠. Yeah. 그래서 금요일까지 사진을 보내서 out of the many that brought you know sent in their photos, we're gonna pick a lucky 20 people 추첨을 통해 20명께 푸짐한 선물을 보내드리니까 여러분 금요일까지 시간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Let us know that you're alive. 네, 여러분 이 생존 신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올스타와 함께 하고 있다. 보여주시면요 선물 받을 수 있습니다. #9050 샵 9050 문자로 사진 보내주시면 되고요. or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으로 코너 속의 코너 날씨 요정 모시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그렇습니다. 날씨 요정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1: 요정 씨. 네. 바람이 언제부터 불었어요?
0: 바람이요. 네. 바람이 정말 기가 막히게 오늘부터 불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그렇죠. 어제는 비까지 아니고 바람까지 관리를 하시는군요.
1: 너무 더우니까 바람이. 네.
0: 근데 이 바람에 대해서 제가 좀 할 말이 좀 많거든요. 일단은 나중에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고 우선은 It was another hot day.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행히 바람이 조금 강하게 불어서 그나마 버틸만했던 하루였습니다. 근데 오늘과 조금 유사하게 내일도 이어질 텐데요. Tomorrow will be very similar to today. The low will be 26 degrees and the high will be 35 degrees. 내일도 하루 종일 bright and sunny 하겠고요. 오늘처럼 바람도 slightly strong하게 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가운 소식이 하나 있는데요. 이번 주 금요일이요. 입추입니다. The beginning of autumn. 네. 좀 다들 놀라신 것 같네요.
2: 벌써 입춘이에요?
0: 입추예요. 입추. 네.
1: 그래서 여름이 꺾는 거네요.
2: 아, 입추?
0: 입추.
2: 네. 입춘 아니고?
0: 입춘은 이제 봄의 시작이고요. 입추는 이제 가을의 시작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after Friday, the daytime highs are expected to slowly calm down. 그리고 말복은요.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네, 벌써 이렇게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1: 시간이 빨라요.
0: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의 expression이 the light at the end of the tunnel. 이게 힘든 시간이 끝나가고 희망이 보인다. 힘드신가요? 네, 많이 힘들죠.
3: 아직 힘듭니다.
1: 아니 네. 시간이 너무 빨라서 갑자기.
0: 그렇죠. 이제 더위도 많이 조금 기승을 부리다 보니까 네. 빨리 끝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네. With temperatures expected to drop after Friday, we're finally seeing the light at the end of the tunnel. 금요일 이후 기온이 내려갈 예정이라 네. 드디어 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네. 네, 이렇게 쓸 수 있겠군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설 업그레이드로 더 새로워진 부산 엑서스카이 전망대. 지금 꼭 가보셔야 할 부산의 핫플 100층 전망대 입장권을 드립니다. The newly upgraded Busan Exoskies is now better than ever. The absolute hotspot you can't miss. We are giving our admission tickets to our 700th floor observatory.
3: 네, 자 우리 너튜브에 계시는 우리 닥터 수 부스터님한테 질문이 하나 들었습니다. 뛰어 들어오는 거 이제 컨셉으로 하기로 했나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네요.
0: 그 혹시 그거는 줌아웃 안 하면 안 될까요?
3: 뛰어 들어오는 게
0: 그거는 네. 줌아웃을
3: 아, 이분 네. 뛰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네,
1: 여러분. 날라온 거예요.
3: 늦어서 뛰어 들어온 겁니다.
1: 네. 날라왔어요.
0: 생각보다 규모가 큽니다.
3: 맞습니다.
0: 네. 힘들어요.
3: 네. 네, 우리 타임즈 골드님도 바람이 불어도 꼭 오늘 분리수거 날에 불고 난리. 그렇죠. 네. 타임즈 골드님. 왜냐면 제가 알기로 오늘 그 플라스틱 분리수거 하는 날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집은 좀 플라스틱 좀 많이 쓰는 편이라서 바람이 불러 날아갈 일이 없는데 맞아요. 그 몇 개밖에 없으면 그 뭐 다른 집 플라스틱에 밑에 넣으세요. 다른 집 플라스틱 분리수거에 밑에 넣고요. 아하. 자, 오늘 날씨 요정님 오늘도 수고했습니다.
0: 바이바이.
4: 부산 영어 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

0: 건조한입니다. 제가 제일 큰 스타를 맡고 있는 올스터 잉글시 즐기고 계시나요? 더 재미있게 청취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이 노래 끝을 잡고 코너에 참여하시면 저와 함께 팝송으로 영어 배우고 노래도 배우고 선물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저와 함께 부를 노래는 들리시나요? 바로 이 노래입니다. 집에서 전화기만 준비해 주세요. 전화는 제가 드릴게요. 참여 방법은 민수 Take It Over.
1: Yes, sir. 꼭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는 분들은요 www.befm.or.kr 부산영어방송 홈페이지 클릭 All-Star English tab 클릭 and last but not least Notice tab 클릭 하셔서 신청해주세요.
0: 매주 수요일 목요일 All-Star English에서

0: That's right. Time for today's 이 노 잡. 이 노래 끝을 잡고. 이 코너는요. 청취자들이 전화 연결로 팝송을 불러보고 영어도 배우고 가수 김주한의 고품격 노래 코칭도 받는 코너죠. 그리고 물론 선물도 드립니다. 1등 하게 되면 백화점 상품권 받아갈 수 있고요. 2등 하더라도 절대로 빈손으로 보내지 않고요. 치킨 or 피자 드리잖아요. 그렇죠?
1: Oh, yeah.
0: 네.
1: You get something, don't worry.
0: 맞습니다. 우리 유주님 오늘도 신나는 이노자. 맞습니다. Time for today's 이노자. But before that, we have a couple messages that came in, 형. 아까 우리 타임즈 골드님 이렇게 바람 부는 날에 이렇게 분리수거 하는데 다 날아가네라고 이렇게 문자 보냈잖아요. 근데 저희 집은 수영구는 오늘 그 플라스틱 버리는 날이거든요. 네, 플라스틱 버리는 날인데 우리 타임즈 골드님은 저희는 종이 버리는 날이었는데 나는 부산 전체 월요일은 종이와 그 스티로폼, 그다음에 화요일 일반 쓰레기, 수요일 플라스틱이랑 그 뭐였지? 유리랑, 그쵸? 버리는 날 다 통일된 줄 아는데, 이거 지역마다 좀 살짝 다르네.
1: 그런가 봐요.
0: 네.
1: 그런가 봐요.
0: 신기하다. 저도 몰랐어요. 저는 다 그냥 똑같은 줄 알았어요.
1: 이쪽을 갔다가 너무 양이 많아서 이쪽으로 옮기는 거 아닌가요?
0: Maybe. 오, 맞아요. That's smart. 네.
1: 그렇죠.
0: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자, 여러분. Also to let you know. 제가 그렇게 알려드렸는데, 저희 방송 시청 중이다라고, 이 라이브 방송 시청 중이다, 아직 사진을 많이 안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선물 싫어합니까? Do you not like presents? 선물을 주고 싶어요, 여러분. 근데 사진을 먼저 보내줘야 돼요. 카톡 보니까, we have a message that came in from 송건우님. 일단 사진 보내줬고요. 일단 우리 성건우님 모니터에 날씨 요정 타임, 네, 시간 이렇게 사진 착착 찍었네요. 네, 건우님 너무 감사합니다. 건우님 잠깐만요.
1: 공부하고 계시는데.
0: 맞아요. 안녕하세요. 영어는 기세다 듣고 있습니다. 생존치고 이렇게 하면 될까요? 공부하면서 듣고 있어요. 건우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2: Good job.
0: 맞아요. 딱 그렇게 사진 보내주시면 됩니다.
2: Yeah.
0: 근데 건우님 저희 화면에서 이 줌인이 안 돼서 그런데 무슨 영어를 공부하고 있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형, can you see like what 건우님 is studying?
2: 아니요.
0: 저희 둘 다 눈이 살짝 좀 안 좋아서.
2: 아니, 가까이 가도 흐릿해.
0: 그렇죠. 네.
2: 포커스가 뒤에 맞죠.
0: 그렇죠. 건우님 혹시 우리가 뭐 도움 된다면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봐 주세요. 네. Alright, today's 이 노 잡. 진짜 오늘 곡 너무 신나. 나 이거 들을 때마다 you can't just stay still when this song comes on.
1: Yeah, 이 노래는 부를 때도 네. 그냥 앉아 있을 수 없고.
0: 맞아요.
1: 아마 지난주도 약간 뭐 이거 치우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제가.
0: 네.
1: It's a 에너지를 꼭 줘야 되는 노래예요.
0: 맞습니다. Yeah. 어떤 곡이죠?
1: It's Uptown Funk. Mark Ronson.

0: featuring Bruno Mars.
1: Cause Uptown Funk gon' give it to you. Cause Uptown Funk gon' give it to you. Saturday night we in the spot. Don't believe me, just watch. Come on.
2: 아, 여러분, 저희들도 잘 하긴 하는데 네. 진짜 오늘 하이라이트 부분 노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0: 부탁드릴게요.
1: 아, 네, 저는 부산 남구에 사는 이봉미라고 합니다.
2: 부산 in the house.
0: 봉미님 반갑습니다. Welcome to our show. 네, 봉미님. 오늘 Mark Ronson and Bruno Mars Uptown Funk 노래를 부를 건데요. 이 노래 잘 아시죠?
1: 네네, 너무 많이 들어봤어요.
0: 그쵸, 엄청 유명한 노래인데. 근데 불러보는 거는 뭐 처음인가요, 혹시?
1: 네, 불러보는 거는 처음이었습니다.
0: 아, 네. 연습하면서 좀 어땠습니까?
1: 아, 사실 영어 가사 너무 빨라가지고
0: 네.
1: 부르는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3: 약간 헷갈린 게요. 좀 빨라요. 약간 맞아요. 좀 긴장하면서 디스코 데코 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막 계속 좀 긴장을 하고 불러야 되는데요.
1: 맞아요.
0: 그러면
1: 발음이 잘 안 되더라고요.
0: 아, 그렇죠. 아, 나 그러면 이 부분 좀 생각보다 어려운데 나 가수 김조한에게 이런 좀 노하우나 팁을 좀 알고 싶다. 혹시 그런 부분 있습니까?
1: 뭔가 신나게 부를 수 있는 노하우 뭐 있잖아요. 그 취임새 뭐 커먼 이렇게 하는 것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 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3: 앞부분은 네. 뭐 이렇게 하는 거니까 I'm too hot, too hot, hot damn. Got the police and the fireman. I'm too hot. Make a dragon wanna retire, man. So hot. 약간 앉아서 부르기는 힘이 안 나요. 조금 일어나서요.
1: 네, 일어나야 되나요?
3: 예, 약간 움직여야 돼. Say my name, you know who I am, so hot. 약간 그런 걸 좀 움직여야 될 것 같아요.
1: Don't
3: believe me, just watch.
1: 약간 네. 그런 거. MR이 없어도 신나는데.
3: 예, 좀 움직여야 돼요.
1: 아, 알겠습니다. 네,
0: 그 정도 해야 됩니다, 봉민님.
3: 아시겠죠? 약간 조금 화나서요. 소리 지른다고. 약간 화냈다고 생각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I'm so hot.
0: 맞아요.
3: 화내세요. This ice cold Michelle Pfeiffer that white gold. This one. 약간 그렇게 하셔도 될 수도 있어요.
1: 화내야 됩니다. 하지만 네, 시도는 해보겠습니다.
3: 사람이 화내면 에너지가 나오거든요.
0: 맞아요. Exactly. 근데 욕하면 안 돼요, 보미님.
1: 네.
0: 야 정도는 괜찮아. 야. Right? 이렇게 감추면 되는데.
3: I'm so hot.
0: 네.
3: 야.
0: 좋아요. 자, 봉민이 네. without further ado 한번 들어볼까요?
1: 네.
0: All right. Let's get it. Cue.
2: Let's get it.

0: 감사합니다. 네.
1: 봉희님.
2: 거짓말. 네.
1: You're crazy.
0: 아, 크레이지인가요?
1: 와, 너무 잘한대요.
0: 잘 안 들려가지고 음악이
1: 다 잘 안 들렸다고요. 어이, 네, 근데 네. 박자 하나도 놓치지도 않고 발음도 너무
0: 아,
1: 괜찮았고.
0: 아, 네. 그래요? 아,
1: 근데 아까 형, 우리 네. 한이 형이 그 추천해줬던 좀 살짝 이런 소리 내면서 부르는 것도 너무 잘 네. 소화도 했고요. 너무 너무 좋았습니다.
0: 아, 네. 한두 이렇게 하려고 네. 시도해보았습니다. 네.
2: 솔직하게
0: 네.
2: 이거 좀 원래 잘하죠 이거. 이게 뭔데요? 그게 뭔데요, 형?
0: 아니 노래. 솔직하게. 네.

0: 아니
1: 네,
0: 너무 잘해서
1: 불러본 건 처음입니다.
0: 어,
1: 네.
0: 너무 잘하셨어요.
1: 아, 아이,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2: 근데 봉민님, 네. Do you 네. sing often? 혹시 자주 이렇게 노래하는 거 좋아하세요?
1: 어, 노래하는 거 좋아합니다.
2: 네. 네. 오.
1: 네.
2: 혹시 뭐 직업으로 하는 건 인가요?
1: 아, 아니요. 직업은 아예 다른 네. 아, 직업이고 전공도 근데, 다르고.
2: 네. 네.
0: 아, 근데 되게 잘하셨어요.
2: 네. 느낌도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좋았고 목소리도
0: 발음도
2: 아,
0: 좋고 네. 노래도 좋고요.
1: 아, 발음,
2: 네.
1: 아, 발음 영어 발음 이상하다는 소리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0: 어, 아니요. 네, 괜찮았어요. 네.
2: 괜찮았습니다.
1: 아,
2: 일단 봉민이 어, 너무 감사드립니다.
0: Right for your performance.
2: 자, 잠시 대기해 주시고요. 우리 투표 시간 네. 끝나고 다시 커넥트 하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2: 네. 어, 일단 너무 어, 우리 시작 너무 좋았어요. 네. 어, 제발 우리 두 번째 도전자 안 듣고 있었길. 제발 안 듣고 있었기. 네. 자, 우리 근데 우리 타임즈 골드님이 대학 축제 나가본 듯 이렇게 말하고요. 네. 어, 유주님은 교회 같은 데서 노래 부르시나요? 이렇게 물어. 아, 우리 봉민님 우리 좀 교회에서 나오는 목소리인가요? 네. 어, 일단 너무 잘 불렀고요.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 도전자 이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2: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3: 안녕하세요. 부산에 살고 있는 가수 지망생 18살 구지민입니다.
2: 아이고, 지민님.
0: 나이스. 부산 인 더 하우스.
2: 반갑습니다. 가수 뭐라고요? 아까 뭐,
0: 지망생.
2: 지망생.
0: Wannabe.
2: 아, 가수 wannabe.
0: That's right. Going to be.
2: 네, 아, going to be. Going to be. Right. Future singer. Future
0: right.
2: 가수 우리 지민님 반갑습니다. 네. 어, 지민님 그러면 그 뭐지? 이 희망 이 직업이 이렇게 뭐 노래하는 가수입니까?
3: 네.
2: 어, 지금 뭐 그쪽에 그럼 공부하고 계시나요?
3: 네, 부산에서 보컬 배우고 있어요.
2: 야,
0: 네. 그 이 노래도 배워본 적 있어요?
3: 어, 아니요. 이 노래는 처음 불러봐요.
2: 아, 자, 오늘의 도전곡 브루노 마스 업타운 펑크 노래.
0: 어떠세요?
2: 네, 어땠어요?
3: 아, 이 노래 들으면서 너무 신나가지고 저 혼자 막 춤추면서 불렀어요.
0: 좋죠?
3: 네, 너무 좋더라고요.
0: 되게 잘 붙죠?
3: 네, 완전 약간 쫀득쫀득한 맛이 있더라고요.
0: 그렇죠. 한번 네. 들어볼까요?
2: 어, 이게 바로 이거나요? 형, 아메 지금
0: 그냥 들어도 될 것 같아.
2: 가수 김조한이 너무 지금 엄청 기대하고 있는 지금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3: 네,
2: 지민님, Are you ready?
3: 저도 yes, 인터뷰 I'm
2: ready. 저도 인터뷰를 살짝 더 하고 싶은데 근데 김조한이 지금 너무 기대하고 있어요. 자, 음악 주세요.

0: 그럴 줄 알았습니다.
1: 아, 너무 잘한다.
2: 아, 감사합니다. 아, 너무 떨려요.
1: 아, 뭐라 막 지금 다 던지고 싶어요. 지금 너무 신나 우리. 지민님.
2: 네.
1: 아, 지금 그냥 가수 하세요 지금.
2: 아, 진짜요?
1: 네. 어, 너무 잘하신데. 네.
3: 딱 목소리 듣고 딱 보면 그냥 인터뷰 필요 없이 그냥 와, 그게 좀 있는 것 같아.
1: 진짜 형 이 기 진짜 아주 너무.

0: 같아요.
1: 네. 오, 그 형도 너무 신기하긴 한데 바로 이렇게 알 수 있는 거. 근데 와 지민님 일단 오. 소울이랑 일단 네. 진짜 자기 노래로 만든 느낌 너무 들었거든요 저는.
2: 아 감사합니다.
1: 네.
0: Call the police and fireman. 여기 본인 스타일로 했어요.
1: 저 제일 그 뭐지 그 감동받는
0: fireman,
1: 부분.
0: Fireman,
1: girls hit hallelujah. Girls hit hallelujah. 이거 할렐루야. 이거 절대 이 할렐루야 교회에서 하면 안 되잖아요. 이거 이 청년 왜 그러지? 라고 하는 어른들이 있을 수 있는데 할렐루야.
0: Don't believe Jesus. Come on.
1: 아 근데 지민이 일단 너무 너무 잘 불렀습니다. 일단 진짜 완전 감동, 완전 감동. 자 지민이 잠깐 대기하시고요. 우리 투표 시간 갖고 나중에 다시 커넥트하겠습니다.
2: 네.
1: 네. 오, 진짜 오늘 완전 대박. 완전 역대급이다 오늘. 역대급. 죄송해요. 역대급. 역대급. Great. 맞죠? 네, 역대급이네요. 와. 요런 투표 어떻게 할 거예요?
0: 아, 그냥 더 펑키한 이제 거 갖고 와도 되겠네요.
1: 진짜 그 정도 우리 이노자 이 신 뭐지?
0: 문제 내가
1: 도전,
0: 힘들어.
1: 도전하시는 분들.
0: 내가 힘들어요.
1: 아 형은 그냥 살살 하고요. 살살 하고 왜냐면 이 도전자들 모습을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하니까. 자 여러분 아주 어려운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 어떻게 갈지 나도 너무 궁금하다. 오. 자 투표 시간이 왔는데요. 네 투표 number one 1번 or 2번. 나는 1번 부산에 계시는 우리 이봉민이 남구민이라고 했잖아요. 이봉민님이 덜 잘했다 생각하면 문자로 1번. 그리고 부산에 있는 우리 구지민 학생 학생이었나? 일단 yeah. 구지민님 이 2번이었는데 나는 2번이 더 잘했다 생각하면 문자로 2번. 어디로 보내냐? 샵 9050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문자 한 통에 100원 됩니다. 카톡이나 너튜브 댓글로도 투표 가능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딱 10초만 드릴 겁니다. Only 10 seconds we're gonna give you to cast your vote. 오케이? 자 여러분 준비됐습니까? 준비됐습니까? 시작! Yeah.
3: 10, 9, 8, 7, 6, 5, 4, 3, 2, 1
1: 자, 여러분 투표 시간 끝! 마감됐습니다. Don't send them in now. They will not count. 근데 오늘 우리 청취자분들, 우리 부스타분들도 너무 감동받아서 투표 엄청 많이 들어오고 있네요, 오늘. 일단 너무 감사합니다. 이것도 아마 우리 오늘 도전자들 두 명 다 너무 해피하게 만들 것 같은데. 자, while our staff counts the votes that have come in, 근데 오늘 진짜 대박이었던 게 문자도 너무 많이 들어왔습니다. Yeah. So let's read a couple of messages that came in. 보자 우리 타임즈 골드님이 업타운에서 펑크 난 게 아니고 라고 하는데
0: yeah. No punk, it's 네. just funk.
1: 네, funk.
0: Here at BEFM.
1: 네, funk는 뭐 업타운, 다운타운 상관없이 everybody enjoys, right? Mm-hmm. 네, 우리 유저님이 뭐야 어렵다고 하시더니 엄청 잘하시네요. 이거는 1번 우리 봉미님이 노래했을 때 이렇게 문자 보냈는데 맞아요. 막 엄청 걱정하다가 깜짝 놀랐잖아요 저희들 맞죠?
0: 그러니까
1: 네 우리 유저님 또 원래 노래 좀 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 라고 이렇게 말해요. 두 번 다요. 네, 맞아요. 왜냐면 우리 number two 우리 지민님이 부를 때 우리 나형님이 와 소울풀이라고 하네요. 오 부산 그루브 이거네 라고 이렇게 왔네요. 네 너구리님이 아니 이거 너구리님 아니 이거 그냥 종이 저희한테 던지는 거 아니죠? 아, 죄송해요. 저도 너무 막 신나서 막 그럴 때 있잖아요.
0: 뽕뽕뽕뽕 뭐 이제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런 거
1: 맞아요.
0: 있잖아요.
1: 저는 막 너무 신나서 막 사람들이 막 너무 신나 막 테이블 있는 거 막 다 던져버리고 막 그럴 때 있잖아요.
0: 그런가요?
1: 없나요? 예. 아니요 저만 그런가요? 예. 죄송해요.
0: 영어를 많이 그런게 나오네.
1: 아니요 일단 종이라서 좀 던졌습니다. 네 너무 신나서. 자 여러분 투표 이제 카운트 마무리 됐고 이제 오늘의 인원자 위너를 발표한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의 위너는요 바로 2번 구지민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지민님.
2: 와
1: 네
4: 축하합니다.
1: Congratulations to you. 오늘의 이노자 위너가 됐습니다. How do you feel? 지금 기분 어때요?
2: 와 근데 아직까지 너무 떨리고 너무 기뻐요.
0: 됐어요. 야, 저는 뭐니? Don't believe me, just one.

0: 할렐루야. Come on.
1: 진짜 노래 부를 때는 긴장한다라고 전혀 느끼지 않았습니다. 지민님. 네, 지민님. 오늘 위너 축하드리고요. 백화점 상품권 받아갑니다. 축하드립니다.
2: 축하합니다. 네. 우리 빨리 공개 방송 한번 해서 한번 모시고 싶네요.
1: 이분 이름 기억하세요. 우리 네, 작가님. 네, 진짜 이분 스튜디오 초대해서 진짜 듣고 싶다. 그러니까요. 우리 일본도 초대해서 듣고 싶은데. 네. 지민님, 일단 한참 이제 가수 준비 중이라고 했잖아요.
3: 네.
1: 네. 그래서 오늘 이 백화점 상품권 받아가는데, 그게 좀 이렇게 지민님의, 이게 가수의 꿈을 향해 좀 쓸 수 있으면, 네,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3: 네.
1: 네. 감사합니다. 너무 축하드리고, 혹시 하고 싶은 말 있습니까, 지민님?
3: 너무 감사합니다.
2: 파이팅! 파이팅 하시고요. 되게 너무 잘하셨어요.
1: 네, 진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일단 저희한테 지민님 목소리를 나눠서 저희가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3: 감사합니다. 네.
1: 자, 아쉽게, 진짜 오늘 어려웠을 것 같은데, 우리, 2등을 했던 우리 봉민님이랑 잠깐 커넥트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1: 봉민.
2: 네.
1: 근데 너무 봉님 너무 감동적이거든요. 저희한테.
4: 아, 또 가수 지망생 분이 나오셔가지고.
1: 아, 그쵸.
2: 근데 재도전 하시면 되거든요.
1: 맞아요, 봉민님 윈 못했으면 재도전 가능하고요. 오늘은 음식 뭐지 먹을 거 받아가고 다음에는 백화점 상품권 받아가세요. 괜찮죠?
4: 네.
2: 좋습니다. 치킨 좋아하세요? 네. 아니면 피자 좋아하세요?
4: 두 개 다 좋아하는데요. 치킨. 더 땡깁니다 오늘.
1: 그렇죠.
2: 치킨 갑니다.
1: 저희가 치킨 쏩니다. 네, 봉민님 일단 저희 함께해서 너무 감사하고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습니까?
4: 다음에 한번 또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좋습니다. 진짜
2: 너무 잘하셨고요.
1: 봉민님 또 오세요.
4: 네, 예. 알겠습니다.
1: 기다리고 있을게요, 진짜.
4: 네, 네.
1: 난 진짜 봉민님 목소리도 진짜 또 듣고 싶은 목소리 중 하나. 네,
2: 꼭 해주세요.
1: 맞아요, 봉민님 일단 저희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4: 네네 감사합니다.
1: 네. 네. 와 진짜 오늘의 인오잡 진짜 기억에 아주 오래 남겠다. Stuff. 맞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인오잡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 인오잡도 있는데 다음 주 도전곡도 우리 김초한 가수가 살짝 미리 맛보기 네 들려드릴 건데 형 are you ready?
2: Mm-hmm.
1: 음악 큐!

0: 진짜
1: 로코하다 형님.
2: No.
0: Living La Vida Loca by Ricky Martin. 다음 주 도전곡입니다, 여러분. 네, 우리 유저님이 조한 마틴이라고 하네요. 네, 진짜 조한 마틴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다음 주 또 기대하세요. 아시겠죠? All right, time to wrap up our number one. 형 잠깐 빠이 하고 우리 내일 뵙겠습니다.
2: That's right.
0: 네, 여러분. Tune in 7 o'clock, hour number 2. More show for you. In the meantime, Mark Ronson, Bruno Mars, Uptown Funk.

0: The time is now 6 o'clock.
1: Please be informed that all the programs you hear now are reruns that were aired yesterday. Time in hours, minutes, and seconds mentioned in the program do not reflect the current time.
2: English with
3: 부산 아지매
2: 대한민국 제1호 국제관광도시 글로벌 해양수도
3: 바로 부산 아닙니까?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줄라 합니다. 배울 준비 되지?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2: 오이소 보이소
3: 영어 하이소. 와, 무슨 은행에 손님이 이래 많노. 하루 종일 기다리네.
4: Next customer, customer number 800. Please come to the next available counter.
3: 보자. 800번. 드디어 내 차례네. Here.
5: Hello, good afternoon. How can I help you?
3: Help. Help. Yes, help me, okay?
5: Absolutely.
3: 앱? 아니, 앱은 필요 없고요. 뱅크. 그 뭐지? 은행 계좌. 은행 계좌 오픈요. 아, account open, okay?
5: Absolutely.
3: 아니, 앱은 필요 없다니까요. 은행 계좌 하나 만드는데 자꾸 무슨 앱을 깔라노. No app.
5: All right. So you'd like to open a bank account with us, right? I'd be happy to help you with that. First, may I see your ID, please?
3: ID요? 아니, 왜 통장도 없는데 앱을 깔라 하지를 않나? ID는 또 왜 물어보지? 나중에 비밀번호까지 보는 거 아이가? 아니, 이거 보이스피싱 같은데. 엄마야, 내가 절대로 안 속지. No app, no ID, never.
5: Oh, no ID? I'm sorry, but you can't open a bank account without an ID. Please bring your ID and visit us again. Thank you. Next customer.
3: 오늘 배워볼 표현. 물론이지, 당연하지. 영어로 뭐라고 해?
5: Absolutely. Absolutely.
3: Absolutely.
2: 상대방의 말에 강하게 동의하거나 기쁘게 승낙을 할 때 absolutely 라고 말합니다. 직역하면 절대적으로 라는 의미지만 실제로는 물론이지, 당연하지, 완전 동의해 처럼 강한 긍정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단순히 yes 보다 더 강한 동의나 확신을 보여줄 때 사용하고 특히 부탁이나 제

0: 대안에 흔쾌히 응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표현도 비슷한 뜻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Definitely, of course, for sure.
1: 부산 아줌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나도 그래, 나도 마찬가지야. Absolutely.
0: Absolutely.
1: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0: See you tomorrow.
2: (잘 잤다. 어머, 벌써 저녁 6시 8분이네? 올스타 잉글리시 할 시간이다.
3: Hey, babe. All-star English time. Let's tune in.
4: 맞다. 올스타.
2: 아, EPQ 신청해야지. 아, 인호잡도 신청하고 10만원 백화점 상품권도 받아야 하는데 보자, 어디 보자.
4: 어, 인호잡. 내가 먼저 신청했거든.
2: 아, 무슨 소리야. 내가 먼저 할 거야. 번호표 뽑고 오세요.
4: 아, 그래, 맞아. 올스타는 듣기만 하면 아까워. 자기가 먼저 인호잡 하고 내가 EPQ 해서 커피, 치킨 세트, 백화점 상품권 다 가져갈게.
5: 와우! 선물 받고 골라 듣고 참여하는 재미. 올스타.

0: et demi moins. Hein.
1: Cake or young to you.
0: With Tegan.
1: That's right. We have Tegan joining us here in the studio for another episode of Kikori Young Tabu.
0: With Tegan.
1: Hi, Tegan.
0: How are you today?
1: Doing good. How are you?
0: Are you handling the heat wave okay?
1: Don't get me started. I just forgot about it too, and then you brought it back up.
0: But you know what? I'm surprised. I was looking at the weather forecast. Yeah. Actually, rain is in the forecast coming up this weekend.
1: Yes, I think it's due to the 살짝 영향, 살짝 influence that Korea is having due to Typhoon Dolphin, was it?
0: I don't know.
1: 돌핀이죠? 지금 태풍 이름이 네 맞을
0: so we're,
1: 겁니다.
0: We're getting a little remaining.
1: 맞습니다. 바람도 살짝 오늘 there was quite a bit of wind today.
0: 네.
1: 그래서 여러분 단디 챙기시고요. 네. 우리 유저님이 태긴 민수를 왜 사진 찍어요? 카메라 아깝게 용량 많거든요, 태긴이. 용량 많거든요. 영향 많아서 태기 저 사진 한번 찍었습니다.
0: 네. I want to show the new studio because we moved down into a new studio, so I'm trying to get some behind the scenes footage.
1: 네, 맞아요. 지금 이 new studio에 어디를 사진 찍든 완전 그냥 포토존이거든요.
0: Yes, 네. It's really cool. So if you're watching or if you're listening, I guess tune into our YouTube and you can check us out at
1: 맞습니다.
0: The new studio.
1: 네, real quick, Tegan, I also want to let our listeners know that we have a very special, I guess, event going on here at All Star English. 여러분, 뭐 다른 방송이 아니고 여기 All Star에서만 진행 중인 이벤트가 있습니다. Right? It's the 죄송해요. 저 이름 까먹었군요. 맞아요. It's the All Star English 여름 생존 신고 이벤트. 빠빠라빠. 푸쉬 푸쉬 푸쉬. 오. 우. 아. 우리 부장님이 사운드 팩스 안 넣으셔서 제가 넣었습니다. 네, 여러분. 금요일 방송 전까지 여러분들이 우리 방송을 라이브로 듣고 있습니다. 이 생존 신고를 저희가 받고 싶어서요. 네, 사진을 원합니다. 무슨 사진이냐면요. 지금 우리 방송을 라이브로 듣고 계신다. 그래서 혹시 폰으로 저희 뭐 방송 뭐 앱이나 팟빵이나 라디오나 or 뭐 너튜브로 보고 있다. 그 스크린 캡처 해가지고요. 보내주든가. or 차에서 라디오 듣고 있으면요. 차에 라디오? 이렇게 살짝 왜냐면 시간 다 보이잖아요. 사진 찍어서 저희한테 보내주시면요. 추첨으로 통해 20명, 20명께 푸짐한 선물을 드릴 겁니다. And that's going to be on Friday, okay? So it's the All-Star English 여름 생존 신고 이벤트 진행 중인데요. 네, 우리 유수님 ONG 이름 까먹는 걸 효과음으로 만 네, 저희 이 정도입니다. 네. So we would like for all your participation. 여러분, 선물 받아가세요. 선물 좋은 거 진짜 많이 드리거든요. 자, 어디로 보내냐? 다시 한번 말해드리면요. 샵 9050, pound 9050, 문자 한 통에 100원 되고요. 카톡이나 너튜브 댓글로도 보내줄 수 있습니다. 이런 많은 참여

0: 그냥 보따드립니다. 선물 많이 받아가세요. 부장님 늦었어요.
1: Oh, you got a sound effect.
0: I wanted that sound effect right at the beginning. But it's okay. 네, 뭐 이제 나왔으니까 괜찮습니다. 태긴도 보내세요, 사진.
1: Okay, sounds good.

0: 다고 이렇게 원조일 것 같아요. Dagan, thank you so much. We'll see you back here next week, okay?
1: All right, see you then.
0: All right, folks. Time for a quick song break. 우리 유조님이 신청곡을 하나 했네요. Dynamic Duo 다이내믹 듀오가 부릅니다. 출첵. W와 함께하는 특별한 밤. Everybody 모두 출석 체크.

0: 반갑습니다, 여러분. Time is now 7:27 here in the studio. Welcome to hour number two of All Star English. I'm your everyday star, Minsoo Shin.
1: 이제 뭐 음악 이제 음악도 안 깔아주네요.
2: 네. 네. 네. 이제 알아서 이제 척척 해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 왔어요.
1: 이런 영어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Take the hint.
2: Take the hint.
1: 네.
2: 알아서 유추해라.
1: 네. 네. Take the hint. 네, 그게 여기서 조금 눈치를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부장님이. To you 문자 요정. 네. 이제 인트로 네. 음악도 안 줄 거다.
2: 네.
1: 네.
2: 뭐 이제는 뭐 믿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1: 어.
2: 네. 그만큼 믿어준다.
1: 네, 그런 뜻이 수도 있고요.
2: 네. 네.
1: We'll just leave it at that, alright? 자, 문자 요정 왔습니다, 여러분.
2: 네. 우선은요, 우리 0859번님께서요.
1: 네.
2: 교대 근무라서 오늘 야간 근무 출근해서 도시락으로 저녁 먹으면서 All Star English 듣고

0: 있어요라고.
1: 일단 교대 근무하시는 분들 모두 다 진짜 화이팅입니다. 와. 네. 그리고 특히 우리 0859님 네. 저희 방송 들으면서 도시락 듣고 계시면 일단 소화는 아주 잘 될 겁니다. 네. 소화도 엄청 잘 될 거고요. 그 도시락의 그 영양이 흡수도 엄청 잘 될 거예요. 저희 방송이 좀 그렇거든요. 근데 특히 대신 저녁 타임, 네. your dinner time, best friend가 될 수 있습니다. All Star English가.
0: 대신 7시 35분 전에는 다 해치우셔야 됩니다. 왜 그런지 물어보지 마세요. 네, 그 이유는 알아서 이제 해석을 하시는 걸로.
1: 아, 그래. 이분이 맨날 대변 소변 얘기만 하니까 일단 08 네. 우리 오구님 빨리 드세요. 시간 네. 아직 있습니다.
0: 긴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넘어가서 오늘의 1등은요. 와, 저 굉장히 놀랐습니다. 숫자 1이 이렇게 많이 찍힌 거는 전 평생 처음 봐요.
1: 누구였죠?
0: It's me, 민수님. 아, 어느 분인지 제가 모르겠는데요. It's me, 민수님께서 오늘은 독보적 1위다.
1: 여러분, 네. 좀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0: 뭔가요?
1: It's me, 민수가요. 저예요. 놀랐죠?
2: 진짜?
1: 쇼킹하죠? 여러분, It's me 민수가 너튜브엔 접니다. 네, 아마 그렇게 몰랐을 거예요. 네, 여러분 아마 저 이름 스펠링도 아마 모르고 계시는 분들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일단 It's me 민수는 너튜브에 접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1등했어요.
0: 네,
1: 네. 근데 이거는 여러분 놀라운 거 하기도 하고 네. 좀 살짝 혼내려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0: 그 영어 좀 써달라고.
1: 아, 네, 네. I did it on purpose. To remind our listeners 네. that I logged into our show. I don't want to call it my show because it's everybody's shows here, right? But I logged on to our own show and I hit number one. Not just once.
0: 네네네.
1: Not just twice. Uh-huh. Not three times. Mm-hmm. Not four or five. Uh-huh. But I think 20 times I pressed one.
0: 그래서 이제 문자가 하나 왔어요. 고수님께서요. 다 알고 있는데요.
1: 고수님.
0: 다 알고 있는데.
1: 알고 있었어요? You knew?
0: 알고 계셨다고.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
1: 아니, 엄청 비밀스럽게 하려고 했는데 I tried to be as secretive as I can.
0: 네네.
1: 이제 그런 느낌이에요, 진짜.
0: 이게 어쩌다 이게 유출이 되어버렸어요.
1: 이게 슈퍼맨이 안경 벗어서 사람들이 슈퍼맨이다 라고 이렇게 아는 그런 순간같이 느끼거든요.
0: 요즘 이미 이제 스파이더맨 느낌으로 네. 아, 조금 네 넘어가라고요. 네. 네네네.
3: 재미없대요.
0: 네, 그 수많은 1등 사이에서요. 네. 누가 끼었냐면요. 낙지연이님. 고생 많으셨죠?
1: 2등이었습니다.
0: 네, 2등으로 들어오셨고 메리님이 3등. 근데 이제 저희가 계속 이제 이번 주 월요일부터 말씀드렸던 게 생존 신고, 생존 그 여름 특집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런 분도 계십니다. 진리님, 저는 생존 다시요. 저는 생존 신고했지만 선물은 괜찮아요. 그래도 드립니다.
1: 아니요, 빼요.
0: 네.
1: 네. 빼겠습니다. 네, 일단 참여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네네. 이름 확실히 빼드리겠습니다.
0: 네, 우리 닥터수님, HK 과장님 시간 잡아먹지 말고 빨리 진행 바랍니다. DJ Joe, drop the beat. How dare you. 문자 중에 아시죠? 오늘의 아지즈 뭐냐면요. 요즘 해수욕을 즐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1: 더
0: 계곡이나
1: Sailless.
0: 아니면 뭐 해변에서 또는 뭐 워터파크 이런 데서 많이 하시는데 네. 오늘의 주제가 뭐냐면 How to properly wash off waterproof sunscreen during vacation season입니다.
1: How to properly wash away
0: waterproof sunscreen. 왜냐면요. 이제 피서철이다 보니까 대부분 이게 선크림을 방수가 되는 걸로 많이 쓰시거든요.
1: 그게 방수가 waterproof입니다. Waterproof. 네.
0: 그래서 이거를 많은 분들이요. 뭐 아시고 계시겠지만 어떤 분들은 그냥 뭐 cleansing foam 아니면 body wash 이걸로 다 지워지겠지 하지만 절대 아닙니다.
1: 네.
0: 자,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1: 혹시 네. 우리 지금 문자 하나 왔는데 이분 말 맞으면 네. 여기서 그냥 마무리하는 걸로 합시다.
0: 맞아요.
1: 네.
0: 근데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닥터 손님께서 클렌징 오일이라고 하셨는데 네. 그거는 우선 얼굴이에요. 몸은 말씀 안 하셨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as Dr. Sun 님 said, 기름은 기름으로 유화 작용 때문에 cleansing oil 이걸 먼저 쓰셔야

0: 되고요. 네. 두 번째 그제서야 이제 클렌징 폼 이걸 쓰는 거죠. 네, water based foam cleanser. 그 마지막으로 이제 목과 몸에도 저희가 선크림을 바르잖아요. 여기서 보니까 미셀라 워터라는 게 있대요.
1: 무슨 워터?
0: 미셀라 워터.
1: 스펠링 어떻게 됩니까?
0: M-I-C-E-L-L-A-R. 네, 이게 유분 분해 능력이 높은 오일 타입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미셀라 워터 이런 것들을 써서 바디 워시랑 같이 쓰면은요 굉장히 잘 씻겨 나간다고 합니다.
1: 네,
0: 네. 그래요.
1: 네. That's it?
0: 네. 뭔가 더 하고 싶은데요. 네. 과장님이 기다리고 있으시니까.
1: 아이고. 네. 아, 맞아요. Because a lot of people, you know, these days they want to put on sunscreen and then go into the water and still come out with sunscreen on. 네. 너무 좋잖아요. 다시 안 바르도 되잖아요.
0: 그렇죠.
1: But to properly wash away 네. that waterproof sunscreen, this is something that you do need to keep in mind.
0: 진짜 화상 입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무조건 선크림은 바르고 들어가셔야 된다.
1: 네. 네. 자, 고수님한테 문자 왔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안녕히.
0: Bye. 이쪽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2: 고마워요. 저는 한우 원뿔뿔 체크드 스테이크 세트 A 주시고요. 미디엄 웰던으로 부탁해요. 노래 너무 좋다. 이게 무슨 곡이지? 아우 궁금해. 제목이 알고 싶어 물어봐야겠어. 저기요, excuse me.
3: 네, 손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2: 이 곡이 무슨 곡이죠?
3: 아, 소고기입니다.
4: 영어는 소통입니다. 소통이 필요할 때 올스타 잉글리시.
1: 그 right. 소통이 필요할 때 여러분 All Star English가 답입니다. The time is now 7:35 here in the studio. You're continuing to join us here in the second hour of All Star English. I'm your everyday star Minzu Shin. Joining us to my left, we have none other than HK 과장님.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5: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How 반갑습니다.
5: are you? 또 해줘야 돼요.
1: 네.
5: 해줘야 되거든요.
1: 하세요.
5: These days I'm so swamped at work.
1: 네.
5: But joining All Star English. Always boost my mood.
1: 네. 네. It's like a broken record at this point.
5: 아, 이건 이제 거의 외우실 것 같은데요.
1: Broken record라고 그 뜻 압니까?
5: 표현인데
1: broken 이게 record 있잖아요. Record 네. player 그 record인데 네. 고장 났으면 계속 이게 똑같은 이게 노래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5: 아.
1: 다음 이렇게 노래도 아니고 다음 구간으로 안 넘어가요. 네.
5: Broken record.
1: Right. Boost my mood. Boost my mood. Boost my mood. Boost my mood. 이렇게. 아, 근데 좋아요. 네, 이거 사람들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잖아요.
5: 아, 그래서 근데 역시 댓글이 많이 왔거든요.
1: 네.
5: 아, 우리 저기 과장님은 문자 하나 다 읽어준다. 문자 요정보다 제가 문자를 많이 읽어준다. 이런 댓글들이 굉장히 많네요.
1: 이거 불만일까요? 안감 칭찬일까요?
5: 아니요, 굉장히 지금 좋은 것 같거든요. 네. 분위기 아주 좋습니다.
1: 네.
5: 우리 특히 닥터스님 문요보다 문자 많이 읽어주시는 과장님 반갑습니다.
1: 아, 이거 오케이.
5: 아, 우리 진니님. 정통 공무원 배과장님 폭염에 안녕하십니까? 정통 공무원은 뭐죠?
1: 전통 아니고 정통이네요. 정통. 네, 정통 공무원. 네, 딱 그 뭐 model civil servant인가요? 정통이?
5: 아 그렇습니다. 아 우리 유저님 과장님 쿨톤이신가요? 뭔가 하늘색 옷 입으니 얼굴이 밝아 보이시네요.
1: 어, 자주 입고 아 근데 수트 또 자주 입고 오기도 예, 하고 예, 오늘 예, 살짝 그렇죠. 밝네 그렇죠. 밝은 모습 너무 좋습니다.
5: 아 우리 닥스수님 굉장히 밝. 그래서 부스트 마이 무드는 확실히 외웠습니다. 저도 요거는 항상 외웠어요.
1: 이거는 외운 거보다 이게 PTSD예요.
5: 네.
1: 이거는
5: 아 우리 네. 또 고수님 칭찬이라고 하시네요.
1: 네,
5: 저에 대한 칭찬이라는
1: 그쵸?
5: 거죠.
1: 그렇죠. We do have to 살짝 헷갈리니까.
5: 아 또 네. 김미숙님도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네. Thank you so much for all your messages. So 과장님 always joining us to fill us in on updates on programs, policies, and of course events taking place here in Busan. 오늘이 66회차.
5: 아, time flies.
1: 진짜 time flies, 네. indeed. 자, 그럼 오늘도 똑같이 민원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5: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사는 40대 남자입니다. 아내와 이야기 나눴어요.

0: 여보?
1: 어?
0: 뭐해?
2: 어, 여보. 여보는 핸드폰 꺼질 것 같아. My phone is about to die. I'm down to 5%. Do you have a charger I can borrow? 충전기 있어, 혹시 여보?
0: 야, 영호 이제 갈수록 더 잘하네.
2: 그치, 빨리 충전기.
0: 아니, 아, 충전기 그 당연히 있지. 아, 근데 그 그나저나 우리 이제
2: 아, 빨리 충전기.
0: 아니, 그 그나저나 우리 사촌 그 민철이자 민철이.
2: 아, 걔 민철이 돈 빌리고 아직 못 갚은 민철이.
0: 아, 영호 돈 얘기는 아니야. 민철이가 이제 취직을 해가지고 열심히 일하는데 돈 모기가 참 쉽지가 않아 보여.
2: 아, 여보, say less. 청년들 일자리에 주거까지 진짜 쉽지 않다. It's the elephant in the room.
0: 맞아. 아, 근데 부산시에서 그 청년 지원 사업 많이 한다고 들은 것 같은데 그치?
2: It rings a bell. 맞아. 청년 문제는 정말 중요한데 또 해결이 쉽지 않은 것 같아. It comes with the territory.
0: 아니 그 맞아 그렇고 있잖아 여보. 날씨가 점점 더워지는 것 같아.
2: 왜 이렇게 토픽을 점점 계속 이렇게 빨리 넘어가? 아 근데 그러게. I feel like I'm melting. I'm not good at handling the hot weather. 진짜 나 더위에 너무 취약한데. 아 이럴 때 취약계층 분들을 더 더위에 대처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여보 맞지? 아 부산시가 꼭 지원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래서 빨리 우리 아이블릭 스위트 보이스 민수 아빠한테 물어봐.
0: 이렇게 아내와 이야기하다 보니 청년 지원, 더위 관련 취약계층 지원 등 다양한 게 궁금했는데요. 민수님과 HK님이 자세히 알려주세요.
2: 그리고 충전기 어디 있어 빨리!
3: 네, 일단 민원 잘 들었습니다. 부부 사이에 충전기는 빌리는 건 아니죠?
0: 아, 근데 저기 어제 우리 민주쌤 표현을 쓰려고 하다 보니까 네. 이거 좋더라고요. My phone is about to die.
3: 네, my phone is about to die.
0: 아, 이것도 굉장히 I'm down to 5%.
3: 네.
0: 이 5% 남았다는 거죠.
3: 그밖에 없다.
0: 네네.
3: 네.
0: 그래서 이제 어제도 이 표현이 돼. Do you have a charger I can borrow? 그래서 조금 저도 이상하긴 했는데 네. 썼습니다.
3: 네. 잘했습니다. 네. 자, lots of topics. 네, 그나저나 그러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뭐 몇 번 한 번 나왔는데 그나저나 같이 넘어가는 때 네, 한 두세 번 있었습니다.
0: 아, 오늘 또 댓글 오늘 댓글 굉장히 많네요.
3: 네.
0: 굉장히 뜨거운데요.
3: 짝 챙겨 주세요.
0: 아, time is golden 님.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3: 네.
0: 과장님 시장 바뀌어서 겁나 힘들겠네. 맞아요. 예. 네, 힘들고요. 예. 아 우리 닥터 수님 영어 잘하는 만큼 짜증도 늘어남.
3: 네.
0: 민순이 얘기겠죠.
3: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예.
0: 아 우리 유자님 과장님 자다가도 치면 나올 멘트. Boost my mood. 네. Say less. I'm swamped with work.
3: 네. 더 뺐습니다. 더 아, 빠졌습니다. 더
0: 네. 아 고수님 민순님 연기 중간에 애드립 자제요.
3: 어 근데 애드립 너무 애드립처럼 보였으면 아 제가 더 열심히 해야 됐습니다. 네.
0: 아 우리 토리님 오랜만에 반갑고요. 지쳐 보인다고 하네요 제가.
3: 그렇죠. 네. 힘들어. 아, 힘들어 보일 수도 있죠. 네. 우리 과장님이 열심히 일을 하시니까.
0: 예, 예, 예.
3: 네. 자, 여러분 문자 이제 그만 보내주세요. 네. 우리 과장님 위에 문자를 그만 보내주십시오.
0: 아니 문자 좋습니다. 네.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3: 자, 일단 네. lots to get to to fill our listeners in. What's the first?
0: First one is about youth.
3: 어, youth?
0: 어, 이제 청년 지원 얘기 나왔어요.
3: 네.
0: Youth. Busan City will recruit 6,000 participants for the Busan Youth Double Happiness Saving Account.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 부산 청년 기쁨 두배 통장이군요.
3: 네.
0: Busan City will recruit 6,000 participants for this from next Monday to August 21st.
3: Okay, so the 부산 청년 기쁨 두배 통장. Tell us details.
0: Participants who save 100,000 won each month for 2 or 3 years will receive a matching contribution from the city, allowing them to receive up to 7.2 million won plus interest at maturity.
3: 오.
0: 그러니까 매달 10만 원씩 저금을 네. 2년에서 3년 하면은 최대 720만 원까지
3: 오.
0: 우리 청년이 받을 수 있는 건데요.
3: 네.
0: For more detail, for instance, imagine that if you are youth, 아 민수님한테 해당이 안 되네요. 저는 해당이 되죠. Youth, if you save 100,000 won for 3 years, 그러니까 10만 원씩 3년 저금한다고 생각하면.
3: 네.
0: Then you will have saved 3.6 million won. 이제 여러분이 360만 원 저금을 했겠죠.
3: 네.
0: Then the city will match that amount with another 3.6 million won. 그러니까 이제 360만 원 저금했으니까 부산시에서 또 360만 원을 매칭해 주는 거죠.
3: 와.
0: And also adding to that, you will also earn interest on that total balance.
3: 네.
0: 그러니까 이자까지도 받으시고요.
3: 아 제가 청년 때 왜 이런 거 없었습니까?
0: 그거는 너무 오래 전이라 가지고.
3: 아, 오래 전 아니었고 한 2년 전까지 저도 청년이었거든요, 부산에. 네. 아, 일단 예. 그만큼 부럽습니다. 저는 to have this type of support, right? These

0: type of opportunity to be available for the youth of our city. So I do believe there's probably conditions though to receive this, right?
1: Yeah, so it is. 네. Applicants must be Busan residents, aged 18 to 39. 그러니까 18세에서 39세 부산에 사시는 분이어야 되고요. 네. And also who are employed or self-employed and meet the income requirements below 100%, 150% of the median income. Mm-hmm. Applicants can be submitted through the official website and the result will be announced on October 2nd.
0: 네. 우리 유저님이 민수는 대신 연금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데.
1: 그렇죠. 얼마 안 남으셨죠.
0: 연금 몇 살부터 받을 수 있어요? 나이?
1: 65? 요 정도. 네.
0: 65. 한참 남았습니다, 저. 네. I'm more closer to 청년 than to 연금 받는 age. 예. Okay?
1: 네. 아, 우리 여기 포스터가 나와 있는데요. 네. 포스터에도 보면 또 부기가 있습니다.
0: 아, 부기 뭐 맨날 있어요, 뭐. That's surprising. 네. 네. 여러분 이제 문자 그만 보내세요.
1: 아, 또 다음 가기 전에 또 문자 많이 왔거든요. 우리 유저님, 과장님 나중엔 부산 여행 추천 코스 알려주세요. 부산 시민이 아닌 부스타들을 위해서.
0: What does that have to do with today's show? 예. 뭐 하나 알려주세요. 뭐 나 말 나온 김에.
1: 아, 그건 또 제가 저기 관광부서가 아니라가지고.
0: 와, 이렇게 빠지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제 문자 보내지 마세요. Okay? Stop with the messages. 네. 뭐 그거밖에 안 왔어요?
1: 아, 또 저 있거든요. 우리 타임이즈 골드님. 그니까요.
0: 뭐가 그니까요 있네요. 아, 힘들어서.
1: 아, 직장 생활이 힘들다.
0: 그렇죠, 그렇죠.
1: 예, 예. 네.
0: 좋습니다. 자, 좋습니다. 일단, good to hear, right? That's the 부산 청년
1: 기쁨 2배 통장.
0: 2배 기쁨 2배 통장.
1: 청년 기쁨 2배 통장.
0: Good to hear. What's next?
1: Next one is another program for youth.
0: 맨날 youth. 맨날 youth. 좋아요. What's next?
1: Yeah, Busan City is providing up to 400,000 won, mm-hmm. In support for brokerage fees and moving expenses to help ease the housing cost burden on young people.
0: Mm. 이제
1: 청년들의 이사비와 네. 이제 중개 보수비를 40만 원까지 지원하는.
0: 아, 40만 원. That's a lot.
1: 맞습니다.
0: 40만 큰 돈입니다, right? But I'm sure this also has conditions.
1: Yeah. Duh. Say this.
0: Say this.
1: Applicants must be employed, and a young household has aged 18 to 39 as mm-hmm. well,
0: 네.
1: Who have moved to Busan or move in Busan from last August to this July.
0: Mm-hmm.
1: 작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이제 다른 도시에서 부산을 오셨거나
0: 네.
1: 아니면 부산 안에서 이사를 하셨거나 하셔야 되고요.
0: 네.
1: And also meet the income and housing requirements okay. as well. In details, applicants' income should be below 120% of median income.
0: Mm-hmm.
1: And also you should live as rent. 그러니까 월세나 전세 사셔야 돼요.
0: Okay.
1: And also totally contract price of your house should be under 150 million won.
0: Mm-hmm.
1: 이제 전세 월세 계약 금액이 1억 5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0: 네.
1: Busan City will recruit totally 310 youth mm-hmm. for this service from August 18 to 24th at Busan Youth Platform. 그래서 310명을 모집하는데 부산 청년 플랫폼이 있거든요.
0: Mm-hmm.
1: 거기서 신청하실 수 있고요.
0: 네.
1: You can apply via online. So for more details, please visit this website,
0: okay.
1: Busan Youth Platform.
0: Okay, good to know. And information is on the poster for this program is on our Natu page.
1: 여기는 네. 부기가 없네요.
0: 부기 없어도 괜찮아요.
1: 네네.
0: 네, 부기 덜 보여도 네. 뭐 괜찮습니다. 자, 좋습니다. So that's the another program for to support the youth. 청년 중개 보수비 및 이사비 지원 대상 모집입니다. 네. 아, 근데 문자 보내지 말라니까 진짜 안 보내요.
1: 아, 아니에요. 또 왔어요.
0: 어, 진짜요?
1: 우리 유저님. 아니, 부산 사람 아닙니까? 이제 제 관광 안 알려 드려서 그런 것 같네요. 그렇고요. 고수님 이사비 40만 원 뭐죠? 아, 앞숫자도 같은데 40대도 이 정책 받아 주세요.
0: 진짜 I'm for this. 네.
1: 아, 저는 40대가 아니라서요.
0: 네. 알겠습니다.
1: 아, 이 재밌는 댓글이네. 유저님. 그냥 저 이사하면 민수가 와서 짐 좀 날려주세요. 네. 아, 좋습니다.
0: 네, 저 풀 이사해드리겠습니다. 이 완전 포장. 완전 포장이죠?
1: 아, 진짜죠?
0: 네. 250만 원.
1: 아...
0: 요즘 그 가격 아닙니까? 조금 싸게 주는 것 같은데.
1: 아, 네. 네,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0: 네.
1: 네. Next one is about hot weather.
0: Hot weather. Duh. Say less.
1: 아, 너무 덥군요.
0: 네.
1: Nowadays, the weather is really scorching hot.
0: 네.
1: To cope with...
0: Scorching hot. 이거 날씨 요정한테 배웠습니까, 혹시?
1: 아닌데. 날씨 요정은 그래요? 제가 잘 안 봐요. 죄송합니다. to cope with extremely hot weather, Busan City

0: city is providing emergency support funding, totally 100 million won to protect vulnerable groups. 이제 우리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서 우리가 부산시가 이제 긴급 지원 자금으로 1억 원을 이제 투입을 합니다.
1: 100 million won, right? And to help with for to help vulnerable groups with that money. Very important. That,
0: 맞습니다.
1: Especially
0: 맞습니다.
1: In this weather.
0: 맞습니다. That. Yeah, say this. The money will be delivered through the Busan Community Chest of Korea. 이제 부산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를 통해서 이게 돈이 집행이 되는데요.
1: 네.
0: And also this money used for cooling expenses mm-hmm. at 2025 senior centers. Mm-hmm. 그러니까 225곳에 경로당 이제 냉방비 지원이 되고요.
1: Mm-hmm.
0: And also support welfare centers and facilities supporting homeless people.
1: 네.
0: 그러니까 이제 뭐 복지센터 그다음에 이제 뭐 이제 그 집 없으신 분들을 이제 돕는 이런 시설들에 mm-hmm. 지원이 됩니다.
1: 네.
0: City will also provide electric fans, mm-hmm. Cooling supplies, and bottled water
1: yes.
0: While continuing to monitor protection measures for vulnerable residents as heatwave advisories remain in place.
1: That's right. 여러분, I know it's super hot outside, but I like the fact that Busan City will be also providing bottled water. 여러분, 이런 더위에 진짜 물 섭취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0: 중요합니다.
1: 네, very important. Stay hydrated, okay? In this heat, this is something that could be life-saving.
0: 그것도 우리 민주쌤한테 배운 표현인 것 같아요. Stay hydrated.
1: 아니요, 이거는 제가 말하는 거예요.
0: 아, 그래요?
1: 네, stay hydrated. 배웠다고요? 어. 뭐 민주 쌤만 영어 하면 뭐 그거 이게 is that 뭐 is that 죄송합니다. I'm calm down.
0: Stay hydrated.
1: 네, 그렇죠. 네. 네. 뭐 근데 여러분 All Star English에서 뭐 민주 선생님만 영어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저도 영어도 가르치고 뭐 헤일리도 영어 가르치고 네 영어 가르치는 분들 많아요. 저희 방송에서
0: 예,
1: 과장님.
0: 예.
1: 네.
0: 좋습니다. 네. 자, 아, 우리 닥터 수님 현명한 판단입니다.
1: 이 도와주는
0: 예, 아 그렇죠.
1: 네,
0: 우리 부산시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1: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자 마지막 어떻게 됩니까?
0: Last one is slightly different one. It's all about art.
1: Oh, art, not youth.
0: 사실 좀 관련이 있어요.
1: 아 그래.
0: 네네. The 2026 Youth Art Fair.
1: 또 youth.
0: Youth Art Fair will be held from yesterday to next Tuesday, 10:30 a.m. to 8 p.m. When it comes to Friday to Sunday, 8:30 p.m.
1: Okay.
0: At basement second floor of 이 말해도 되겠죠?
1: 일단 location을 말하니까 yeah, yeah, yeah. 그렇죠. Information을
0: 신세계,
1: 드려야죠.
0: 신세계 department store, Centum City in French.
1: 네.
0: Totally 30 youth artists will join,
1: mm-hmm.
0: and they were gonna showcase 484 artworks.
1: Oh, so artworks put on by the youth of our city, set to be on display. Do you have more information on this?
0: Yeah, so this is 11th year of opening this fair, and there will be various programs like, yeah, opening ceremony, and also VR art performance and other, you know, so many hands-on experience,
1: 네.
0: and also mentoring program, Dawson tour, etc. Adding to that, you can buy some of artworks as well. And opening ceremony will be held at 2 p.m. of this Friday.
1: Nice. So if you're interested in art, especially art put on, made and put on by the youth of our city,
0: 맞습니다.
1: This is definitely to check it out.
0: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VR 이제 체험도 있고요.
1: 오, 재밌겠다.
0: 그리고 이제 구매를 할 수 있는 게 이 네. 아트 페어에 나온 작품들을 구매할 네. 수 있다는 게 되게 yeah.
1: 맞습니다. 네, that's the 2026 청년 아트 페어
0: under
1: 39 is yeah. considered youth of our city. 맞습니다. 유저님이 민수 나이도 있으니 조금 더 조심해야 해요.
0: 아, 우리 hot weather.
1: 근데 이거 진짜 요즘 저 오늘 아이스크림 사러 나가 저 그 무인 아이스크림 집 얼마 네. 멀지 않은데.
0: 네.
1: 밖에 너무 더워서 눈이 살짝 이렇게 뭐지? 그 디스코버 이렇게 보이는 이게 깜빡깜빡하는 그런 걸 살짝 보였거든요.
0: 네네.
1: 여러분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0: 아, 조심해야죠. 네.
1: 자, 중요한 시간이 왔습니다. 영어 배우기 시간. 혹시 궁금한 거 있습니까?
0: Let's learn English together.
1: 네.
0: 아, 이렇게 우리가 덥고 짜증나고 이럴 때는 뭐 우리가 에어컨을 쐰다든지
1: 네.
0: 뭐 아이스크림 먹는다든지 하지 않습니까?
1: 네.
0: 아, 이게 아, 참 효과가 좋아. 아니면 아주 이게 잘 먹혀.
1: 맞아요.
0: 그런 방법들이 아마 다들 있으실 거예요.
1: 아주 잘 먹혀. 뭐가 너무 효과가 좋으면요. It works like a charm.
0: It works like a charm.
1: It works like a charm.
0: Charm이 뭐죠?
1: Charm이 그거잖아요. 우리 가방도 이렇게 다는 거를 charm이라고 부르잖아요.
0: 네.
1: 옛날에는 이런 부적이라고 할까?
0: 아, 부적.
1: 네, 부적같이 붙여다니면 뭐 좋은 운이 온다 막 예,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예, 예. So it works like a charm basically. 아. If I use this or do something good will come to me. 그런 느낌으로 it works like a charm.
0: It works like a charm.
1: 네, 라고 하죠. 좋아요. 우리 과장님 thank you so much for another fun episode. We'll see you back here next week.
0: Bye-bye.
1: 네. 여러분 thank you so much for hanging out with me tonight. Lots of love to you. Have a great evening. We'll see you back here tomorrow. 한이형 will be joining us once again in the evening. 그래서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우리 내일도 또 볼 거죠. 약속해. Time for our last track as I leave you. This one's by FX. Hot summer. Hot summer. See you tomorrow.

0: to you.
1: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0 Waste Rangers.
3: To save Mother Earth, just remember the 5 R's.
4: Would you like a bag for that?
2: No thanks. I brought my own bag. Number 1, refuse. Just say no to things you do not need.
4: This shirt is so out of style.
2: Why not take it to a flea market? Number 2, reduce. Buy only what you need and share with your neighbors.
4: One iced Americano coming right up.
2: Can I get that in my tumbler? Number 3, reuse. Single use, that's not how we do things.
4: This is such a hassle. Let's just throw it all in together.
2: You've got to peel off the labels and rinse them out. Number 4, recycle. Rinse it, peel it, and recycle properly.
4: This looks different from other sponges.
2: It's a biodegradable loofah. Number 5, rot. Choose a product that returns to nature.
4: Refuse, reduce.
2: Reuse, recycle.
4: And rot. The 5R pledge to protect our planet.
5: 아직 어렵게 느껴지는 영어. 아이들 영어는 어떻게 챙기시나요? 부산 영어 방송이 준비한 어린이 영어 콘텐츠 세상 BFM 키즈 영상 채널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샘 해밍턴과 윌 벤저스 그리고 모모랜드 낸시가 함께하는 BFM 키즈에서 영어로 듣는 부산 설화와 전래동화, 재밌는 파닉스 영어, 신나는 K-POP 영어까지 만나보세요. 우리 아이의 영어 실력과 창의력을 쑥쑥 키워줄 특별한 어린이 영어 채널 BFM 키즈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BFM 키즈를 검색하고 구독해주세요.

0: FM 부산 영어 방송
1: English with
2: 부산 아지매
1: 대한민국 제1호 국제 관광 도시 글로벌 해양 수도
2: 바로 부산 아닙니까?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줄라 합니다. 배울 준비 되지?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오이소 보이소
2: 영어 하이소
3: 와우 The performance. It was so great.
2: 와, 진짜. 공연 끝내준다. 오늘 공연 돈이 하나도 안 아깝네. 그치, 다니엘? 공연 굿?
3: Oh, right. That was the best performance I've ever seen.
2: 베스트. 맞아, 맞아. 나도 이 공연이 베스트라고 생각하는데. 와, 그 남자 배우 눈빛 봤나? 진짜 막 사랑이 막. Actor eyes so beautiful.
3: Oh, that ending scene? That's what I remember the most. How was it for you? Did you like it too?
2: 어머머머머머 잠깐만 잠깐만 다니엘 라이크 어 뭔데 뭐 갑자기 라이크 이라면
3: Oh, that ending. Did you love the ending as well?
2: 아니 잠깐만 아니 나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는데 어 뭐 이야기가 이렇게 급 전개된다고 아니 라이크에서 바로 러브 오 너무 빠르잖아 다니엘
3: 오케이 So you love the ending part too, right?
2: 어 뭐야 뭐야 엔딩 장면에서 주인공들이 러브씬 나올 때 그때 나랑 사랑에 빠졌다고 아 진짜
3: What are you talking about? I'm asking you what you think.
2: 아니 아니 그래 내 의견이 중요하기는 한데 어 근데 이거는 좀 빠르다니까 다니엘
3: I don't know what you're talking about. Anyway, oh, I have to go. I'm running late.
2: 어머 어머 아니 고백했다가 갑자기 그렇게 간다고 잠깐만 다니엘 내가 거절한 게 아니에요 다니엘 다니엘 기다려 봐봐봐
4: 오늘 배워볼 표현 어땠어 영어로 뭐라고요?
3: How was it?
4: How was it?
3: How was it? 상대방에게 어떤 경험이나 일이 어땠는지 물어볼 때 쓰는 표현입니다. 어땠어? 어떤 느낌이었어?의 의미입니다. 상대방이 다녀온 여행이나 공연, 영화, 행사처럼 직접 경험한 일에 대한 느낌이나 인상을 물을 때 이 표현을 씁니다. What was it like? How did you like it? 또 같은 의미로 사용 가능합니다.
4: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어땠어? How was it?
3: How was it?
4: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5: See you tomorrow.